0: 저기 예.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요. 예.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우,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1: 깜빡?
0: 됩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Yes.
1: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해
0: 일부러.
1: 볼까요? 예.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어떻게?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했어요.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s, stop, stop. 그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2: Really?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1: 저기 please, 게로프,
2: You?
1: please,
2: Now?
1: get me off, please.
2: I can't stop here.
1: 어?
2: I'll let you off upper head.
1: 뭐라고?
2: I can't stop here.
1: here.
2: I'll
1: yes.
2: let you off upper head.
1: upper head?
2: Okay?
1: head?
2: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tag your card.
2: Don't forget to
1: tag.
2: tag your card,
1: 카드.
2: okay? Wait a
1: 어디 갔지?
2: second.
0: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1: 네.
0: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1: 예.
0: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1: 진짜
0: 답답할까?
1: 머릿속이 하얘지죠.
0: 그렇죠. 그 생각이
1: 예.
0: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으흠.
0: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1: 오.
0: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1: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0: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1: 네.
0: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 오.
0: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1: 오,
0: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오.
0: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도 다할수 있게 돼 있지만,
1: 오.
0: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0: 그죠?
1: 저는 요즘에도 저기
0: 아,
1: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0: 맞아요.
1: 스탑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돼
0: 대놓고
1: 있거든요.
0: 있죠.
1: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잡는 곳에도 있고 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다
0: 그렇죠?
1: 있어요.
0: Right.
1: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쉬 할게요. 푸쉬.
0: Okay.
1: Push the
0: 자, 그럼
1: button.
0: 나눠 볼게요.
1: 네. I'm
0: 미안하대요.
1: sorry.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0: 자,
1: push까지 나눌까?
0: 여기
1: I
0: 나눠도 돼요.
1: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0: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1: 누르는 거요.
0: 누르는 거를.
1: Yeah. 네.
0: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1: 아?
0: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1: 아, 그래요?
0: push도 되고 press도
1: press도 돼요?
0: 괜찮습니다. 누르다인데요.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1: push요.
0: maja yo. push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0: 미는 것도,
1: 미는
0: 것도 되죠.
1: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0: 그거는...
1: 내가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So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push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아... 화내지 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요렇게 누르다에 가깝고요.
0: 아,
1: push는 둘 다 됩니다.
0: 근데 press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high pressure 아닌가요?
1: 그거는 pressure죠. Pressure.
0: pressure.
1: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압박.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et to press the stop butt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네. 강초보 영어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0: 뭐요?
1: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0: 누른 상태로 있다?
1: 네.
0: 누른 상태로 있다.
1: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0: 네.
1: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0: 네.
1: Right?
0: 네.
1: 그런 거 할 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0: 어? 힌트? 아,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아하. 3초 동안 내려주세요.
1: 누르고
0: 있잖아요. 예.
1: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네. 걸 쓰게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Okay?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0: 네.
1: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button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0: 네.
1: 자, 한번 try 해볼게요, 여러분들.
0: 네.
1: button, button,
0: button, button.
1: 오, 오랜만이세요?
0: 오,
1: 좋았어.
0: Thank you.
1: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0: 네.
1: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0: 네.
1: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0: 그렇죠.
1: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0: 네네.
1: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0: forgot.
1: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0: 네.
1: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슬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0: 아...
1: 뭔지 알죠? 그 아웃
0: 충전이 안 됐어요.
1: 아, 그게 안 됐어요.
0: 그 USB 선이 망가졌어요.
1: 그래서 아...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0: 어머머.
1: 당황해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0: Yes.
1: 두 번째. 아,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아, 잊었어.
0: I forgot.
1: 이용하는 거.
0: Use.
1: 자, 그 화장실.
0: The bathroom.
1: 그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0: 네.
1: Okay,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0: 그래요.
1: 그건 그때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 지금 헷갈려요.
1: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0: Mm-hmm.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비워주셨네요.
1: 그럼요. 네. 제가 또...
0: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이거 잠깐
1: 아하,
0: 지울게요.
1: 아하, 아하.
0: 네. 자, 여기에는 take,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take me off로.
1: 아,
0: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 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1: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하는 건.
1: 틀렸거든요.
0: 왜요?
1: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0: 테이크오프는 뭐죠?
1: 테이크오프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0: 비행기가 네. 그때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예. 저랑 저 한 15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take 아. me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 그쵸? 라고 하는 거. 자,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0: 네.
1: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아, 얘는 아예 틀리고요.
0: 네.
1: get off

0: 표현인가 보다.
1: 맞아요.
0: 오!
1: 이 표현은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이에요. 오케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입니다. I got off. 아.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 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0: 아.
1: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0: 하게 하다.
1: 하게 하다예요.
0: 네.
1: off 떨어져 있게.
0: 그렇죠.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0: Okay? 아, so, off 하게 하는 거.
1: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0: Let in인가요, 그러면?
1: Let off가 아니라 let
0: in.
1: Let 자동차?
0: on이다.
1: 이거랑
0: 아, let on.
1: 어허.
0: 아.
1: 아하. Yeah. So, let m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0: Let me on.
1: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같이
0: 네.
1: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 때 네. on, 내릴 때 off입니다.
0: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0: 아.
1: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0: 네.
1: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오.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요.
0: 그쵸, 그쵸.
1: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0: 네.
1: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1: 더 안 되죠.
0: 공손하게.
1: 그래, 네,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0: Could you?
1: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0: Could you, 네. 동사원형.
1: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0: 네.
1: 했어요.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0: 네.
1: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0: 그쵸.
1: 여행 가방, 그 옷 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0: Suitcase.
1: 맞아요.
0: 네.
1: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옷,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 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sleeping.
0: Yeah. Okay. Could you be quiet?
1: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0: 예.
1: 좀 조용히 이런 느낌.
0: 입을 조금 다무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예,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0: 예,
1: 이럴 때는
0: 예.
1: 오히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0: 근데
1: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0: 공손해진다.
1: 예. Yes.
0: 아, 네네.
1: 이거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아, could you be quiet?
0: Could you be quiet?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0: 그렇죠.
1: 그래도 이제, 그렇죠.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0: 그렇죠.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0: 네.
1: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0: 예.
1: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0: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1: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0: 그렇죠? Let off네요.
1: Uh-huh.
0: 저 앞에.
1: Ahead.
0: 저 앞에.
1: 맞아요.
0: 예.
1: That's right.
0: 그 여기서 끝나야 되나?
1: 오케이. Okay.
0: 예.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1: Okay.
0: Yes.
1: S-T-O-P.
0: Mm-hmm.
1: 그렇죠? Stop 버튼 할 때.
0: 네.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0: 그쵸,
1: 했을 거예요.
0: 예.
1: 자, 정답은 일단
0: stop.
1: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0: Up ahead.
1: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0: 오.
1: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주기는 하는데요.
0: 아.
1: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0: Yes.
1: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라고
0: 네.
1: 볼 수가 있습니다.
0: Mm-hmm.
1: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병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라고 한다든가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0: 네네네.
1: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0: Gas station.
1: 맞아요. 뭐 gasoline의 약자긴 한 줄인
0: 예.
1: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자,

0: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뭐
1: 네.
0: 너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나는 보인다. 주유소가 앞에.
1: I look.
0: 보인다. I see
1: I see get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up ahead. How about this?
1: 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1: 뭐가 있다. There is.
0: There is.
1: Yeah.
0: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길
1: 네.
0: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1: 과속방지턱.
0: 방지턱. 그거를
1: 네.
0: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1: Speed bump.
0: speed bump. 그러면
1: 아.
0: 앞에
1: 예.
0: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1: 네.
0: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1: 네.
0: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1: 네.
0: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1: 그쵸.
0: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1: 예.
0: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1: 그래요.
0: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게
1: 어허.
0: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1: 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0: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나
1: 오.
0: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1: 기사님 친절해.
0: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1: 네.
0: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1: 너무
0: 태그하고
1: 당연하죠?
0: 이거 막 환승도 하고
1: 네.
0: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는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1: 그래요?
0: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1: 오.
0: 돼요.
1: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카드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에.
0: 오케이.
1: Tag your card.
0: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1: 예.
0: 우리 근데 가져다 된다라는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쵸.
1: 다
0: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tag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Tag.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0: try.
1: 거잖아요.
0: 왜냐면은
1: 예.
0: 그
1: 스크래치.
0: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1: 아우, 너무
0: 맞겠죠.
1: 긴데요, 이거?
0: 그죠? 예전에는
1: 불안한데요?
0: 카드를 지금 뭐지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쵸.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0: 자,
1: 또,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거의 이게 없죠.
1: 많잖아요.
0: 근데
1: 예.
0: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를.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1: 스와이프.
0: 긁는 것을 스와이프한다고
1: 아,
0: 합니다. 둘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1: 또
0: 겁니다.
1: forgot
0: 다만,
1: to.

0: don't forget to.
1: I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ack.
0: 아하,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Mm-hmm.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Mm-hmm.
0: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거는.
1: Do your homework.
0: 이 명작 더 잘 나오죠.
1: 네. 툭툭 네. 나오는데요.
0: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1: 자신감이
0: 거예요.
1: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요.
0: right.
1: 네.
0: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Very nice.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1: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네, 두 번째는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그렇죠?
1: 네.
0: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1: Oh,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그렇죠?
1: 네.
0: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1: I forgot
0: 누르는 거
1: to press
0: 그 하차 버튼
1: the stop button.
0: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렇죠.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읽어 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1: 네.
0: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be quiet?
0: 오, 좋아요.
1: Mm-hmm.
0: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Oh,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let off 썼어요.
1: 네.
0: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Mm-hmm. 읽어볼게요.
3: Could you be quiet?

0: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3: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미션 해결할게요.
4: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m sorry. 어?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6: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5: Yeah, tag.
6: Okay, wait a sec.
5: Where's my card?
4: Wow. Oh,
1: great job, you guys.
4: 네.
1: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4: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4: 네.
1: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4: 아이고.
1: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4: 네.
1: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0: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믿고 있는 친구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네요. 저기 내가 진짜 널 위해 하는 이야기인데 맘 상해하지 마. 너 음치의 박치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hear it bad. Don't listen and feel bad.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Oh, it's really beautiful.
2: You're right. We can even see the stars tonight. Hey, what's your zodiac sign?
1: I'm a Leo.
2: I'm a Gemini.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1: But you look like Woody from Toy Story, Buzz Lightyear, Chicken Run.
2: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1: Sorry, Kevin. Not quite.

0: Huh? What was that? It sounds like the tire punked.
1: Punk? What's a punched tire?
0: I think the tire exploded.
1: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Will we be okay, sir?
0: I'm sorry. It's not the tire. I farted. Excuse me?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택시를 타고 케빈과 크리스틴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로의 별자리도 물어보고 알콩달콩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는데요. 혹시 택시에 무슨 문제라도?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별자리를 물어봅니다. Hey, what's your zodiac sign? What's your zodiac sign? 너 별자리가 뭐야? 라는 뜻이죠. 별자리는요, zodiac sig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zodiac sign. 물어볼 때는 너의 별자리는 무엇이니?니까 What's your zodiac sign이 되겠죠? 우리 별자리 이름들도 궁금하시죠?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내 별자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또 살펴보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의 별자리는 I'm a Leo 했네요. Leo는 그림 보시듯이 사자 자리입니다. 케빈은 무슨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I'm a Gemini. Gemini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쌍둥이 자리라서 이렇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나? 궁금해하게 되죠. 크리스틴이 딱 봤더니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Woody, The Buzz Lightyear, Chicken Run 이런 재미나고 웃긴 캐릭터들을 닮았다고 하네요. 서로는 농담이지만 혹시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말을 열어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거든요. 이 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요? 맞아요. No offense. No offense입니다. 이 문장은 no, 금지라는 뜻이고요. offense가 불쾌감이라는 뜻이에요. 불쾌감을 느끼는 거 금지, 즉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No offense. 붙여서 no offense. 요렇게 말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괜찮은 말인가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케빈이 정말 그런 캐릭터들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I hear that a lot. 오, 그런 말 자주 들어. 이 표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뭐 손가락이 길다든지 키가 참 크다든지 뭐 눈이 이쁘다든지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주 듣는다라는 표현이 I hear that a lot 또는 I get that a lot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갑자기 빡! 뭔가 굉음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혹시 타이어에 펑크 난 거 아니야? The tire punked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이어가 exploded. 뭔가 폭발, 터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제야 알아들은 크리스틴, a flat tire? 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걸 우리는 펑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펑크라고 부르지 않고 a flat tire이라고 부릅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하고 나면 점점 타이어를 이렇게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이 나다라고 하면 have a flat ti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think we have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 난 것 같아.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이 부악 소리가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 죄송한데 타이어가 아니라 I farted. 제가 방귀를 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유쾌한 케빈과 크리스틴 주변에는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툰에서 재미있는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뽑아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No offense.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No hard feeling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Hard가 뭔가 그죠? 단단한 이런 거잖아요. No hard feelings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대결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야, 졌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자,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팔씨름을 했어요. 역시 나보다 덩치가 큰 친구라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이겼네요. 멋있게 탁 일어서면서 야, 기분 나빠하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 상대방에게 뭔가 속상하거나 마음이 나쁠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감정은 없다라는 표현.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Personal이 개인적인 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사용해 볼게요. 대회에서 best friend랑 겨루게 됐어요. 친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없어. 어떡해요?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Great. 오늘은요,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지는 표현,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같이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no offense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 좋겠죠. 이런 배려 한마디가 대화를 더 유쾌하고 또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카툰과 함께 즐겁게 영어 배우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3: Sangan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3: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Welcome to EP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운 발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줄 건데요. 먼저 오늘의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Turn. Turn left. Learn. I want to learn French. Concern. Thanks for your concern.
0: Okay, 오늘의 단어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Turn, learn, 그리고 concern. Okay, 발음도 좀 어렵고 쉽지 않고 뜻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찾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R과 N이 붙어 있을 때의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R과 N이 붙어 있으면 많은 한국인 친구들은 발음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0: 거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자,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냐면요. RN 붙어 있으면 우리 모종삭 기억하나요, 여러분? 이 삽이 흙을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우리의 혀 모양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하다가 이 혀를 윗니 뒤에다가 딱 대야겠죠. 입 천장 쪽에다가 earn, earn. 오케이? 그냥 on이 아니라 earn.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우리 이 흙을 품은 삽을 항상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단어, turn. 이거 발음할 때혀 느리게 느껴보면 턴 바로 가지 않고 turn 이렇게 올라가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tur 하다가 on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RN 발음, 일단 여기 한글로는 턴이라고 표기했지만 turn 이렇게 모종삭 발음 기억하면서 예문 한번 볼까요? 왼쪽으로 돌아. turn이 이제 돌다 이런 뜻이니까요. turn left라고 하면 왼쪽으로 돌아, 꺾어라는 거. turn, earn 발음, turn left.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좀 많이 해야죠. 항상 살면서 배우다라는 단어로 learn 아니고 earn 이렇게 사퍼 올리듯이 learn, earn 이 발음 그대로 넣어주고 앞에다가 L 발음만, 러, 이 부분만 같이 입혀주면 돼요. learn. 오케이, 훨씬 쉽죠? 삽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같이 예문 볼까요? 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영어, 우리 즐겁게 배우다가 이렇게 다른 언어들도 배울 수 있는데, 프랑스어는 영어로 French라고 하죠. 자, 말해볼까요? I want to learn French. I want to learn French. 이렇게. 오케이? 감 잡았나요?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조금 뜻이 어려울 수가 있죠? 이거는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근심, 우려 이런 뜻인데, 자, 발음은 뒷부분에 강세 주면서 earn 발음해 주면 돼요. concern, concern. 오케이? 자, 이거 예문 한번 볼게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 Thanks for your concern. 너의 그런 걱정해준 그런 거는 고마운데, 내가 뭐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죠. Thanks for your concern. 오케이? 자, 이 RN 발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더 많이 연습해보러 갈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오늘 다룬 표현들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돌다. 자, 이거 턴 그냥 짧게 아니고요. earn 발음 생각하면서 듣고 따라해주세요. turn. 한번 더. turn. great. 모종삭 발음 기억하면서 두 번째 배우다 바로 갈게요. learn. 한번 더. learn. great job. 계속 혀 굴려주세요. 자, 마지막 단어는 걱정거리. concern. 뒷부분에 강세 주면서 혀 굴려줍니다. concern. 한번 더. concern. 그렇죠. great job. 예문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돌아. 자, 단순하게 turn left 말고요. turn left라고 R 발음 굴려서 가볼게요. turn left. 짧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더. turn left. good job. 두 번째. 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learn 살리면서 I want to learn French. One more time. I want to learn French. Good job.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concern 뒤에 강세 주면서 RN 발음 굴려줄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your concern. One more time. Thanks for your concern. Awesome. 정말 잘했어요. RN 발음도 여러분 이제 정복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럼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본토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Turn. Turn. Turn left. Turn left. Learn. Learn. I want to learn French. I want to learn French. Concern. Concern. Thanks for your concern. Thanks for your concern.
0: 네, 여러분. 우리 계속 요즘에 R 발음 많이 배웠는데요. R 발음 혀 굴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계속 복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Anjonan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4: 당연하지. 봐!
3: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6: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어, 버스 온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Floor. F L O O R. Floor. Floor. Window. W I N D O W. Window. Window. Garden. G A R D E N. Garden. Garden.
0: Okay, everyone,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my house, 내 집 이 편이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 방도 있고 여러 공간도 있고

0: 오늘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Okay, let's look at it together. 첫 번째 단어, floor. 방, 바닥이에요. 이렇게 나무로 된 floor 본 적 있나요? 친구들, 여기에 o가 두 개 있죠? 그럼 원래는 u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로 or 소리가 나요. floor. 그 다음은 window, 창문이에요. If it's hot, we close the window. If it's cold, we open the window. 창문, window. 그 다음은 garden, 정원. Wow, look at this beautiful garden, everyone. We have a bench, we have a beautiful grass. I want to go there. 자, 정원, garden.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방, 바닥, floor. 여러분, 길게 빼주세요. floor. Very good. 창문, window. Let's try one more time. window. Good job. 정원, garden. 여러분, 가운데 R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주세요. garden.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loor. Floor. Window. Window. Garden. Garden.
0: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봐요. My dad vacuumed the floor. 우리 아빠는 바닥을 청소기로 돌렸어. 친구들, 청소기란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Vacuum cleaner가 원래 청소기예요. Vacuum은 청소기로 돌리다, 동사예요. Okay, now let's read one more time. My dad vacuumed the floor. Very good.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줄래? 여러분, 이거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Good job. 그 다음은 There was a beautiful garden near the river. 강 근처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 정원, garden 이 단어 잊지 말고요.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 뭐뭐가 있다는 there is. 여러분, 자주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was a beautiful garden near the river. Excellent.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Backyard. B-A-C-K-Y-A-R-D. Backyard. Backyard. Wall. W-A-L-L. Wall. Wall. Door. D-O-O-R. Door. Door.
0: Our next word is backyard. 뒷마당이에요. 친구들,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having a barbecue at the backyard.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Can I join? 저도 가도 되나요? 그 다음은 wall, 벽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wall을 탄탄하게 세워야 집이 안 무너져요. 벽, wall. 그 다음은 door, 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floor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o가 두 개인데 u 소리가 안 나고 or 소리를 내야 돼요. door. Good job.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뒷마당, backyard. Let's try one more time. Backyard. Good job. 벽, wall. 자, 입을 밑으로 쭉 당겨보세요. Wall. Very good. 문, door. 친구들, R 발음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조금 발음을 굴려야

0: Unit 58. AR.
1: Let's go. Phonics AR. R, R, R. R, car.
2: R, car.
1: R, star.
2: R, star.
1: R, shark.
2: R, shirk.
1: R, park.
2: R, park.
1: R, arm.
2: R, arm.
1: R, farm.
2: R, farm.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R R R Very good! 그럼 R 소리가 나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자동차, car예요. 우리가 이동하려면 꼭 차를 타야 빨리 갈 수 있죠?

0: 자동차 영어로 car. car. car. 너무 잘했어요. 또 R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별, star예요. 친구들,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있죠? 별, 영어로 star. star. star.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상어, shark도 R 소리가 나네요. 바다에 살고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상어, 영어로 shark. shark. shark.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R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공원, park예요. 여기 R 소리 들렸죠? 잔디가 쫙 깔려있고 날씨 좋을 때 우린 여기서 자전거를 타죠. 공원, 영어로 park. park. park. Good job! 이 단어도 R 소리가 나요. 바로 팔, arm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죠. 이걸로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팔, 영어로 arm. arm. arm. 너무 잘했어요. 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농장, farm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농장 가면 염소도 보고 양도 보죠? 이 재미있는 농장은 영어로 farm. farm. farm. Great job! 와우! 이렇게 R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R, R, R.
0: That's right. 신기한 R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Logan, 바퀴가 네 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1: Car.
0: 네, 바로 자동차 Car예요. 그래서 말이죠. Car가 있는데 어머나 바퀴가 없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바퀴를 그려줘 볼까요? 오케이. Okay, let me help you. 와우! 덕분에 아주 쌩쌩 달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자동차, car 발음 들어볼까요?
1: R, R, car. R, R, car. R, R, car.
0: Very good. 이 단어도 R 소리가 나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영어로 뭐였죠?
1: Star.
0: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에 그러면은 로건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star 한번 그려볼까요?
1: 아,
0: 자, 친구들, 우리 로건이가 그린 star 볼게요. 와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자, 별, star, 우리 발음 한번 해볼게요.
1: R, R, star. R, R, star. R, R, star.
0: Good job. 또 R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에서 살고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예요. 상어 영어로 뭐였죠?
1: R, R, shark. R, R, shark. R, R, shark.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R 소리가 날까요? 아, 로건, 우리가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소풍도 가는데 여기 어디죠?
1: Park.
0: That's right. Park. 공원인데요. 공원. 자, 세 번 발음 들어볼까요?
1: R, R, park. R, R, park. R, R, park.
0: Good job. 이 단어도 R 소리가 나는데요. look은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을 때 뭐를

0: 이용하죠?
1: 광.
0: That's right. 팔, arm. 자, 그러면은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arm.
0: Good job. 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여기에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농장, 영어로 뭐였죠?
1: farm.
0: That's right. farm. 그러면은 우리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f, f, f. 어떤 알파벳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신기한 소리 R 어떻게 썼죠? 아주 잘했어요. R 그 다음 마지막 M 소리 나는 알파벳 Very good! 자, 그러면은 농장 Farm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R, R, farm.
0: Great job! We did it! Yay! 그럼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 R. R, R, R. R, car.
3: R, car.
2: R, star.
3: R, star.
2: Shark.
3: R. Shark.
2: R. Park.
3: R. Park.
2: R. Arm.
3: R. Arm.
2: R. Farm.
3: R. Farm.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T I M I D. Timi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밴드,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 단체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밴드 활동을 해, 나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이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m in a band.
0: It's time for warm-up. 자, warm-up 시간이에요. Oh, look! Here's an orchestra. 자,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각종 관악기, 현악기 등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 친구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나 봐요. Wow, he's gonna play in an orchestra. Well, don't you wanna go and see? 우리도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죠, 그쵸? 그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요? Then why don't we listen to today's dialogue? 자,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2: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1: I'm busy.
2: Why?
1: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2: Cool. Can I come and watch?
1: Sure.
0: Al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다이얼로그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자, what are you doing? 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표현이에요. 뭐해? 라는 표현이었죠. This weekend라고 했는데, this weekend가 바로 이번 주말이라는 표현이에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이 오면 그때 뭐 할 거야? 뭐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today?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미래 시간이라는데 왜 today 오늘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거는 아직 오늘이 다 안 갔잖아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미래인 거죠. 그래서 today도 넣을 수가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겠죠? 같이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Good job. 자, 또 미래 시간. This afternoon을 넣어볼게요. 오늘 오후라는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자, 이거는 이제 오전이 좀 지난 후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Today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어볼 수 있고 자,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자, 그리고 내년에 뭐 할 거야? 좀 더 큰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연간 계획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Good job. I'm busy. 나 바빠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I'm busy. Why? 왜? 왜 바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and가 바로 밴드라는 뜻으로 보통 뭐 기타리스트, 드러머, 뭐 일렉트릭 기타, 뭐 베이스 이렇게 모여서 밴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밴드가 바로 band예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쵸? 그런데 나는 오케스트라에 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오케스트라, 음악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I'm in a band 라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I'm in an orchestra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는 어디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을 때는 in을 써요. 밴드나 오케스트라는 다 어떤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원, 거기에 멤버일 때, 고를 때 in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밴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밴드에 내가 속해 있는 거니까 I'm in a band이고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I'm in an orchestr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an orchestra, 어가 언으로 바뀌는 거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We have band practice. 자, band practice라고 했는데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밴드 연습이 있어 라는 말을 한 거네요. 그죠? We have band practice. Cool! 자, cool이라고 했는데 이 cool은 물론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멋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Can I come and watch? 라고 물어봤죠.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watch는 보다라는 뜻인데 좀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봐야지 하고 볼 때 watch를 쓰죠. 보통 연습 시간은 뭐 1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적 긴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봐도 돼? 연습하는 걸 보는 거니까 watch를 쓴 거고요.

0: 자, 그래서 cool, 멋진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can I come in 다음에 watch라고 했지만 요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 와서 들어도 돼? Can I come and listen? 이라고 할수 있겠죠? Can I come and listen? Listen이 아니고요. 여긴 발음은 listen. T 발음이 발음이 안 나요. Can I come and see? 자, see나 watch나 비슷하게 보다라는 뜻인데, see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장시간 동안 보겠다 할 때는 watch지만, 나도 와서 봐도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can I come and see?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될까? Can I come and tal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Can I come and lear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Learn이 배우다이니까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될까? Can I come and learn? 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내가 와서 봐도 될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라고 또 대답을 했네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busy.
1: Why?
2: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1: Cool. Can I come and watch?
2: Sur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ook, it's an orchestra practice.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 친구는 뭘 할까요? 일단 I'm busy. 나 바빠라고 얘기를 하네요. I'm busy. Why? 아니 왜 바빠?라고 했더니 in an orchestra. 이 표현 기억나시죠, 그쵸? I'm in an orchestra. 나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어. 라는 말이죠. I'm in an orchestra.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in an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Good job. 자, 그런데 그냥 오케스트라에 뭐 속해 있는 게 주말에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하. We have orchestra practice.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we have band practice 라고 했잖아요. We have orchestra pract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We have orchestra practice. One more time. We have orchestra practice. 너무 재밌겠다. Can I come and watch? 내가 가서 봐도 될까? 라는 뜻이죠. Can I come and watch? Can I come and watch? 이 watch가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볼때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다, 오케스트라. Can I come and join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Can I come and join you? Join은 합치다, 뭐 합류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도 와서 너와 함께 함께 연습해도 돼? 라는 의미인 거죠. Can I come and join you? Sure. 물론이지. 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뭐뭐?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chant with me. This weekend,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Next week.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Band. Band. I'm in a band. I'm in a band. Orchestra.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Watch. Watch. Can I come and watch? Listen. Listen. Can I come and listen? Join you. Join you. Can I come and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in a band. 밴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Wednesday. What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0: 자, 오늘의 Look and Talk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얘들아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여자아이가 지금 등장했어요. 교통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여자 어린이입니다. 자, 여자아이가 오늘은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는 영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잘 들어봐. Pedestrian crossing sign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아이가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a pedestrian crossing sign. 그리고 남자아이가 지금 귀엽게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죠. A boy is crossing the street.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딱 멈춰 있어요. A car is stopped. Okay. 자, 오늘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 감이 오나요? 횡단보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그럼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첫 번째는요. Pedestrian crossing sign. 뭐였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cross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al.

0: 아니고 sign 합쳐서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 Alright. 자, 그러면 pedestrian의 뜻을 알아야겠죠? 보행자란 뜻입니다. 건너는 사람, 보행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destrian. Pedestrian. 잘했습니다. 보행자. Pedestrian. Alright. 그 다음에 cross. Cross.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건너다 할때 cross the street라고 하죠. 그 cross는 건너다. 따라해 볼게요. Cross, cross. Okay. 자, 그 다음에 safely, safely. 안전하게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볼게요. Safely, safely.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Pedestrian crossing sign.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0: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뽀뽀뽀.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나왔어요. 오, pedestrian crossing sign. 무슨 뜻이라고요? 3, 2, 1.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 단어가 조금 매우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한번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예요. 이것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Ready, set, go.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잘했습니다. 얘들아, cross가 무슨 뜻이지? 그쵸, 건너다였지. 그렇지.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게 하는 표지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그 다음은요. When you see the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Okay,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볼게요. 자, sign이 무슨 뜻이지? sign은 바로 표지판이죠. 얘들아, 이거 signal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sign, 표지판. 그리고 cross the street는 무슨 뜻일까? cross가 건너다였죠. 그쵸? 그래서 cross the street 하면 길을 건너다란 뜻이에요. street는 길이니까, okay?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따라해보자. When you see this sign,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Ready?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okay, 좋아요. Alright, 그 다음은요. You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오케이. Okay. 우리 저번 시간에 near school 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near는 바로 가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school는 얘들아 학교죠. 그래서 near schools 하게 되면은 학교들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crosswalk 하면은 횡단보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pedestrian crossing이라고도 배웠는데 crosswalk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라는 뜻이 돼요. 둘다다 같이 횡단보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또 해석을 해보죠. We can see it near schools. 우리는 그것을 학교들 근처, 학교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대요. 그리고 횡단보도들에서도 볼수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뭐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Ready, set, go.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잘했습니다. 크로스워크스 아닙니다. crosswalks. Okay. 자, 그 다음은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Alrighty. 자, help는 돕다, 도와주다란 뜻.

0: 하시고요. Cross the street 선생님이랑 방금 했죠? 무슨 뜻? 그치.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다. Safely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Safely는? 아하, 안전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그것은 도와준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자,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무엇이?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이.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Ready, set, go.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좋아요. Safely 아닙니다. Safely 아니고 safely, safely. Alrighty. 좋아요.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Number one. What does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 A pedestrian crossing sign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뭐 하라는 건가? 이걸 보면 A. Stop. B. Cross the road or cross the street. 자, 골라보세요. 3, 2, 1. What's the answer? 그쵸? Cross the road 또는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거나 또는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이죠? Alright, number two.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이거 선생님 해석해줘야 될까? 조금만 해줄게. 자, pedestrian crossing sign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cross the street 할수 있어요. O or X. 3, 2, 1. The answer is O죠. 그쵸? 횡단보도 신호 보면은 횡단보도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줘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신호 또는 횡단보도 표지판.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 횡단보도 표지판이에요.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이 신호를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그것을 당신은 어디서 볼수 있어요? Near schools. 학교들 근처에서 또는 횡단보도들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What is safely? 그쵸? 안전하게죠? Safely가.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help, 도와준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해서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했는데 잘 이해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바밤,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얘들아, 오늘 그림을 여자아이가 무엇을 들고 있죠? 어떤 표지판이지? 횡단보도 신호가 영어로 pedestrian crossing sign이죠.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할 거야.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쪼로롱. 자, hi everyone이라고 인사해요.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도 인사해주자. hello. hi. 자, 여자아이가 please pay attention to the pedestrian crossing sign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지. Please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하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뭐에 집중하래요? 그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집중하래요. 오늘 선생님이 계속 반복할 거야.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 횡단보도 표지판에 집중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집중할게요. 자, you cross the road 라 그래요. 자, cross가 건너다죠. road는 도로예요. 그래서 너는 도로를 건너

Okay, when you cross, raise your hand high. Alright, 그러면서 cars must stop이라고 그래요. 우리 must 배웠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반드시 stop, 멈춰야 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Cars must stop. Alright, 우리 친구들, 오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나는 횡단보도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time to build a nest box. Wow, it is ready. Where's the starling?

You're such a good bird. Let's go for a walk, Birdie.

tired of walking.

Don't hurry. Chew better.

Which one is mine?

0: 잠시 후 지유리의 방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셨다. Is she okay? She feels better.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조금 전만 해도 울며 소리를 지르던 지유리인데. How? Go and talk to her. 나는 반쯤 열린 지유리 방문을 두드렸다. Can I come in now?
1: Yes, you can.
0: This is not right.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나는 방을 들어서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유라, 아깐 정말 미안했어. 이제 화 좀 풀렸어?
1: 곧 풀릴 거야. 오빠가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I have a wish.
0: 얼마든지.
1: What is it?
0: 지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씩 웃었다. 뭐지?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0: 이상하죠, 지금. 왜냐면 지유리가 우리 지난 시간 그 일기에서 보면 엄청 화가 났잖아요. 지유가 화를 이유 없이 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엄마랑 몇 마디 하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 오빠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와도 된대. 그리고는 소원이 하나 있고 그 소원을 들어주면 화를 풀고 오빠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유리의 소원은 무엇일지 궁금하죠? 다음 일기도 기대해 주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drawing quiz 정답은 맞아요. I love it 이었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love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무언가를 정말 정말 좋아할 때 like very much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I love it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수상한 미소예요. 지유리가 씩 웃으면서 뭔가

뭔가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한그 수상한 미소.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친구들 잘 보고 첫 소리 잘 듣고 글자 찾아주면 돼요. 첫 번째 단어. Okay. Okay. 오, 소리 들었죠? 그러면 이 단어인 거 금방 찾았겠네요. 두 번째 단어는 better. better. b. 소리 들렸어요? 맞아요. b가 내는 소리가 b. 세 번째 단어, right. right. 소리 들렸죠? 소리는 r이 내는 소리예요. 네 번째 단어, wish. wish. 소리 들렸죠? W가 내는 소리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 소리 듣고 단어 찾기는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핫도그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아, 햄버거에는 그래도 상추나 토마토 같은 채소가 있으니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은 찾아볼까요? 더 좋은, 더 나은. 맞아요. Better. Better. 좋은은 good. 알고 있죠? 그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better이네요. 두 번째 단어는, 이 친구 지금 생일 초를 켜놓고 소원 빌고 있어요. 소원. 소원을 빌다. Yes. Wish. Wish. 세 번째 단어. 친구가 넘어졌어요. 다가가면서, 너 괜찮니? 하고 물어보고 있죠. 괜찮은? 그래요. Okay. Okay. 마지막. 이거는 동그라미 OK로도 우리 표현할 수 있지만, 맞는 거, 옳은 거, 이런 뜻도 되죠. 옳은, 맞는. Right. Right. 자, 이제는 단어들 보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빨간 점 보이죠? 빨간 점이 있는 단어들은 박자가 두 박자 또는 두 박자보다 많은 단어들이에요. 빨간 점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읽어줘요. 첫 번째 단어는 O 그리고 K인데요. 어디에 강조? K, A 이 부분에 강조가 있죠. 거기에 강조 두면서 읽어볼게요. Okay. Okay. 두 번째 단어는 better 이잖아요. 앞에 be 부분에 강조 주세요. better. 빠르게 하면 better.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는 그냥 읽어볼게요. Right. Right. Wish. Wish.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을 쏙쏙 뽑아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s she okay? 에요. Okay. 친구들 알고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O, 그리고 대문자로 K 해서 OK. 글자 그대로 쓰기도 해요. Okay의 뜻은 괜찮은 이에요. 보통 친구가 넘어졌거나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이면 우리 어떻게 물어봐요? 괜찮아? 물어보잖아요. Are you okay? 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후가 엄마한테 누구? 지유리가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유리는 여자죠. 그래서 she를 사용을 해요. Is she okay? Is she okay? 지유리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She feels better. 예요. She feels better. feel은 어떤 기분 또는 느낌을 느끼는 건데요. better. better. 조금 전에 우리 단어할 때 뭐라 그랬어요? good. 좋은에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뜻이에요. She feels better은 그럼 뭐예요? 기분이 좀 나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She feels better. She feels better. 근데 이상하지. 왜냐면 조금 전만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오빠 미워. 뭐 절대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화를 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가 궁금해서 어떻게요? How?
How?

때로는 물어보는 말인데 얼마나도 될 수 있고 어떻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How? 그랬더니 엄마가 들어가서 지율이랑 얘기해봐. Go and talk to her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Go 가는 거죠. And 그리고 talk to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Go and talk to her. 가서 지율이랑 얘기해봐. 한 번 더. Go and talk to her. Go and talk to her.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지우가 다시 방문을 두드려요. 지난번에는 방문을 두드렸는데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똑똑하고 좀 머뭇머뭇하면서 Can I come in now? 라고 덧붙였어요. Can I come in은 친구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쵸? Can I 내가 해도 될까? Come in. In 안으로잖아요. 내가 네 방에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now를 붙였어요. now는 지금,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나 들어가도 돼? Can I come in now? 물어봤더니 지율이 대답 Yes, you can. 뭔가 활기찬 대답이 돌아왔어. 응, 되지. Can I? 내가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허락할 때 Yes, you can. 응, 너 해도 돼. 질문은 can I지만 허락해주는 답은 you can이죠. Yes, you can. Meaning, yes, you can come in. 그죠? 오빠 들어와도 돼.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지우가 마음속으로 this is not right. Right은 맞는 거, 옳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not right.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이상한데?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으로 this is not right. 이상해. 그래서 지율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면 오빠 용서해 줄게, 화 풀게 그랬어요. 나 소원이 있어? I have a wish. I have a wish. 나는 소원이 있어. 오빠가 물어보겠죠. What is it?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지율이가 씩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의 수상한 미소. 맞아요. 이제 다음 일기에서 지율이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 알아봤으니까 이 중에서 4개 골라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She feels better 이에요. She feels better. 강조할 부분 두 군데.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더 나아졌어. 이게 중요하죠. She feels better. She feels better. 친구들도 She feels better. 두 번째 문장은 Go and talk to her. 다섯 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이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개만 찾아볼까요? 그치. 가서 얘기해봐. Go and talk to her. 이죠. 친구들도 Go and talk to her. Go and talk to her. Good. 세 번째 문장은 This is not right. 에요. 이번에는 세 개의 단어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 이거 아니야, 옳은 거 이런 뜻이죠. 이거는 뭔가 아니야. This is not right. This is not right. 마지막 문장은 I have a wish 에요.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갖고 있어요. 뭘요? 소원을요. I have a wish. I have a wish. 그래요. 자, 그럼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챈트 불러볼까요? Here we go. She feels better. Go and talk to her. This is not right. I have a wish. Yay! Today's drawing quiz. 오늘도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골라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일기를 떠올리면서 맞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아픈 건지 슬픈 건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 친구의 기분 또는 상태가 이렇게. 아하, 나아져.

좋았네요. 더 좋아졌어요. 기분이나 상태가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 이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오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물론 문장을 찾아서 친구들이 크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다?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은요. 자료실에 매일매일 이 drawing quiz를 선생님이 업로드해주고 있어요. 그림 똑같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림 보면서 문장 소리내어 써보기도 하고요. 밑에 다시 한번 문장 써보고 이 문장을 나타내는 나만의 그림도 그려보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모두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 지율이에서 끝이 났어요. 다음 일기에서는 지율의 소원이 무엇인지 밝혀지겠죠.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반짝반짝 샤이니 한게요. 예이!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친구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야, 그건 너한테 달렸어? 그거 너가 잘해야 돼. 너한테 달려있어. 제발 잘해. 자, 이렇게 너에게 달려있다. 아, 어떻게 들으면 이거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이건 나한테 달려있어. 나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기운을 북돋을 때도 사용할 수 있죠.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이 표현을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단어, 표현들 살펴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 봅니다. 이거 표현 아닌가요? Be up to. 이거 뭐지? 여러분, 사실 여기 세 단어 나왔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하죠. 이 친구를 꼭 알아야 오늘의 미션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시소가 있고요. 여기는 yes, 여기는 no. 이 친구가 가운데서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 뭐뭐에 달려 있다 라고 할 때 be up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동사는 당연히 맞게 바꿔줘야 되죠? It's up to you. 이런 식으로요. Okay, 따라서 말해볼게요. Be up to. Be up to. Very good. And next.
1: Head better. Head better.
0: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거 생쥐가요. 어디에 기대 있어요? 아이고, 폭탄. 그렇죠. 지금 아직 뭐 불이 붙은 건 아닌데 여기에 기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 생쥐한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야, 생쥐야. 너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도망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자,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을걸?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표현이 head better, head better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Head better, head better, head better. Very good. And next. Manager. Manager 인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 그들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아, 이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우리말로도 그냥 매니저라고도 하죠. 매니저인 거 봐요.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manager, okay? Manager. Manager. Very good. And next. Oh, parents. 인데요. 가운데 아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아빠, 엄마,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기에게는 요두 분은 parents가 되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 아빠, 엄마 이렇게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s를 붙였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뜻한다면 parent. 이렇게 s를 뺄수 있습니다. 한쪽만 뜻한다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은 S 붙여서 발음해 볼게요. Parents. Parents. Parents.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쭉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화 듣고 영어에 더 반해 볼까요? Mom, will you buy me a new phone? It's up to you. Let's see how you do on your exams. I'd better study now. 네, 야, 새로운 phone, 전화기를 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죠, 그렇죠? 혹시 이거 내 얘긴데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해 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Mom, 엄마, will you buy me a new phone? 이라고 묻죠. Will you? 엄마, 뭐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buy me a new phone 이라고 하죠. 새 전화기 저 사주실 건가요? 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막 계속 뚝뚝 막 이렇게 끊겨. 아, 그럼 사실 불편하잖아요. 엄마, 저 전화기 상태가 이런데 새 전화기 사주실 건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말해봅니다. Mom, will you buy me a new phone? Mom, will you buy me a new phone? 이라고 물었더니 자, 어머니의 대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h, it's up to you. 라고요. 오, 잠깐. 여러분, 우리 어휘에서 나왔던 거 빨강색으로 체크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세요. It's 할 때 is인데 여기 축약해서 이렇게 쓴 거죠. 비동사예요. 어쨌든 be up to. Be up to. 어, be up to? 뭐뭐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어, 그거는 너한테 달려있지?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내가 이거를 사줄지 안 사줄지는 네 학이 달려있어. 너 학이 달려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와, 그 말이구나. It's up to you. 그건 우리 아들 학위에 달려있지? 라고 하시면서 Let's see how you do on your exams. 라고 말씀하십니다. Let's see. 어디 한번 보자. 그쵸? 근데 how you do, 어떻게 네가 하는지, 근데 어디에서요? On your exams. 너 시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쵸? 아니, 너 시험 잘 보는지 뭐 못 보는지 그거 한번 보고 전화기를 사줄지 말지 결정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익숙한 상황이십니까?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It's up to you. Let's see how you do on your exams. It's up to you. Let's see how you do on your exams. Hey, it's up to you. Let's see how you do on your exams. 베리 굿! 잘하셨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연습해보면요. 있잖아요.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다 관리자분께서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달려있어요. 라고 한다면 It's all up to the manager. It's all up to the manager. Oh, it's all up to the manager. It's all up to the manager.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그거 말이죠. 저희 상사분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It's up to my boss.

0: It's up to my boss.
1: It's up to my boss.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2: 있잖아, 그거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부모님께 달려 있어. 부모님의 의사 결정에 따라 우리가 해야 돼.
0: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0: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0: Very good. 자, 친구들. Be up to 뭐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잘 알 수 있겠죠? Okay, keep going. 자, 대화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새 전화기 사줄 건가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건 너한테 달려있지. 너 시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3: I had better study now
0: 라고 하죠. 어? 여러분 우리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러면 나 지금 study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2: 어? 나 지금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0: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3: I had better study now.
1: I had better study now.
3: I had better study now.
1: I had better study now.
0: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화기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가 걸린 그런 대화 내용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엄마, 저한테 새 전화기 사주실 건가요?
0: Speak.
1: Mom, will you buy me a new phone?
0: 그건 너한테 달려있지. 시험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 Speak.
2: (웃음) 나 지금 공부하는 게 낫겠다.
0: Speak.
1: I'd better study now.
0: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세 문제 잘 맞춰 보세요. Okay, first question.
2: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너에게 달려있어.
0: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문장도 짧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을 통으로 해두셔도 좋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3: Time's up. Okay, the answer is it's up to you.
0: 그렇죠. up이 들어가면 되겠죠. 말해보세요. It's up to you.
1: It's up to you.
3: It's up to you.
0: Very good. And next.
2: 그건 네 부모님께 달려 있어. 내가 할 수 없어. 또는 너 할 수 없어. 부모님한테 달려 있다.
0: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3: Time's up. Okay, it's pretty simple, right? The answer is yay.
0: 두 단어 잘 넣으신 거 맞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표현이 be up to. Be up to 였으니까요. 말해볼게요.
3: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3: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0: Very good. Okay, now let's move o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띠!
3: Okay, the answer is...
0: Woo! Manager! Great! 네, 여러분 오늘 뭐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표현 배웠습니다. 뭐였죠? That's right. Be up to.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여러분 이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미션 문장. 그건 너한테 달려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말로 It's up to you.
1: It's up to you.
3: It's up to you.
2: 그건 너네 부모님께 달려 있어.
3: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0: It's up to your parents.
1: It's up to your parents.
0: 자,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일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하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겠죠? It's all up to me를 무엇보다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의문사 when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벌써 조금 의문사에 대해서 감을 잡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when의 뜻만 조금 알면은 가볍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주시죠.

자, 지난 시간에 where 처음으로 우리 의문사 복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문사 관련해서 두 가지 시험 문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whe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when에서의 학교 시험 출제 유형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일단 when의 의미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의문사 의문문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언제? 를 뜻하는 의문사는 when입니다. 즉, when의 의미가 언제를 나타낸다라는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문문 만드냐는 거죠. where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미리 스포일러 합니다. 앞으로 의문사 우리 오늘을 포함해서 6번 더 남았거든요. 의문사 굉장히 많이 배울 건데 총 6번에 걸쳐서 내내 똑같은 말 나올 거예요. 의문사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늘 의문사를 맨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의문문의 맨 앞이에요. 즉,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의문문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그 앞에 의문사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의문문이요. 우리 이미 이거 만드는 거다 배웠거든요? 요거 만드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의문문 만드는 걸 제대로 정복하고 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그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자,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중에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고요. 이 의문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지금 한글 해석이 나와 있죠? 언제에 해당하는 when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where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서가 될 텐데, 어디서 쇼가 시작 할까요를 물어보는데 will 사용하면은 약간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0: 내일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where 사용할 건 뭔가 좀 구체적인 장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건 when이 한글 해석이랑 훨씬 더잘 맞고, 언제라는 의미와 들어맞기 때문에 when을 쓰시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when 의문문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 먹기 시작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보니까 둘의 차이가 can이 있냐 없냐죠. 자, 근데 이걸 보고 우선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건 해석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먹기 시작할 수 있나요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해석이 보이기 때문에 when can을 고르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뭔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정석의 방법이 안 보일 때 한글 해석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정석의 방법,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when 의문사 의문문 만드는 법을 알고 있냐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when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의문사 의문문에 지금 when을 빼고 we start eating? 이거 지금 의문문 순서 맞아요? 아니죠. 조동사 주어든, 비동사 주어든, do 나오고 주어든, 아무튼 위 앞에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when 하고 위 시작하면은, 그거는 의문문이 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반드시 위 앞에 조동사든 비동사든 두 동사든 뭔가는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 게 문법적으로도 옳습니다. 요게 이제 출제 의도와는 조금 더 맞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얘는요. 조금 더 어렵다고도 할수 있겠는데, 아, 요거는 이제 의문문보다는 일반 동사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가 언제 전화했었나요? 자, call이 맞는데요. 기억나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 의문문이든 일반 동사 부정문이든 만들 때, do, did, does 빌려왔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call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의문사 의문문을 잘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의문사 의문문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습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하길 바라면서요.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hen will the show start? When will the show start? Listening point two. When can we start eating? When can we start eating? Listening point three. When did she call? When did she call?
0: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의문사 의문문을 듣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인토네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중요한 단어, 의문사들이 높게 들릴 거라고 했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When? 높게 들릴 거고요. 그리고 start, 동사가 높게 들릴 겁니다. 언제 시작하냐고.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when will the show start? 그래서 when start 요두 개가 높게 들릴 겁니다. 그거를 그 톤을 잘 감지하는 게 듣기에서 중요한 능력이에요. When will the show start? 그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두번 들어볼게요.
1: When will the show start? When will the show start?
0: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먹기 시작할 수 있나요? 인데요. 자, 여기서도 의문사가 가장 일단 높게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When can we start eating?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 언제 먹을 수 있냐고.

0: 언제 먹냐고요. 언제 먹냐.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When eating. 이두 개가 제일 인토네이션이 높습니다. When can we start eating? 우리는 언제 먹기 시작할 수 있나요? 두 번 들어볼게요.
1: When can we start eating? When can we start eating?
0: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when일 거고, 두 번째는 전화죠. 그래서 when, call 두 개입니다. 그래서 when did she call? When did she call? 그녀가 언제 전화했었나요? 이렇게 들릴 거예요. 마지막 두 번 듣겠습니다.
1: When did she call? When did she call?
0: 들었으면 speaking 말해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When과 start 이 두 개가 제일 높을 거라고 했어요. When will the show start? When will the show start? 한번 더요. When will the show start? Will the show start? 좋아요. 그 쇼는 언제 시작할까요? 였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먹기 시작할 수 있나요? 뭔가 되게 배고픈 상황인가 봅니다. 언제 우리는 언제 뭐뭐 할수 있나요?부터 해볼까요? When can we? When can we? 자, 먹기 시작하는 거, start eating. 붙여봅시다. 자, 제일 높은 건 when과 eating입니다. 선생님, 손을 잘 봐주세요. When can we start eating? When can we start eating? 한번 더요. When can we start eating? When can we start eating?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일 쉽네요. 자, 그녀가 언제 전화했었나요? 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맞췄었죠? 아, when과 call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언제 전화했냐고? When did she call? When did she call? 한번 더. When did she call? When did she call? 이렇게 될 거고, 그녀는 when did she call이니까, 그러면 when did he call? 그쵸. 만약에 너라면 when did you call?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Allison이라면 when did Allison call? 뭐 이런 식으로 저 she 자리만 슉슉슉 바꿔주면은 누가 언제 전화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speaking point였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레이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May. When did you buy that bracelet? I bought it last summer. When will you go home?
0: 자, 뭔가 언제 뭐니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지요. When is your birthday? 언제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니?를 묻는 겁니다. 비동사 의문문에 when이 결합한 경우죠. 그래서 너의 생일이 언제니? 물어봤더니 My birthday is 나의 생일은 뭐뭐이다. In May. 5월 안에 있어. 5월 며칠인지는 안 알려주고 5월 안에 있다고만 해줬네요. When did you buy? 한 다음에 뭐라 뭐라 나왔어요. 너는 그걸 언제 샀니?인데 자 뭔가 희한한 단어 하나 나와서 짚고 갑니다. Bracelet라고 읽어요. Bracelet 요거는 팔찌라는 뜻입니다. Bracelet 따라 읽어보세요. Bracelet. 팔찌 좋아하는 친구들은 외워놔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when did you buy? 언제 샀니? That bracelet. 저 팔찌 언제 샀어?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I bought it. 나는 그것을 샀어.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샀어. When will you go home? 너는 언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뭔가 한 사람은 질문을 폭격으로 날리고 한 사람은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전체 질문 한번더 들어봅시다.
1: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May. When did you buy that bracelet? I bought it last summer. When will you go home?
0: 자, writing입니다. 총세 문장 나올 거고요. 언제라는 게딱 보이는 순간, 그리고 물음표가 보이는 순간, 요거 의문사 의문문이구나. 감 잡으면서요. 언제 물음표 보이면 맨 앞에 when 박아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when 일단 앞에 쓰고요.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방금 리딩에서 봤던 거 한번 복습합시다. 자, when 하고 당신의 생일 은입니다. 요게 주어. Your birthday죠? 뭐뭐이다가 지금 동사예요. 비동사 써요. Your birthday is.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나왔던 거라서 뭐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그죠? So when is your birthday?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다시 볼수 있나요? 인데, 마찬가지, when은 맨 앞에 딱 쓰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아 봅시다. 주어는 제가, 즉, I로 쓰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볼수 있나요? 요 부분이죠. 볼수 있다. 그러니까, see. 근데, 뭐뭐 할수 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can se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can see니까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can I see 이렇게 되죠? When can I see you again? 이렇게 뒤에를 마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하는 과정 봤죠? 앞에 일단 의문사는 일단 무조건 올 거니까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원래 평소문 한번 써보고 그거를 의문문으로 조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 그 영화는 언제 시작하나요? When을 일단 맨 앞에 써요. 그 다음에 주어. 그 영화는 The movie. 시작하다. 이게 동사죠. Start. The movie start. 근데 요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Does The movie start? 이런 식으로 쓰면 되려나?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When does the movie start?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not으로 썼기 때문에 뒤에 start에는 s 쓰면 안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문사의 문문 두 번째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접속사, 또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접속사의 출제 포인트들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가야겠죠? 오늘은 이유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불꽃놀이를 보러 갈수 없는 이유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심부름을 가야 해서, 2번은 숙제를 하느라 바빠서, 3번은 부모님을 배웅해야 해서, 4번은 가족 여행을 가야 해서, 마지막은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을 배웅해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자가 불꽃놀이를 갈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잘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그 부분 듣고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Listen up.
1: Hi, Jason.
2: Hi, Liz. You know there will be fireworks tonight, right?
1: Yes, at Han River.
2: I'm going with Jenny. Will you join us?
1: I'd love to, but I can't.
2: Why not? Are you busy?
1: My brother leaves tonight. I'm going to the airport with him and my parents.
2: That was today. Okay, see you later.
0: 정답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이 맞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i, Jason.
2: Hi, Liz. You know there will be fireworks tonight, right?
0: 자, 첫 번째 빈칸에는 You know there will be fireworks tonight, righ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문장 맨 앞이 there로 시작하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뭐뭐가 있다, 없다, 존재의 유무를 말할 때 영어에서 there로 시작하고 뒤에 비동사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동사 부분에 will be가 나와 있으니 미래로 있을 것이다, 이죠? 자, 그 다음 빈칸에는 fireworks 이렇게 들렸고요. 우리 불꽃놀이를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오늘 밤에 불꽃놀이 있는 거너 알지, 그치? 라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보죠.
2: You know there will be fireworks tonight, right?
1: Yes, at Han River.
0: 한강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2: I'm going with Jenny. Will you join us?
0: I'm going with Jenny. 난 제니랑 함께 갈 건데. 자, 나머지 네 칸은 통으로 들으셨죠? Will you join us? 함께 할래? 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상대방도 함께 했으면 하는 권유의 표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Will you join us?
0: 자, 계속 들어올게요.
1: I'd love to, but I can't.
0: 자, 이제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이제 이 뒤에 아마도 이유가 이어질 텐데요. I'd love to 까지는 좋아. 하지만, but 나오면 이건 이제 거절이죠. But I can't. 그래서 끝에 트 발음 잘안 들려도 우리는 충분히 can't 겠구나를 추론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2: Why not? Are you busy?
0: Why not? Are you busy? 왜? 아, 너 바쁜가? Busy?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1: My brother leaves tonight.
0: My brother leaves tonight. 그쵸? 자, leave. 길게 끌었고요. Brother, 삼인칭 단수니까 S 붙으면서 우리 귀에는 leaves tonight.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동생이 오늘 떠나거든.
1: I'm going to the airport with him and my parents.
0: I'm going to the airport with him and my parents. 그래서 동생이 오늘 떠나기 때문에 공항에 그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갈 예정이야. 그럼 동생을 배웅하러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m going to the airport with him and my parents.
0: 그쵸?
2: That was today. Okay, see you later.
0: That was today. 아, 그게 오늘이었구나. 그 남자도 알고 있었던 정보였나 봐요. Okay, see you later. 알겠어, 그럼 나중에 보자. 라고 할 때, see you later. 그쵸? 가운데 트 발음은 얼 발음으로 약화돼서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불꽃놀이를 보러 갈수 없는 이유는요, 5번에 부모님이 아니고요, 동생을 배웅하러 가야 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 잠깐 하고 접속사 출발해 보죠.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동일한 동사 또는 명사에 다른 형태의 전미어가 결합이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그 단어들, 즉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첫 번째 단어는 바로 economy, 우리 경제라는 이 단어에다가 I see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ICAL, 거의 뭔가 비슷한데요. 이 두 단어가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economy에 IC를 붙여서 economic이 되면 얘는 그냥 경제의, 이 정도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볼게요. The economic crisis is very serious. 그러면 그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경제의 위기, 그냥 경제 위기는 is very serious.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경제를 형용사형으로 바꾼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economical이었죠. 얘는 이제 단순 경제의란 뜻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이라는 거는 이꼴 절약이 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economic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예문 속에서 한번 익숙해보죠. Electric cars are generally economical.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Electric cars, 전기차들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economical, 그래서 경제적이다. 즉, 절약이 된다. 이런 이미지, 그치? Economic, 그냥 경제의. Economical, 그러면 경제적인, 즉, 절약이 되는 이 의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ntellect, 얘가 지성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형용사는 intellectual이 되는 형용사가 있고요. 어떤 형용사는 요 조금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intelligent으로 바뀌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로 달라지는지 먼저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 지성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성을 형용사화 한 거죠. The intellectual curiosity is important to human progress.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통 지적 호기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아, 그는 정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 뭐 이런다든지 그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So intellectual curiosity 그러면 이 지적 호기심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어디에? human progress. 그래서 인간의 어떤 발전에 지적 호기심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적인 지성이 요 정도 의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intelligent. 요거 좀 떼고요. I 붙이면서 intelligent. 그러면 얘는 영리한, 총명한 요거의 동의어는 바로 cleve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ever 하면 되게 쟤는 진짜 영리한 애야. 그 영리한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 그것과 같은 의미로 intelligent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그림. 자, 그래서 이것도 예문 볼까요? He is intelligent enough to understand the lecture. 그럼 무슨 뜻일까? 그는 intelligent, 정말 영리합니다. 총명합니다. 똑똑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충분히 뭐 할 만큼 understand the lecture. 그래서 그는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리합니다. 라고 할 때는 intelligent라는 형용사로 쓴다는 거. 두 단어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의 접속사 출제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등유 접속사를 볼게요. 우리 이제 접속사 시리즈를 쭉 좀 길게 볼 거예요. 이 접속사, 말이 간단하지 종류가 정말 여러 개 있는 거 우리 앞에 개념에서 여러 번 배웠었죠, 여러분들? 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뭐 상관 접속사 되게 많단 말이야. 오늘은 등위 접속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등위 접속사는 같은 품사인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뭐 등위 접속사의 수의일치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어찌됐든 이때 등이 같을 등자여서 항상 이 등위 접속사로 A와 B를 연결할 때는 대등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됐었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의 형태가 바르게, 그러니까 문맥상, 어법상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주면 되겠죠. They both list her favorite cookies, write some letters and give them to her as a farewell gif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와 B의 형태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몇 번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답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유 접속사의 종류 한번 떠올려 볼게요. 총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but, or. And, 그리고 but, 하지만, or 하면 또는 이란 대표적인 뜻이 있죠. 자, 그래서 A와 B를 and나 but, or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할 세 가지는 바로 동사의 형태, 수의 일치, 그리고 시제 일치를 동일하게 놓아야 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We usually watch a movie or go shopping on Sundays. 하면 무슨 뜻이야?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go shopping, 쇼핑을 갑니다. 언제? 일요일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당연히 지금 위에 대한 동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현재 형태 watch를 썼고요. 이거를 or 연결할 때 당연히 뒤에 나오는 동사도 앞에 있는 watch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요 자리에 뭐 going이라든지 아니면 goes가 온다든지 뭐 went가 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는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뭐 단어, 품사,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주어 동사 절끼리 나오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I didn't expect anything, but they gave me some gifts.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선물들을 줬습니다라는 문장인데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와 뒤에가 대등한 것들을 나열하는 게 등이 접속사 and but or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접속사의 앞뒤 절에 주어가 같을 때,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할 때 얘네들이 주어가 같다면 영어가 반복 싫어하는 거 알죠? 그래서 굳이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우리는 보통 일요일에 쇼핑을 가고 뭐요 문장에서도 주어는 한 번만 썼거든요. 뭐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He closed the door and he turned on the TV라는 문장이었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그가 문을 닫았고 또 그가 TV를 켰어. 그럼 둘다 그가 한 거잖아. 못하러 두번 쓰니. 그래서 얘를 그냥 생략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역시나 중요한 건뭐 요거 생략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엔드를 사이로 뒤에 있는 동사와 앞에 있는 동사가 시제를 일치를 해줘야 이게 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둘다 과거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hey bought. 자, 시작부터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사준 거죠. 자, 요거는 buy의 지금 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리즈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들을 좀 사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동사가 또 나오고 있거든. 근데 앞에 동사가 지금 시제가 과거야. 그럼 여기도 과거를 써야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nd 뒤에 있는 여기도 역시나 과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write의 과거 형태는 wrote, 그리고 give의 과거 형태는 불규칙 변화하면서 gave. 가장 자연스럽게 과거로 잘 연결하고 있는 건 5번이 되겠죠. So wrote some letters. 편지도 좀 써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gave them to her.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뭐, farewell gift 하면 작별 선물로.

이별 선물로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짚어볼 텐데, 이 등위 접속사 and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앞에 예문에서도 보면, 과거동사, 과거동사, 과거동사, 이렇게 세 개를 나열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동사 두 개는 콤마로 연결을 했고, 마지막에 과거동사 앞에 and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개 이상의 단어들을 나열해야 될 때는, 마지막 거에만 and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내가 네 개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A, B, C, and T. 이해되시죠? 그래서 콤마로 쭉쭉쭉 연결하다가 마지막 앞에만 and로 나열을 하면서, 이제 끝이야 라는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So, I like apples, bananas, and oranges 라고 하지. I like apples and bananas and oranges. 이런 식으로는 굳이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이더라 라고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진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여기 포인트부터인데요. 자, 앞에 동사 원형을 문장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영어에서 명령문이라고 하죠. 뭐뭐 해라. 명령문이잖아. 그렇게 나오고 콤마를 찍고요. 그다음에 엔드가 나오면서 뒤에 절이 연결이 되는데, 이때 엔드는 그리고가 아닙니다. 명령문과 엔드가 짝꿍이 되면 이때 엔드는 그러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succeed.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요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자, 요거 하면 or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까 or 하면 또는이었잖아. 근데 역시나 앞에 명령문이 나오고 or이면 또는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Believe in yourself or you can't succeed. 아까랑 여기가 부정으로 바뀌었고요. 해석해보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이 각각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요거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문 and를 또는 명령문 or을 if절로 전환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바로 보여줄게요. 자, 먼저 believe in yourself 앞에 if를 붙입니다. 그리고 if가 또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가 자체가 접속사거든? 그냥 얘 대신에 얘를 썼기 때문에 이제 얘는 지워져야 돼요. 지워지고, 콤마 뒤에 바로 주절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보면, 너가 너 자신을 믿는다면 너는 성공할 거야. 이거랑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명령문 콤마 or도 if절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두 개가 가능하거든. 자, 먼저 첫 번째는 if절의 앞부분을 동사를 부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이게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잖아. 여기를 부정으로 해야 너 자신을 믿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말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명령문 or은 if절을 부정문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하나, if not은 한 단어로 영어에서 unless라는 접속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succeed로 바꾸는,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unless는 그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동사는 긍정형으로 써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문장의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채워볼까요? 먼저 첫 번째, If you don't study hard, you can't pass the test. 여기가 부정인 거잘 봐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자, 근데 여기가 갑자기 긍정으로 바뀌었네요. 즉, if not을 한 단어로 넣어봐라. 방금 봤죠? Unless you study hard, you can't pass the test. 자, 이번에는 얘가 명령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빈칸은 or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긍정형이에요. If you leave now, 지금 떠나면 you can get there on time. 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leave now 명령문, comma, and you can get there on time.
지금 떠나라. 그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접속사 얘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백일상입니다. 자, 얘들아, 백일이 뭐죠? 맞아요. 백일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하는 일종의 행사 같은 거라고 볼수 있지요. 자, 이러한 축하 행사를 영어로는요,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어떤 걸 기념해서? 맞아요. 이런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탄생이라는 단어, birth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생일을 birth day라고 하죠. 자, birth가 명사로 탄생. 자, 다음 단어 childhood는 유아기라는 뜻이고요. 혹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isease는 질병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 단어 survival rate는 생존율을 말해요. hygiene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약간 스펠링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우리 발음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같이 소리내서 해볼게요. hygiene. hygiene는 위생 혹은 보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 refrain. refrain이란 단어는 자제하다 혹은 무언가를 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방금 보았던 그런 백일상 이런 걸 떠올리면서 어떤 맥락으로 전개가 될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Begil is held on the 100th day after the child's birth. Long ago in Korea, childhood diseases were common, and the survival rate for newborn babies was very low. The high death rate was due to a lack of medical information, poor hygiene, and many other childhood-related diseases.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to give the best chance of survival, parents refrained from taking the baby outdoors until the 100th day after the birth. On that 100th day, a family would traditionally pray and give food offerings to thank the shaman spirit of childbirth.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100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유독 100이라는 숫자에 뭔가 진심인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왜 우리 100일 휴가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100일 잔치 하는 그런 문화는 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 100일이라는 것은 뭐다? Is held on the 100th day after the child's birth.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100일 잔치를 같이 볼 건데요. 주로 100번째 날에 주체가 된대요. 개최가 된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시점으로 해서요. Long ago in Korea.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childhood diseases were common. 아주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의 이런 질병이 굉장히 흔했대요. 자, 그리고 the survival rate니까 생존율이 어땠다? 이런 신생아들의 생존율이 was very low, 아주 낮았대요. The high death rate was due to 높은

0: 원래 lack이라고 하면 부족 혹은 결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Medical information, 의학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 어떤 것? Poor hygiene이라고 하면 뭔가 형편없는 보건, 뭔가 좀 좋지 않은 위생 이러한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nd many other childhood related diseases. 맞아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많은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To protect their children. 그러니까 지금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to give the best chance of survival.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높은 생존율,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Parents refrained from taking the baby outdoors. 자, refrain이라는 뜻은 삼가다 혹은 자제하다란 뜻이어서 아웃도어니까 문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출을 삼갔대요. 어떤 아이들을 taking the baby라고 하면 the newborn baby, 신생아가 됐죠. 가급적이면 신생아를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자제했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the 100th day after the birth. 태어난 지 100일 때까지는 주로 아이들을 집에서만 이렇게 케어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혹시나 잘못될까 봐, 혹시나 감염될까 봐, 자,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On that 100th day. 자, 그리고 이제 100일째 되는 날, a family would traditionally pray. 가족이요. 전통적으로 뭐 합니까? pray, 기도를 했대요. And give food offerings. 자, 원래 offering이라고 하면은 재물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바치는 그런 재물이란 뜻이어서. 자, 100일째. 자, 100일째 되는 날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래서 뭐 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음식 재물을 바쳤대요. To thank the shaman spirit of childbirth. 자, 샤먼이라고 하면요. 우리말로 뭔가 샤먼이라고도 하고요. 무술, 혹은 뭔가 주술, 혹은 무당, 이런 뜻으로 보면 돼서. 자, 우리 전통적으로 아이를 점지해주는 할머니, 삼신할머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 스피릿에게 아이를 관장하는 그런 샤먼 스피릿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올렸던 게 돌잔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이죠? 뭔가 이렇게 잔치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자,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백일이라고 하죠. 자, 백은, 우리나라 말로 숫자 백을 말하고요. 일은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거여서 백일이라는 것 자체가 100일 잔치, 100일이라는 것 자체가 is held on, 개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held라는 단어, 이 단어의 끝사운드가 the이고, 바로 뒤에 있는 이 전치사의 경우에 모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held on, held on으로 되죠. 다시 held on, held on이기보다는 held on, held on. 그래서 100일 is held on. The 100에 여기 th를 볼게요. 자, 영어에서는 서수라고 하죠.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여서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이제 4부터는 th가 붙는 게 영어에서의 규칙이죠. 그래서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의 경우에 100번째 날이라고 해서 100라는 단어에 th를 붙게 되면은 100th, 100th, 100th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th, 100th.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th 이 부분을 빠르게 하다 보면 100th, 100th로 발음이 됩니다. 자,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Begil is held on the 100th day after the child's birth.
0: 네, 특히나 바로 뒤에 day라는 이 단어가 붙어가지고 100th day, 100th day, 100th day. 자, 이 부분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백일에 대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니까 이거 뭐죠? 그렇죠. 떡입니다. 떡. 자,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에 백일 잔치상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떡을 올렸다라고 해요. 뭘 하려고? Celebration. 백일을 축하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 떡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백설기라는 걸 볼게요. 여기 지금 하얀색 떡 보이죠? 이런 떡 백설기라고 하는데 백설기 has the same sound.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s 100 days. 그렇죠. 백설기도 100으로 시작하고 백일도 100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일단 사운드가 비슷하고요. But it means to live a healthy and long life until the age of 100. 자, 이것의 의미가 뭐가 있다? 백설기의 뜻은 뭐냐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아, 100세까지. 자, 그래서 이런 백설기를 잔치상에 올리기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노랗게 콩고물이 묻혀져 있는 거 보이죠? 인절미인데요. 자, 인절미 means to be firm. 뭔가 단단한 그런 걸 의미를 한대요. On the inside, like sticky 인절미. 자, 인절미를 보면 얘들아, 이렇게 식감이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sticky라고 하면 달라붙는 이란 뜻이어서 안에 인절미가 이렇게 뭔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처럼 견고해지라고. 사람이 뭐라고? 그렇죠. 유하지 않고 뭔가 견고해지는 그런 의미를 뜻하기도 한대요. 자, 세 번째 이런 잔치상에 올리는 송편이 있는데요. 송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Empty stomach. 그 속을 채우지 않고요. 일부러 빈 속으로. 속을 채우지 않는 송편을 올렸다라고 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to be broad-minded person. 자, broad-minded는 뭔가 마음이 넓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씨 넓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속을 채우지 않은 송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백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죠. 자,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어법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 문제는 서답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서답형이 뭐죠? 맞아요. 서술형, 뭔가 주관식이긴 한데 단답형의 단어를 쓰는 그런 유형이 서답형이죠. 일단 문제 확인합니다. 다음 A,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내신 시험 문제에서요. 특히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문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걸 안다라고 해서 본인 배경 지식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죠. 반드시 어디에서요? 맞아요.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A,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포인트이고요. 일단 A, B의 위치 확인해 볼게요. 자, A번, 이 부분 보이죠? The high death rate was due blank a lack of medical information, poor hygiene, and the many other childhood related diseases 라는 그런 문장에서 있는 빈칸입니다. 자, 일단 A번 확인했고요. B번 볼게요.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blank give the best chance of survival. 자, 여기에 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를 할 건데요. 바로 due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due라는 것은 뒤에 to를 붙여서 due to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요. 의미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due to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쓰이게 되면 의미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쉽게 얘기해서 due to 뒤에는 명사를 쓰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높은 사망률은 was due blank a lack of medical information. 주로 뭐가 부족해서요? 의학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A번에 들어갈 표현은 당연히 to가 들어가야 하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due to이기 때문에 이 A번에는 이렇게 to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실질적으로 a lack이라는
관사가 붙은 명사가 보이죠? 그래서 due to가 확실히 맞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뒤에 이렇게 명사를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번을 가볼게요. 비번에서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and예요. 자, and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서 앞에 뒤를 맞춰주는 병렬. 자, 이런 병렬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I입니다. 자,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이고요. 자, 선생님 자연스럽게 말을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to는요, 일반적으로 크게 둘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뒤에 동사가 쓰이게 된다면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 혹은 원형 부정사를 쓰게 된다면 이 아이는 to 부정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to protect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protect의 뜻은? 그렇죠. protect는 동사로 보호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to는 전치사가 아니라 뭐다? 전치사가 아니라 to 뒤에 동사가 따라 붙으면 이 아이를 투부정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o protect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뭐 하기 위해? Give the best chance of survival. 최대한 아이를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위생이 안 좋고 사망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지켜야 되죠. 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가장 높은 생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다? 부모들이요. 아이를 바깥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자제했대요. 집 안에서만 이렇게 아이들을 또 보살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금 be는 앞에 나와 있는 to protect와 병렬이 되어서 to protect their children 두 번째, to 뒤에 역시 동사, give가 보이죠? 여기서 지금 두 개의 to 부정사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크게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주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문장 구조를 보았을 때이 to 부정사들은 문장에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일반적으로 부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장 높은 생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다? 맞아요. 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지문에서요. 이렇게 투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투를 잘 찾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의 정답까지 확인해 볼게요. The high death rate was due to a lack of로 연결이 됐었고요. 역시 두 번째 문장, to protect your children and to give the best chance of survival 이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A번의 to는 굳이 따지면 뭔가 전치사로 쓰였구나. B에 있는 to는 투부정사의 to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주어가 복수일 때 비동사 are를 쓸수 있다. 자, 이거 맞나요? 주어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일 때는요. 그렇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도 아니고요. am도 아니고요. 비동사 are를 쓰는 그런 규칙이 있죠. 자, 정답은 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OS 퀴즈 또 풀어볼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자, 이유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유. 그렇죠. 뭐뭐하기 때문에로 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유를 나타낼 때 due to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사를 수식한다. 자, 풀어서 얘기하면 뭐다? due to 뒤에는 명사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00 days. 아예 100일 잔치, 뭔가 100일 축하 행사라는 소재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This is Kevin, and it's our six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표현, 콩글리시, pronunciation 등등 가르쳐 드릴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Let's go, go, go!
1: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2: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1: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2: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1: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2: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1: How about 떡볶이?
2: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1: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2: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1: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어묵, and soup.
2: Okay,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1: Let's go.
2: Woohoo!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되셨다고요?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장소는 동대문 거리입니다. 먹을 곳이 먹자골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자, 케빈이 자 이제 쇼핑도 다 했는데 이제 우리 뭐 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나 조금 배고파지는 것 같은데 뭐라도 좀 먹을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콜!
1: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0: 좋아. 아, 여기는 정말 먹을 곳이 많어. 그러니까 고르는 건 너가 하도록 해. 오, 그런데 콜?
1: Does that mean yes?
0: 콜, 그게 yes란 뜻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네요. 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봐요. 그렇죠. 콜은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call, 부르다, 통화하다, 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에서 콜 대신 sounds good, deal 이란 단어를 더욱더 많이 씁니다. 자, 콜이라는 건 안 써요. sounds good, deal. 아시겠죠? 콜은 콩글리시입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Should we get a sandwich? 오,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먹자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은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Why don't you try? 뭐뭐를 해보는 건 어때? 먹어보는 건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건 어때?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re right.

0: What do you suggest? 그런 것 같네. 그럼 좀 추천을 좀 해줘. 뭘 추천해 줄 거니? 하자. 케빈이 How about 떡볶이? 본인이 떡볶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는 떡볶이.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떡볶이 TV에서 본것 같은데. 혹시 그거 매운 거 아니야? 저 매울 것 같은데. 그러자 케빈이, Don't worry. We can ask for less spicy one. Come on! 걱정 마. 덜 맵게 부탁드리면 돼. 그렇죠. 매운 단계가 있잖아요. 덜 맵게, 약간 맵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좋습니다. 본인이 점심을 사겠다고 하네요. 케빈은, If that's the case, I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 어묵, and 순대. Oh,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군침이 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불러볼게요. Come on in, 제이미!
1: Jamie.
0: 제이미, 궁금한 게 있는데, What is your favorite food?
1: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pizza, pasta.
0: 제이미, 오늘의 핵심 문장을 써서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게 어때?
1: I would love to. I like Korean food.
0: 그래?
1: Then why don't you cook for me?
0: 표현을 응용했네요. Why don't you cook for me?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건 어때? 예, 그냥 파스타 먹어. 내가 파스타 해줄게. 봉골레 파스타.
1: Thank
0: 그렇죠, 여러분. Why don't you cook for me?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건 어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해봤던 거.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툰을 보면서 오늘의 핵심 표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2: Woo! We're done with shopping. Now what?
3: Oh, I'm getting hungry. Want to grab a bite to eat?
2: 콜! There are lots of places to eat, so you choose.
3: 콜? Does that mean yes? Oh, should we get a sandwich?
2: Since you're in Korea,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3: Oh, you're right. What do you suggest?
2: How about 떡볶이?
3: 떡볶이? Oh, I saw that on TV once, but isn't it really spicy?
2: Oh, don't worry. We can ask for a less spicy one. Come on!
3: Great! Since you bought me some clothes, lunch is on me.
2: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order everything. 떡볶이, 튀김, 어묵, and
3: Okay, you got it.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Let's go.
2: Let's go.
0: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You had fun today? All right. But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복습 많이 살 길이다.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Why don't you try Korean food? 좋아요. Alright, guys.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my라는 전치사 쓰는 친구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까요? Did you know that many inventions were made by chance? 너 많은 발명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 알았니? Yeah, what I heard about sticky notes was really interesting. 어, 그 접착 메모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 들은 거 진짜 흥미로웠어. What a perfect example. By the way, have you finished your science homework? 완전 완벽한 예시네. 그나저나 너 과학 숙제는 끝낸 거야? 자, 오늘 이렇게 my를 사용한 두 가지 표현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로는 by the way, 그리고 두 번째로는 by chance입니다. 자, 오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뭔가 많은 과학적인 발명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본문에 실려있는 얘기예요. 우리 접착 메모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우연히 정말 정말 강도가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됐고 그거를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접착 메모지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서 선생님이 다이얼로그로 만든 건데요. 오늘 요거 두 개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by the way 같은 경우는 여러분 13종 교과서 중에 13종 모두가 너무나 즐겨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얘는 그런데, 그나저나 이렇게 뭔가 화제를 전환할 때 써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둘이 한창 뭔가 과학 발명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뀐 거예요. 그나저나 너 과학 숙제는 끝냈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옮기고 싶을 때 by the way 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anyway 라고 한 단어로 구어체에선 많이 쓰기도 해요. anyway의 뜻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나저나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By the way도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보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By the way, 그나저나,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지? 라는 겁니다. 뭐 서로 우리끼리 무슨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다가 야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라. 야, 그나저나 지금 몇 시지? 이런 대화의 흐름이 종종 있죠. 그때 요 by the wa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실 수도 있고요. 문장 맨 뒤에다가 갖다 쓰셔도 뭐 어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by the wa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장 앞이나 문장 뒤 중에 뭔가 내가 이쪽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교과서들은 대부분 맨 앞에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은 by chance입니다. 자, 우리가 by라는 전치사의 뜻을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잖아요. by는 뭐뭐에 의해 혹은 어디어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자, 뒤에 있는 chance를 생각하면은 chance,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가능성, 기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승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에 의해 어떤 기회에 의해 근데 우리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기회는 보통 왜 그런 속담도 유명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즉 맨날 맨날 매일마다 오는 거를 기회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그래서 my와 chance가 이렇게 합쳐져서 기회에 의해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았어? 그거를 우연히 라는 뜻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 이렇게 나왔죠. Did you know? 넌 알고 있었니? That many inventions, invention이라고 하면 발명품이고요. Were made by chance 하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0: 알고 있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I only met her by chance 라는 겁니다. 나는 그녀를 그저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약간 요런 느낌. 이 only라는 게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by chance를 더욱 강조해줘요. 그래서, 아, 나 진짜 걔를 의도하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By the way 하면 그런데, 그나저나 라는 뜻이고요. Anyway와 뜻 비슷하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문장 맨 앞에서도 되고, 문장 맨 뒤에서도 상관이 없고요. 자, 아래에 있는 by chance 같은 경우는 우연히라는 뜻으로 확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by로 두 가지 표현을 배워봤으니까 우리 한번 퀴즈 풀면서 정확하게 외워보도록 합시다.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이제 퀴즈를 풀 시간이에요. 오늘도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자, 그나저나, 그나저나라는 표현입니다. By? 그죠? The way. 뭔가 by the way를 외우기가 어렵다면 anyway를 생각해도 좋다고 했어요. 뭔가 way로 끝나니까 조금 더 외우기 편하겠죠? 자, 뭔가 이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즉, 화제 전환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by the way를 뒤에 붙여도 매우 매우 매우 깔끔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Thank you for helping me last time, by the way. Thank you for helping me last time, by the way.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런데, 너 이거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그나저나, 너 이거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비슷한 느낌이죠? 그쵸. By the w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예문을 볼 때는 By the way가 앞에 있는 것들 위주로 보여줬죠? 퀴즈에서는 다 뒤에 있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앞이나 뒤나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죠. You never told me this, by the way. You never told me this, by the way. 그쵸,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그는 우연히 대작을 창조해냈다. 뭔가 이렇게 붓질 촥 했는데 뭔가 내가 의도치 않게 굉장히 멋있는 선이 그려진 느낌? 자, 우연한 기회. 그쵸, 찬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엔더 배웠던 거 기억나죠? 결국 뭐뭐가 되다. 기억이 안 나. 폭스패드 알겠지? 자, 그리고 뒤에 masterpiece가 바로 대작이라는 뜻입니다. master가 뭔가 이렇게 완성, 장인, 요런 느낌이잖아. piece는 그 장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대작이라는 의미가 좀 와닿죠? 요거 같이 따라해 봅시다. He ended up creating a masterpiece by chance. He ended up creating a masterpiece by chance. 좋아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모든 일이 다잘된건 우연이 아니다. 저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노력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By chanc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workout, 우리 배웠던 표현입니다. 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Did you know that many inventions were made by chance? Yeah, what I heard about sticky notes was really interesting. What a perfect example. By the way, have you finished your science homework?
0: 이렇게 오늘 by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매우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그나저나 라고 하는 표현! 그죠? By the way였죠. 요건 듣기 평가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고요. 우연히 라는 뜻을 갖고 있는 by chance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머리에 꼭꼭 집어넣길 바라면서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Floor. F-L-O-O-R. Floor. Floor. Window. W-I-N-D-O-W. Window. Window. Garden. G A R D E N. Garden. Garden.
0: Okay, everyone.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my house, 내 집 이 편이에요. 우리 집에는 여러 방도 있고 여러 공간도 있고 오늘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Okay, let's look at it together. 첫 번째 단어, floor. 방, 바닥이에요. 이렇게 나무로 된 floor 본 적 있나요? 친구들, 여기에 o가 두 개 있죠? 그럼 원래는 u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로 or 소리가 나요. floor. 그 다음은 window, 창문이에요. If it's hot, we close the window. If it's cold, we open the window. 창문, window. 그 다음은 garden, 정원. Wow, look at this beautiful garden, everyone. We have a bench, we have a beautiful grass. I want to go there. 자, 정원, garden.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방, 바닥, floor. 여러분, 길게 빼주세요. Floor. Very good. 창문, window. Let's try one more time. Window. Good job. 정원, garden. 여러분, 가운데 R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Garden.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Floor. Floor. Window. Window. Garden. Garden.
0: 이제 예문으로 적용시켜봐요. My dad vacuumed the floor. 우리 아빠는 바닥을 청소기로 돌렸어. 친구들, 청소기란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죠. Vacuum cleaner가 원래 청소기예요. Vacuum은 청소기로 돌리다 동사예요. Okay, now let's read one more time. My dad vacuumed the floor. Very good.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줄래? 여러분, 이거 자주 쓸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Good job. 그 다음은 There was a beautiful garden near the river. 강 근처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 정원, garden.

0: garden 이 단어 잊지 말고요.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 뭐뭐가 있다는 there is 여러분 자주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re was a beautiful garden near the river. Excellent.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Backyard. B A C K Y A R D. Backyard. Backyard. Wall. W A L L. Wall. Wall. Door. D O O R. Door. Door.
0: Our next word is backyard, 뒷마당이에요. 친구들,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having a barbecue at the backyard.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Can I join? 저도 가도 되나요? 그 다음은 wall, 벽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wall을 탄탄하게 세워야 집이 안 무너져요. 벽, wall. 그 다음은 door, 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floor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o가 두 개인데 oo 소리가 안 나고 or 소리를 내야 돼요. door. Good job.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뒷마당, backyard. Let's try one more time. Backyard. Good job. 벽, wall. 자, 입을 밑으로 쭉 당겨보세요. Wall. Very good. 문, door. 친구들, R 발음을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조금 발음을 굴려야 돼요. Door.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ackyard. Backyard. Wall. Wall. Door. Door.
0: 이제 예문 연습해 볼까요? My mom planted flowers in the backyard. 우리 엄마는 뒷마당에 꽃을 심었어. 친구들, 뒷마당, backyard, 이 빨간 단어 주목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planted, 꽃을 심었다라는 뜻인데요. plant는 원래 식물이란 뜻이에요. 동사, 꽃을 심다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nice and loud. My mom planted flowers in the backyard. Wow, that was very good. There is a big picture on the wall. 벽에 큰 그림이 걸려 있어. 친구들 집에 picture 걸려 있나요? 저희 집에는 picture가 있는데 특히 wall에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re is a big picture on the wall. 역시 아주 잘하네요.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It's very short. Let's concentrate. Close the door, please. 문을 닫아주세요. 여러분, 추울 때 이렇게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쾅 닫아주실 거예요. Close the door, please. Let's say it one more time. Close the door, please.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Floor. Floor. Window. Window. Garden. Garden. Backyard. Backyard. Wall. Wall. Door. Door.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If you practice like this every day, you will be very good at it.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현재 완료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은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시제다라는 기본 개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을 완성해 주세요. She blank to New York.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이에요. 일단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가 have나 has 그 뒤에 pp를 쓴다고 했거든요. 부정문에는 not을 쓰니까요.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not은 have, has 뒤에 적어주세요. have, has not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has 뒤에 not을 쓴다. 그런데 have not은 줄여서 haven't, has not은 줄여서 hasn't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I have not seen that movie. 줄여서 I haven't seen that movie 라고 하면요.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She has not finished her work. She hasn't finished her work. 그녀는 그녀의 일을 끝내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We have not eaten anything since morning. 우리는 아침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have not 줄여서 haven't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문은 have, has 뒤에다가 not을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적어 보겠습니다. 1번. She has visited Paris. 그녀는 파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경험의 뜻으로 현재 완료가 쓰였습니다.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has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로 했으니까요. She has not visited Paris 또는 has not을 줄여서 hasn't라고 쓸 수도 있어요. She hasn't visited Paris 의미는 그녀는 파리를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2번. I have uploaded the file. 나는 그 파일을 업로드했다. 막 무언가를 완료했다라는 의미로 완료 의미의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럼 have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니까요. I have not uploaded the file. 또는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라고 쓸 수도 있죠. I haven't uploaded the file. 나는 그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현재 완료 시제의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have나 ha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has, 주어. 그리고 우리 pp 형태가 남아있겠죠? 주어 뒤에다가 pp 형태 적어주시면 돼요. 대답할 때. 대답할 때는 우리 의문문에 맨 앞에 있는 have나 has를 다시 활용해서 대답해줘요. yes, 주어, have, has. 또는 no, 주어, haven't, hasn't. 노로 답할 때는 이렇게 축약형, 줄임말로 답변하는 것도 여기서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Thai food? 당신은 have you ever tried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try는 시도하다인데 음식을 시도해 본다 하면은 먹어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죠. Yes, I have. 네, 먹어본 적이 있어요. No, I haven't. 아니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또 has Julie seen the message? 줄리는 메시지를 읽었나요? 라는 뜻이에요. Yes, she has. 네, 읽었어요. No, she hasn't. 아니요, 읽지 않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두 의문문 모두 have, has가 문장의 맨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요. PP 형태, tried 또는 seen. 이렇게 PP 형태가 주어 뒤에 온다라는 거, 어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1번.
You have visited the New Science Museum. 당신은 그새 과학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걸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have가 앞으로 가야 되죠. have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 주어, PP형, 나머지 부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Have you visited the New Science Museum? 당신은 그새 과학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Yes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you라고 물어봤을 때는 I 또는 we로 대답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I라고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Yes, I. 그 다음에 have를 활용해서 Yes, I have. 네, 저는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Your brother has opened the window. 너의 남동생이 창문을 열었다. 과거에 연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has를 앞으로,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has, 그 다음 주어 your brother 적어주시고요. PP 형태 opened 써주고 나머지 부분까지 쭉 적어주면 완성. Has your brother opened the window? 너의 남동생이 창문을 열었니? 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열려있는 저 상태인 거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No. 자, no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 뭐라고 해야 돼요? No. 너의 남동생은 대명사로 he라고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sn't. No, he ha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가 창문을 열지 않았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을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 어떻게 쓰는지부터 떠올려 볼까요? have나 has 뒤에 not을 쓰고 그 다음에 PP를 써야 되죠. 이때 주어가 she, 3인칭 단수 주어네요. 3인칭 단수 주어에는 have를 써야 될까요? has를 써야 될까요? has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she has라고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의 PP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의 PP 형태는 bee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할 때는 be, 그 다음에 과거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was나 were. 그리고 PP 형태는 been, B-E-E-N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우리 문장 완성해 볼수 있겠네요. She has, 그 다음에 been 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우리 부정문으로 써야 된다. 그쵸? 그러면 has not been 이라고 해야 될 텐데, 빈칸이 두 개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 has not을 줄여서 쓸수 있다고 했으니, has not 줄여서 hasn't. ha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hasn't been to New York 이렇게 써주면 그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She hasn't been to New York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완료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래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3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어요. 노래나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행사와 공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festival,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축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꼭 같이 써주세요. festival, F-E-S-T-I-V-A-L 읽을 때는 festival, 한 번 더 festival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chool festival was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chool festiv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교 축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있고 신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festival 하면 축제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vent 하면 행사라는 뜻이고요. 또 show라고 하면 각각의 공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magic show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술쇼예요. 이런 단어들도 축제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erform, 공연하다 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때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perfor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erformance 하면 공연이고요. 이 단어 perform에서 나온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그리고 공연은요, performance.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이 동사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 P-E-R-F-O-R-M 읽어볼게요. perform. 네, 공연하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 라고 했어요. 우리 big stage 라고 하면 큰 무대를 나타냅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 니까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performing, 공연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로는 cheer, cheer이 나와 있습니다. cheer이라고 하면 응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쓸 때는 c-h-e-e-r 이렇게 쓰고요. 우리 ch가 붙어 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이 되므로 che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써보도록 할게요. cheer, c-h E-E-R, cheer. 예문을 보면 Let's cheer for our team.

이라고 말합니다. 자, let's cheer for our team. 무슨 뜻일까요? 우리 팀을 cheer 하자, 응원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응원할 때큰 소리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louder, 더 크게 외쳐 라고 하고 있습니다. cheer 하면 응원하다 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우리 contest 볼게요. contest.

강세가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Contest. C O N T E S T. 읽을 때는 contest. 대회나 시합입니다. 우리 노래 대회 혹은 춤 경연 대회라고 할때이 contest를 써 주시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enter은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대회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래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want to enter the dance contes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contest 하면 대회나 시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ze입니다. prize. Z 발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prize.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P, R, I, Z, E. 읽을 때는 prize. 상입니다. 상. 1등 상, 2등 상할때그 상이고요. 자, 우리 상을 타다 혹은 상을 받다라고 할 때는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Win a prize, 상을 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practiced really hard, but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I practiced really hard.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하지만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거든요.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Didn't win이라고 했으니까 상을 타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ze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 w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축제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Festival. Festival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계신가요? 이 영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노래 경연 대회에 한 참가자가 나와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경연 대회라고 할 때, singing contest라고 합니다.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을 나타내요. 자, 여기에서 열창하고 있다, 뭐 공연하다라는 단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하다라는 단어는 perform이라고 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응원하다라는 단어는 cheer이라고 했고요. 또 오른쪽에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priz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벌써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친구 제임스의 일기를 한번 읽고 올까요?
1: I love art.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I also admire Van Gogh. I will practice very hard.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0: 자, 오늘은 제임스의 꿈, 장래 희망, dream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제임스는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굉장히 짧죠? I love art. 나는 예술 혹은 미술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I love art. I love art.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여기서 become은 누구누구가 되다,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artist는 당연히 화가 혹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when I grow up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쪼개서 보면 when은 언제, 뭐뭐를 한 후에 라는 단어고 grow up 은 어른이 되다, 크다, 성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나는 커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여기서 like는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누구와 비슷하다? 피카소죠. is my dream. 여기서 dream은 꿈 혹은 장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같이 읽어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lso admire Van Gogh. I also admire Van Gogh. 여기서 also는 또한, 게다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The admire는 존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한 반 고흐도 존경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I also admire Van Gogh. I also admire Van Gogh.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ill practice very hard. I will practice very hard. 여기서 practice는 연습하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여기서 someday는 언젠간이란 뜻이죠. 언젠간, 머지않아서 I am going to 뭐뭐 할 셈이다,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뭐가 될 건가요? 바로 famous artist죠. 유명한 화가 혹은 예술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I love art. 나는 미술을 사랑합니다.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그래서 나는 커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I also admire Van Gogh. 나는 또한 반 고흐도 존경합니다. I will practice very hard.

0: 나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언젠가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Become, 뭐뭐가 되다. Become, 뭐뭐가 되다. Artist, 화가, 예술가. Artist, 화가, 예술가. Dream, 꿈. Dream, 꿈. Practice, 연습하다, 행하다. Practice, 연습하다, 행하다. Someday, 언젠간, 훗날, 머지않아. Someday, 언젠가, 훗날, 머지않아. Be going to, 무엇을 할 셈이다. Be going to, 무엇을 할 셈이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죠?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장래희망, 꿈, dream이죠?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제 장래희망이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will blank very hard. I will blank very har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연습하다. practice죠. 나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I will practice very hard. 같이 해볼까요? I will practice very hard. I will practice very har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want to blank an artist when I grow up.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Become, 뭐가 되다 라는 뜻이죠.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같이 읽어볼까요?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크면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Someday I blank become a famous artist.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am going to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언젠간 나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이렇게 마지막 퀴즈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1: I love art.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I also admire Van Gogh. I will practice very hard.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0: 자, 오늘은 제임스의 꿈, 장래희망, 드림에 대한 일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믿고 있는 친구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네요. 저기 내가 진짜 널 위해 하는 이야기인데 맘 상해하지 마. 너 음치의 박치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hear it bad. Don't listen and feel bad. 하트눈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e night view of Seoul is so pretty. Oh, it's really beautiful.
2: You're right. We can even see the stars tonight. Hey, what's your zodiac sign?
1: I'm a Leo.
2: I'm a Gemini. Is that why I look like other people all the time?
1: But you look like Woody from Toy Story, Buzz Lightyear, Chicken Run.
2: I hear that a lot. They also say I look like Wonbin.
1: Sorry, Kevin. Not quite. What's that sound?
2: Huh? What was that? It sounds like the tired punked.
1: Punk? What's a punched tire?
2: I think the tire exploded.
1: A flat tire? Oh no! This is so scary. Will we be okay, sir?
2: I'm sorry. It's not the tire. I farted. Excuse m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택시를 타고 케빈과 크리스틴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로의 별자리도 물어보고 알콩달콩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는데요. 혹시 택시에 무슨 문제라도?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별자리를 물어봅니다. Hey, what's your zodiac sign? What's your zodiac sign? 너 별자리가 뭐야? 라는 뜻이죠. 별자리는요, zodiac sig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zodiac sign. 물어볼 때는 너의 별자리는 무엇이니? 니까 what's your zodiac sign이 되겠죠. 우리 별자리 이름들도 궁금하시죠? 수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내 별자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또 살펴보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의 별자리는 I'm a Leo 했네요. Leo는 그림 보시듯이 사자 자리입니다. 케빈은 무슨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I'm a Gemini. Gemini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쌍둥이 자리라서 이렇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나 궁금해하게 되죠. 크리스틴이 딱 봤더니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Woody, 또 Buzz Lightyear, Chicken Run 이런 재미나고 웃긴 캐릭터들을 닮았다고 하네요. 서로는 농담이지만 혹시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말을 열어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거든요. 이 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요? 맞아요. No offense. No offense입니다. 이 문장은 no 금지라는 뜻이고요. offense가 불쾌감이라는 뜻이에요. 불쾌감을 느끼는 거 금지, 즉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No offense. 붙여서 no offense. 이렇게 말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괜찮은 말인가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케빈이 정말 그런 캐릭터들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I hear that a lot. 오, 그런 말 자주 들어. 이 표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뭐 손가락이 길다든지 키가 참 크다든지 뭐 눈이 이쁘다든지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주

듣는다라는 표현이 I hear that a lot 또는 I get that a lot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갑자기 막 뭔가 굉음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케빈이 혹시 타이어에 펑크 난 거 아니야? The tire punked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이어가 exploded. 뭔가 폭발, 터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제야 알아들은 크리스틴, a flat tire 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걸 우리는 펑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펑크라고 부르지 않고 a flat tire이라고 부릅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하고 나면 점점 타이어를 이렇게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이 나다라고 하면 have a flat ti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think we have a flat tire. 타이어에 구멍 난 것 같아.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이 부악 소리가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 죄송한데 타이어가 아니라 I farted. 제가 방귀를 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유쾌한 케빈과 크리스틴 주변에는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툰에서 재미있는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뽑아서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No offense.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no hard feeling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hard가 뭔가 그죠? 단단한 이런 거잖아요. no hard feelings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대결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야, 졌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자,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팔씨름을 했어요. 역시 나보다 덩치가 큰 친구라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이겼네요. 멋있게 탁 일어서면서 야, 기분 나빠하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 상대방에게 뭔가 속상하거나 마음이 나쁠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감정은 없다라는 표현.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Personal이 개인적인 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또 사용해 볼게요. 대회에서 베스트 프렌드랑 겨루게 됐어요. 친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없어. 어떡해요? It's nothing personal. It's nothing personal. Great. 오늘은요,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주는 표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no offense, 같이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no offense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 좋겠죠. 이런 배려 한마디가 대화를 더 유쾌하고 또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카툰과 함께 즐겁게 영어 배우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trike go!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제가 요즘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친구는 얼마나 보는지 물어봤어요.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너는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니? 친구들이 대답은 우리 엄마는 못 보게 하셔. 클릭!
1: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0: Mom doesn't let me.
1: Not even on weekends?
0: Only one show on weekends.
1: She's strict.
2: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함께 채워볼 빈칸 3개 있네요. 시간, 주말, 쇼, 공연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시간인데요. How many 시간이니까 몇 시간이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우리 시, 분, 초 할 때처럼. 그럼 시간을 뜻하는 말이 뭘까? Hour. Hour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H로 시작을 했지만 H 소리 없고요. 그냥 발음은 hour. 그런데 몇 시간은 여럿이겠죠.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일 수도 세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hours라고 S까지 붙여줘요. 그럼 how many hours가 몇 시간 동안이나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tch TV? 너는 TV를 보니 기준이 뭐예요? A day. 이거 기억나죠? A day.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A day. A day는 하루 동안, 하루에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너는 TV를 몇 시간이나 보니?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가 되죠.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My mom doesn't let me. 딴딴딴. 어떡하지? 목소리 힘이 없을 법도 해. My mom, 우리 엄마는 doesn't, 하지 않으신데요. Let me. let me 많이 봤죠. Won't let me. Let me는 나로 하여금 뭐뭐를 하게 하다, 허락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Doesn't let me니까 엄마가 보게 해주지 않으신다. 못 보게 한다가 되겠죠. 이제는 let me가 뜻하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문장을 생략하지 않고 다 썼으면 My mom doesn't let me watch TV가 되겠죠. 우리 엄마는 나로 하여금 TV를 보게끔 let,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My mom doesn't let me. 엄마가 TV 못 보게 해. 그랬더니 친구가 또 깜짝 놀라면서 Not even on 주말? 주말에도 못 본다고 이렇게. 왜냐면 월화수목금 우리 친구들 다 바쁘잖아요. TV까지 볼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못 본다고가 되겠네요. 주말을 뜻하는 말. 주말은 우리말 그대로 한 주의 끝부분이잖아요. 토일. 그래서 weekend를 붙여서 weekend. 근데 이번 주만 아니고 주말마다니까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Even은 뭐뭐조차도예요. 그러니까 on weekends, 주말에도 not even, 못 보게 하신단 말이야? 그랬더니 only one show나 공연 또는 우리 TV 프로그램 이런 거를 show라고 해요. show? show는 우리 막 무대에서 춤추는 show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되지만 TV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방송 하나하나 이걸 show라고 표현해요. only one show, 뭐뭐만? 하나의 쇼만, 프로그램 하나만 볼 수 있대요. On weekends, 주말에는. 그랬더니 친구가 She's strict.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나의 한 여자잖아요. 여기서는 her mom, 친구의 엄마를 뜻하는 거죠. She's strict. 아주 엄하시구나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말해볼게요.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이렇게 긴 문장 어디 강조해볼까요? 뜻을 전달하는 몇 시간이나 너는 TV를 보니 하루에가 되겠죠.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친구들도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좋아요. 여자의 대답 My mom doesn't let me. 우리 엄마는 안 된대가 중요하죠. My mom doesn't let me. My mom doesn't let me. 좋아요. 주말에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No, not, never 강조해야 되죠. Not, 뭐뭐도 강조. Even 주말에.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그랬더니 주말에는 하나만. 그러면 only 뭐뭐만 하나만. One show 주말. Weekends. Only one show on weekends. Only one show on weekends. 마지막 아주 엄하시구나. Strict 강조해서 she's strict. She's strict.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요. 잠깐!

0: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스피킹 들어가서요. 친구, 그리고 오늘은 씬20예요. 친구 카테고리의 마지막 대화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1: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0: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1: My mom doesn't let me.
0: My mom doesn't let me.
1: Not even on weekends?
0: Not even on weekends?
1: Only one show on weekends.
0: Only one show on weekends.
1: She's strict.
0: She's strict.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죠.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문장 하나 골라서 나만의 문장 더 만들어보기.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My mom doesn't예요. 동작해요. 우리 엄마는 뭐뭐 안 하셔. 이런 뜻이에요. My mom이기 때문에 don't가 아니고 doesn't를 하고요. 뒤에 동작이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 우리 대화에서는 My mom doesn't let me watch TV죠. 이렇게 우리 동작 넣어서 완성해 볼게요. 도전.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도와줘. My mom doesn't 하고 돕다만 넣으면 돼요. 나를 돕다. 그렇지. Help me. My mom doesn't help me. 이건 어때요, 친구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안 하시는데? 요리하다라는 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리하다 동작. Cook. 좋아요. My mom doesn't cook. My mom doesn't cook. 마지막이요. 우리 엄마는 커피 안 마셔. 우리 엄마는 안 한다. 커피를 마시다를 넣으면 돼요.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가 되겠죠. My mom doesn't drink coffee. My mom doesn't drink coffee. Well done. 좋아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연습한 talk more 문장은요. My mom 대신에 우리 아빠, 우리 이모, 우리 언니, 우리 형, 동생 다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 수 있다. 꼭 도전해보고요. 또 앱에 다른 답변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I don't think so.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밴드,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 단체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밴드 활동을 해, 나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이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3. Music. I can say that I'm in a band.
0: It's time for warm-up. 자, warm-up 시간이에요.

0: Oh, look, here's an orchestra. 자,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각종 관악기, 현악기 등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 친구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나 봐요. Wow, he's gonna play in an orchestra. Well, don't you wanna go and see? 우리도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죠, 그쵸? 그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을까요? Then why don't we listen to today's dialogue? 자,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busy.
1: Why?
2: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1: Cool. Can I come and watch?
2: Sure.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다이얼로그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자, what are you doing? 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표현이에요. 뭐해? 라는 표현이었죠. This weekend라고 했는데, this weekend가 바로 이번 주말이라는 표현이에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이 오면 그때 뭐할 거야? 뭐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today?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잠시만요. 미래 시간이라는데 왜 today 오늘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뭐할 거야? 라는 거는 아직 오늘이 다안 갔잖아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미래인 거죠. 그래서 today도 넣을 수가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할 거야? 라는 질문이겠죠? 같이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Good job. 자, 또 미래 시간. This afternoon을 넣어볼게요. 오늘 오후라는 뜻이에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자, 이거는 이제 오전이 좀 지난 후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그쵸? Today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어볼 수 있고, 자, 오늘 오후에 뭐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다음 주에 뭐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자, 그리고 내년에 뭐할 거야? 좀더큰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연간 계획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What are you doing next year? Good job. I'm busy. 나 바빠.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I'm busy. Why? 왜? 왜 바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and가 바로 밴드라는 뜻으로 보통 뭐 기타리스트, 드러머, 뭐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이렇게 모여서 밴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밴드가 바로 band예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오케스트라에 있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오케스트라, 그 음악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I'm in a band라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I'm in an orchestra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in은 어디 어디 안에라는 표현이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을 때는 in을 써요. 밴드나 오케스트라는 다 어떤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원, 거기에 멤버일 때, 고를 때 in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밴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밴드에 내가 속해 있는 거니까 I'm in a band이고요. 오케스트라도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I'm in an orchestra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an orchestra, 어가 언으로 바뀌는 거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0: We have band practice. 자, band practice라고 했는데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밴드 연습이 있어라는 말을 한 거네요. 그죠? We have band practice. 쿨! 자, 쿨이라고 했는데 이 쿨은 물론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멋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Can I come and watch? 라고 물어봤죠.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watch는 보다라는 뜻인데 좀 장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봐야지 하고 볼 때 watch를 쓰죠. 보통 연습 시간은 뭐 1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적 긴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봐도 돼, 연습하는 걸 보는 거니까 watch를 쓴 거고요. 자, 그래서 cool, 멋진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다음에 watch라고 했지만 요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 와서 들어도 돼? Can I come and liste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Can I come and listen? listen이 아니고요. 여기는 발음은 listen. T 발음이 발음이 안 나요. Can I come and see? 자, see나 watch나 비슷하게 보다라는 뜻인데 see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장시간 동안 보겠다 할 때는 watch지만 나도 와서 봐도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Can I come and see?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될까? Can I come and tal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Can I come and lear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Learn이 배우다이니까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될까? Can I come and learn? 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내가 와서 봐도 될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라고 또 대답을 했네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busy.
1: Why?
2: I'm in a band. We have band practice.
1: Cool. Can I come and watch?
2: Sur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it's an orchestra practice.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 친구는 뭘 할까요? 일단 I'm busy. 나 바빠. 라고 얘기를 하네요. I'm busy. Why? 아니, 왜 바빠? 라고 했더니 In an orchestra. 이 표현 기억나시죠? 그쵸? I'm in an orchestra. 나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어. 라는 말이죠. I'm in an orchestra.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in an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Good job. 자, 그런데 그냥 오케스트라에 뭐 속해 있는 게 주말에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아하, we have orchestra practice.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we have band practice 라고 했잖아요. We have orchestra pract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We have orchestra practice. One more time. We have orchestra practice. 너무 재밌겠다. Can I come and watch? 내가 가서 봐도 될까? 라는 뜻이죠. Can I come and watch? Can I come and watch? 이 watch가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볼 때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다, 오케스트라. Can I come and join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Can I come and join you? Join은 합치다, 뭐 합류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도 와서 너와 함께 연습해도 돼? 라는 의미인 거죠. Can I come and join you? Sure, 물론이지. 네,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 I come and 뭐뭐?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chant with me.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Band, band. I'm in a band. I'm in a band. Orchestra, orchestra. I'm in an orchestra. Watch, watch. Can I come and watch? Listen, listen. Can I come and listen? Join you. Can I come and join yo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in a band. 밴드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3: Kingsu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꼭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Wednesday. What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0: 자, 오늘의 Look and Talk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얘들아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이 여자아이가 지금 등장했어요. 교통을 이렇게 안전하게

0: 지켜주는 여자 어린입니다. 자, 여자애가 오늘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는 영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잘 들어봐. Pedestrian crossing sign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애가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a pedestrian crossing sign. 그리고 남자애가 지금 귀엽게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있죠. A boy is crossing the street.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딱 멈춰 있어요. A car is stopped. Okay. 자, 오늘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 감이 오나요? 횡단보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자, 그럼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첫 번째는요. Pedestrian crossing sign. 뭐였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al이 아니고 sign 합쳐서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 alright 자 그러면 pedestrian의 뜻을 알아야겠죠 보행자란 뜻입니다 건너는 사람 보행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destrian 잘했습니다. 보행자, pedestrian. Alright. 그 다음에 cross,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건너다 할때 cross the street라고 하죠. 그 cross는 건너다. 따라해볼게요. cross. Okay. 자, 그 다음에 safely, 안전하게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볼게요. safely. Alright,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Pedestrian crossing sign.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0: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뽀뽀뽀!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나왔어요. 오, pedestrian crossing sign. 무슨 뜻이라고요? 3, 2, 1.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 단어가 조금 매우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한번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예요. 이것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Ready, set, go.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잘했습니다. 얘들아, cross가 무슨 뜻이지? 그쵸, 건너다였지. 그렇지.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게 하는 표지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그 다음은요.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볼게요. 자, sign이 무슨 뜻이지? sign은 바로 표지판이죠. 얘들아, 이거 signal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sign. 표지판. 그리고 cross the street는 무슨 뜻일까? cross가 건너다였죠. 그쵸? 그래서 cross the street 하면 길을 건너다란 뜻이에요. street는 길이니까.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따라해보자. When you see this sign,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en you see this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Ready? You can cross the street. 좋아요. All right, 그 다음은요. You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Okay. 오, 우리 저번 시간에 near school 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near는 바로 가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ear 하면은 뭐뭐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school는 얘들아 학교죠. 그래서

0: near schools 하게 되면 학교들 가까이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Crosswalk 하면 횡단보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pedestrian crossing이라고도 배웠는데 crosswalk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라는 뜻이 돼요. 둘 다 다 같이 횡단보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해석을 해보죠. We can see it near schools. 우리는 그것을 학교들 근처, 학교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횡단보도들에서도 볼 수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뭐예요? 횡단보도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Ready, set, go!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잘했습니다. Crosswalks 아닙니다. Crosswalks. Okay. 자, 그 다음에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Alrighty. 자, help는 돕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고요. Cross the street 선생님이랑 방금 했죠? 무슨 뜻? 그치,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다. Safely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Safely는 아하, 안전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그것은 도와준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자,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무엇이?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표지판이.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Ready, set, go.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좋아요. Safely 아닙니다. Safely 아니고 safely, safely. Alrighty. 좋아요. 우리 그럼 quiz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Number one. What does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 A pedestrian crossing sign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뭐 하라는 건가? 이걸 보면 A. Stop. B. Cross the road or cross the street. 자, 골라보세요. 3, 2, 1 was the answer. 그쵸? Cross the road 또는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거나 또는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지판, pedestrian crossing sign이죠? Alright, number 2.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이거 선생님 해석해줘야 될까? 조금만 해줄게. 자, pedestrian crossing sign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cross the street 할 수 있어요. O or X. 3, 2, 1 The answer is O죠. 그쵸? 횡단보도 신호 보면은 횡단보도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줘볼게요. Pedestrian crossing sign. 횡단보도 신호 또는 횡단보도 표지판. This is a pedestrian crossing sign.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 횡단보도 표지판이에요. When you see this sign, 이 표지판을 본다면, 이 신호를 본다면, you can cross the street. 당신은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We can see it near schools and crosswalks. 그것을 당신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Near schools, 학교들 근처에서 또는 횡단보도들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It helps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What is safely? 그쵸? 안전하게죠? Safely가.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help, 도와준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나요?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해서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했는데 잘 이해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바밤,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얘들아, 오늘 그림을 여자아이가 무엇을 들고 있죠? 어떤 표지판이지? 횡단보도 신호가 영어로 pedestrian crossing sign이죠. 선생님, 오늘 계속 반복할 거야.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쪼로롱. 자, hi everyone이라고 인사해요.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도 인사해주자. hello. hi. 자, 여자아이가 please pay attention to the pedestrian crossing sign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지. Please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하면은 뭐뭐에 집중하세요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뭐에 집중하래요? 그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집중하래요. 오늘 선생님이 계속 반복할 거야.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 횡단보도 표지판에 집중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집중할게요. 자, you cross the road라 그래요. 자, cross가 건너다죠. road는 도로예요. 그래서 너는 도로를 건너요란 뜻입니다. 이제 도로를 당신은 건너세요라는 거죠. You cross the road. 그러면서 빠밤. When you cross, raise your hand high라고 합니다. 당신이 건널 때 cross, raise your hand high. 손을 높이 드세요. 그래야 차가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Raise your hand high라고 합니다. Okay, when you cross, raise your hand high. Alright, 그러면서 cars must stop이라고 그래요. 우리 must 배웠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무조건 반드시 stop, 멈춰야 해요라는 뜻이 되겠죠? Cars must stop. 우리 친구들 오늘 pedestrian crossing sig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pedestrian crossing sign means. 나는 횡단보도 표지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누군가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할 때 묻고 답할 수 있는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Wednesday. I can't stop reading it. I can talk about how much I'm enjoying a boo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짜잔! 와우! 우리 부엉이가 보이고 또 곰돌이가 보이는데 우리 부엉이 같은 경우는 깜깜한 밤인데도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 곰돌이는 아직 잠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졸린가 봐요. 그죠? 시계를 보니까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무슨 상황일까요?

0: night owl, 밤 부엉이, 밤 올빼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Night owl, night owl, night owl. 그래서 I'm a night owl. 그러면 나는 밤에 잘 일찍 안 자고 막 활동하는 그런 야행성이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바로 chapter. 우리 긴 책을 읽을 때 내용에 따라 이렇게 책이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장, 영어로는 chapt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hapter, chapter, chapter. Very good.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은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12시를 또 우리나라도 자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정을 영어로 midnight. mid는 가운데라는 뜻이고 night는 밤. 그래서 밤 가운데 12시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idnight. midnight. midnight. 네, 마지막 단어. 우리 안 자고 깨어 있는 그 활동을, 그 행동을 stay up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tay up. stay up. stay up. Very good.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Are you still reading?
2: Yes, I can't stop reading it.
1: Wow, what chapter are you on?
2: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1: Don't stay up too lat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은요. I can't stop. 땡땡 it입니다. 이 뜻은 땡땡을 멈출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너무 재밌어서 뭐막 너무 이렇게 해서 멈출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라고 한번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I can't stop 한 다음에 읽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읽다를 넣어야 되는데요. 읽다는 read죠. 이 stop 뒤에는 항상 ing로 넣어야 해요. 그래서 I can't stop reading it라고 하면은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즉슨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게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뒤에 읽는 거를 한번 웃는 걸로 바꿔볼까요? 너무 재밌어. 웃는 걸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즉슨 자꾸 웃게 돼. 계속 웃게 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웃다. 웃다는 laugh이니까 laugh에 ing를 넣어서 I can't stop laughing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can't stop laughing. I can't stop laughing. I can't stop laughin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땡땡 are you on? 자, 우리 책을 상대방이 읽고 있을 때 지금 몇장 읽고 있어? 몇 페이지 읽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장 읽고 있어? 니까 몇 장? 그러면은 what chapter? 라고 해볼까요, 먼저? what chapter? 한 다음에 are you on? 이라고 하면은 지금 몇 장을 읽고 있어? 몇 장째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네, chapter가 아니라 몇쪽 읽고 있어? 몇 페이지 읽고 있어? 그러면 What page are you on? What page are you on? What page are you on? 네, 이렇게 질문을 통째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What chapter are you on? 몇장 읽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만약에 10장 읽고 있어 하면은 I'm on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네, 너무 쉽죠? What page are you on?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 20쪽 읽고 있어 라고 답을 해볼까요? I'm on page 20. I'm on page 20. I'm on page 20. 네, 우리 한국말로는 20쪽.

이렇게 숫자가 먼저 오지만 영어에서는 숫자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20쪽은 page 2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 only have 땡땡 left. 가 우리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뭐뭐 밖에 안 남았어라고 말을 할때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20쪽밖에 안 남았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only have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left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left는 우리 왼쪽 할때 left도 있지만 남다, 남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left란 단어가. 그래서 I only have 20 pages left 하면 나는 20쪽밖에 안 남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only have 20 pages left. I only have 20 pages left. Very good. 근데 여기서, 아까는 분명히 그 숫자가 뒤로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선 또 20가 먼저 앞에 나와요? 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것은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페이지 20장 남은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I'm on page 2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0쪽, 20장. 이제 그 20쪽 페이지 20쪽에 그거까지 읽었다라고 앞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 장밖에 안 남았어를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쉽죠?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I only have 20 pages lef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우리 Night Owl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계는 정각을 가리키고 있고, 곰돌이는 졸려서 잠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책이 재밌나 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곰돌이가 이제 나이트 아울한테 물어봅니다. 아직도 읽고 있어? 아직도 읽고 있어? Are you 땡땡 reading?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그럼 이 빈칸에는 약간 아직도, 아직이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Are you still reading? 이었습니다. Still은 아직, 아직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Are you still reading? 하면 아직도 읽고 있어. 자, 따라해보세요. Are you still reading? Are you still reading? 네, 아직도 읽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저히 못 멈추겠어. 읽는 걸 멈추지 못하겠어. 라고 답을 합니다. Yes, I, 땡땡, reading it. 자, 우리, 정말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고 있어. 이런 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도저히 못 멈추겠어. I can't stop reading it. 라고 했죠? 자,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t stop reading it. Yes, I can't stop reading it. 네, 책이 정말 재밌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곰돌이 친구가, 와, 몇 장, 몇 챕터를 읽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와우, 몇 장이니까, what chapter, 그죠? 그 다음에, are you? 따단!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바로 on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ow, what chapter are you on? Wow, what chapter are you on? 네, 그랬더니 Night Owl이 나는 10번째
장을 입고 있어. 난 10번째 챕터를 읽고 있어. 라고 답을 합니다.

0: I'm on. 그러면은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자, 3, 2, 1. 네. Chapter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I'm on chapter 10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이제 20쪽밖에 남지 않았어. I only have 20 pages left 라고 답을 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네, 그랬더니 곰돌이가 이제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라고 합니다. Don't 땡땡 too late.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stay up였죠? 그래서 don't stay up too late. Don't stay up too late.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지금 읽고 있는 책 어디까지 읽었는지 한번 영어로 말해 보세요. 책이 아무리 재밌어도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진 말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Hmm,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 유용한 앱이 있나요? 저는 For me, it's a map app. 선생님은 지도 앱인데요. 어딜 가든 지도 보면서 갑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들도 그런 앱이 있죠?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when using helpful apps. 이렇게 유용한 앱을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Wednesday. Using Helpful Apps. I know what to say when using helpful app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나요? 맞아요. 이렇게 분식, 간식을 파는 이제 시장 가게 앞에 있습니다. 아, 떡볶이, 순대, 김밥, 튀김 너무 맛있는 게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손님들을 봐줄게요. 아, they are foreigners.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 메뉴판을 읽지 못합니다. 그죠? 맛있는 이런 스낵을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간식이라는 단어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Snack. Snack. 자, 이렇게 읽을 수 없는

0: 메뉴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요즘은 이렇게 번역 앱이 있죠. 자, 이렇게 번역 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번역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Translation. Translation. Good. 자, 이렇게 번역 앱을 쓰면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겠죠. 너무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되는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Helpful. Helpful. Very good.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함께 들어보면서 알아봐요.
1: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2: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1: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2: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0: Welcome back.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죠? Time to focus on. 우리 집중해서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know what mean. 자, 여러분, 여기서 I don't know what.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고 뒤에 me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나는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mea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빈칸을 우리 맞춰봐요. 나는 이 음식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라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 음식 이름들입니다. 자,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hese food names를 써야 됩니다.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이 음식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이라고 하면 한 문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this sentenc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미하다라는 동사를 봐주세요. mean 뒤에 s가 들어가죠. means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 this sentence가 단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his sentence means. I don't know what this sentence means.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help you read them. 자, 무엇이 can help you read them 이라는 문장인데요. 주어 can help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can이 무엇을 할수 있다. help가 도와주다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번역 앱이 너가 그것을 읽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번역 앱입니다. 자, 우리 번역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우리 알고 있었죠? 바로 translation이고요. 앱은 그대로 앱을 쓰면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번역 앱이 너가 그것을 읽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Good.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 지도가 너가 카페를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그 지도, 바로 the app이죠. Let's read. The map can help you find the cafe. The map can help you find the cafe. Great.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it now. 자, 여러분 여기서 I'll이라는 단어는 I will을 축약한 단어죠. 미래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I'll이라는 단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꼭 와야 됩니다. 뜻은 내가 무엇을 할게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내가 지금 그것을 당

게임입니다. 자, 우리 다운로드는 영어죠. 그래서 똑같이 다운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내가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 할게. I'll download it now. I'll download it now. Good.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앱을 열 게입니다. 무엇을 열다라는 동사 알까요? 맞아요. 바로 open입니다. Let's read. 내가 앱을 열게. I'll open the app. I'll open the app.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Let's chant along with me. Start the music, please. I don't know what these mean. I don't know what these mean.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I'll download it now. I'll download it now. Good job, everyone! Alright, guys,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Here we have two foreigners trying to read the menu. 한국어로 적힌 메뉴를 읽어보려고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읽을 수가 없으니 맞아요. 번역 앱으로 지금 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at mean.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부터 찾아봅시다. What was it?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These food names. 아, 지금 앞에 이렇게 메뉴판에 적힌 이 음식 이름들의 뜻을 나는 모르겠어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Good. 자, 우리 상대방의 답변 볼까요? Can help you read them. 자, 이것이 너가 이것들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힌트를 주자면 지금 이 남자분이 들고 있는 것을 잘 봐주세요. 맞아요. 번역 앱이죠. 읽어볼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들을 라는 뜻인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지금 메뉴판에 적힌 이 음식 이름들을 뜻합니다.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우리가 또 사용해 볼게요. 날씨 앱이라는 단어입니다. Weather app. Weather app. 자,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요? 날씨 앱은 너가 날씨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Great! 자, 다음 대화 한번 가볼게요. That sounds really helpful. 어떤 뜻인가요? 아, 그거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 I'll it now. 자,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나요? 맞아요. download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 할게 라는 문장이죠. I'll download it now. 자, 우리는 that
처음부터 now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0: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어떤 뜻이죠? 자, 이제 넌 아주 많은 한국 간식들을 먹어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Great work,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What did we learn today? 맞아요. 유용한 앱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일단 오늘은 translation app, 번역 앱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 앱은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되죠. 자, 이 문장 기억하나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Very good,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장면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 쌤도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에너지 빵빵, 아주 신나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말해봐, 말해봐. 그렇지요. 오늘은 바로 Wednesday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이 왔어. 화이팅, 화이팅. Today is Wednesday. Wednesday에는 뭐하는 날이었지? 그치요. 듣기 하는 날이었지요. 오, 신난다. 자, 이번 주의 주제 기억나?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요? Week 7. My day. My day.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나의 하루였지요. 선생님은 이 나의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는 이 시간에 뭐 해? 나는 이 시간에 뭐 해?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듣기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의 하루에 대해서 무엇을 듣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자, 근데 듣기 하기 전에 미션이 있잖아, 얘들아. 자, 듣기 하기 전에 미션이 오늘은요. What does Chrissy do after school? 이네요. After teacher 알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after school 하면 무슨 뜻이야? 학교 후, 방과 후라는 뜻이 돼요, 얘들아. 그래서 what does Chrissy do after school 하게 되면 Chrissy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나요가 오늘의 미션이네. 근데 모르지 뭐, 우리가 아직 듣기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잘 듣고 와보세요.
1: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2: Hi Chrissy, I wake up at 6 o'clock. How about you?
1: That's early. I wake up at 8 o'clock.
2: I se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1: I watch TV and do my homework. What about you?
2: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1: Sounds fun. When do you go to bed?
2: I go to bed at 10 o'clock.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듣고 해석해 봅시다.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1: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0: 들었어? 다시 한번.
1: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0: 뭐래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크리시가 선생님이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라고 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안녕, Tim. Hi, Tim. What time? 몇 시에 do you wake up? 너는 일어나니? 라고 하네요. 자,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따라라라. 이 음을 기억하고 한번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Hi, Tim. What time do you wake up? 잘 읽어봤어? 그러면 팀은 몇 시에 일어날까? 한번 들어보자. 귀 쫑긋.
2: Hi, Chrissy. I wake up at 6 o'clock. How about you?
0: 잘 들었어요. 조금 기니까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Hi, Chrissy. I wake up at 6 o'clock. How about you?
0: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팀이 Hi, Chrissy. 안녕, Chrissy. 라고 그러죠. I wake up at 6 o'clock. 몇 시에 일어난대? 6 o'clock. o'clock 하면 정시란 뜻이었죠? 6시 정시, 정각에 일어난대요.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하네요. 너는, 이렇게 크리시한테도 너는 몇 시에 일어나? 라는 뜻이겠지? 자, 읽어보자. Hi, Chrissy. Hi, Chrissy. I wake up at 6 o'clock. I wake up at 6 o'clock. How about you? How about you?
3: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는 몇 시에 일어날까? 쌤 몇 시에 일어나더라? 한번 들어볼까요?
1: That's early. I wake up at 8 o'clock.
0: 몇 시에 일어난대요? 한번 더.
1: That's early. I wake up at 8 o'clock.
3: 들었어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That's early. 와, 그거 진짜 이른 시간인데? 왜냐면 팀이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선생님 깜짝 놀란 거야. 야, 너 일찍 일어난다. That's early. That's early. I wake up at 8 o'clock. 나는 8시에 일어나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까요? 와, 이르다. That's early. That's early. I wake up at 8 o'clock. 친구들 잘해? I wake up at 8 o'clock. 잘했어요. 그 다음에 팀이 뭐라고 하게? 자, 귀 쫑긋.
2: I se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3: 한 번 더 들어볼까?
2: I se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3: 들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I see. 아, 그렇구나. 자, see가 보다라는 뜻이거든, 보다. 근데 I see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는 뜻도 있습니다. Oh, I see. 아, 그거 보이네요. 그렇구나 라는 뜻이에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너는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뭘 하니? 라고 물어보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I see. Oh, I se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시작!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잘했어, 우리 친구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선생님이랑 따라해보자. 자, 그다음.

0: 그러면 크리시가 무엇을 방과 후에 하는지 드디어 알려준답니다. 한번 들어봐봐. 이게 미션 정답이야.
1: I watch TV and do my homework. What about you?
0: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우리.
1: I watch TV and do my homework. What about you?
0: I watch TV and do my homework. What about you? 라고 하네요. 원래는 숙제 먼저 다 하고 TV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TV를 먼저 봐버렸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I watch TV. 나는 TV를 봐. And 그리고 do my homework. 숙제를 해.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바라봐봐. 이렇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I watch TV. Watch TV and do my homework. And do my homework.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잘 따라했어? 따라라라. What about you?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팀은 after school에 무엇을 할까? 들어볼까요?
2: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0: 뭐래요? 한번더 들어볼까, 우리?
2: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0: 뭐한내 팀이 확인해 볼게요. 빠밤.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나왔어. play soccer가 뭐였지? 그렇지. 축구하다였죠?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해. In the afternoon. 오후에. 나는 오후에 축구해. 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I play soccer.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니까 크리스가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1: Sounds fun. When do you go to bed?
0: 또 들어볼게요.
1: Sounds fun. When do you go to bed?
0: 들었어요? 오, 자, 크리스가 sounds fun. 재밌겠다. When do you go to bed? 너 잠은 몇 시에 자?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Sounds fun. 재밌겠네. Sounds fun. When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잘했어, 우리 친구들. 팀은 과연 몇 시에 잘까? 들어봅시다.
2: I go to bed at 10 o'clock.
0: 몇 시에 잔대요? 다시 한 번.
2: I go to bed at 10 o'clock.
0: 팀이 자는 시간은 바로바로 I go to bed at 10 o'clock.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다,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go to bed. I go to bed at 10 o'clock. At 10 o'clock.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들어봤으니 우리 이제 미션을 체크해볼까요? What does Chrissy do after school? Chrissy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합니까? 기억해봐, 기억해봐. 3, 2, 1. 힌트네. 빠밤. 빠바바바밤. 정답은?
1: I watch TV and do my homework.
0: 들었어요? 자, 정답은 watch TV and do my homework 였습니다. TV를 보고 숙제를 한다고 하지요?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multiple choice quiz time 한번 가야겠지? What time does Tim wake up? 무슨 뜻이야? Tim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라 그러네요. 아까 기억에 좀 되게 일찍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That's early 라 그랬었어요. 자, 기억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2: I wake up at 6 o'clock.
0: 몇 시래요? 7 o'clock? 6 o'clock? 8 o'clock? 정답은 빠라밤! 6 o'clock 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는 팀, 대단한데요?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What does Tim do afternoon? 오, Tim은 afternoon. 오후에 무엇을 하니? 기억나요? 기억이 날랑 말랑? 자, 한번 들어볼게요.
2: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0: 들었어요, 얘들아? Play soccer, watch TV. does his homework. 뭘 떠라 얘들아? 기억나요? 그쵸? Play soccer가 돼야 되겠죠? 팀이 학교 끝나고 멋있게 이렇게 신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제 또 3번 가볼게. 3번이 아니라 true or false예요. 자, true or false 가볼게요. Chrissy wakes up at 8 o'clock. 크리스는 8시에 일어납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봅시다.
1: I wake up at 8 o'clock.
0: 맞아, 아니야? I wake up at 8 o'clock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O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은 8시에 일어난대. 가끔은 9시에도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게요. Tim goes to bed at 9 o'clock. Tim은 9시에 잠을 들러 가요. 맞을까 틀릴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2: I go to bed at 10 o'clock.
0: 자, 10 o'clock이라고 했으니까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지요. X가 돼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해보세요.
2: Hi, Chrissy. I wake up at 6 o'clock. How about you? I see. What do you do after school? I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I go to bed at 10 o'clock.
0: 얘들아,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영어 공부는 언제나 신나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레벨 2예요.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축하해요. 오늘 미래 시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첫 시간은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해보니까 괜찮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우리 퀴즈를 통해 복습해볼게요.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If you celebrate your birthday in Brazil, surprised. 당신이 만약 브라질에서 생일을 축하한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A, will be. B, will. C, are.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의 will be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강조를 했었어요. will be 형용사. 뭐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be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라고요. 따라서 A에 will be 넣어서 if you celebrate your birthday in Brazil, you will be surprised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맞추셨나요?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갑시다. Question number two. 다음 중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장은 입니다. A. They is going to pull your ear. B.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C. They going to pull your ear. 자,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에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자, be going to. 우리 친구들 많이 반복해서 이제 알게 되셨죠? They니까 그 뒤에 비동사 are 와줘야 되고요. They ar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pull이요. 잡아당기다. 그래서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그들은 당신의 귀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Question number 3. 3번. You going to regret it.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ill not. B. Are not. C. Won't. 자, 이 중에서 무엇이 될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에 are not 비동사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친구들 뒤에 going to 있잖아요. going to 앞에 비동사 are 쓰고 그 뒤에 부정을 뜻하는 not을 비동사 뒤에 바로 붙여줬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regret it.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문제 푸느라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Today, Unit 4, 미래 시제 졸업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will, be going to, 각각의 부정, 의문까지 지금까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다면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갈게요. Step up, 세 번째 지문 읽어볼 거고요. 문제 풀고 마지막에 재밌는 word game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교재 46쪽에 step up 세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저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여기 공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이 공 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은 헬스장이나 어디 요가하러 갔을 때 이 공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나? 한번 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Sometimes it's hard to focus on your studies. Sometimes, 가끔, 때때로는 it's hard to 구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요, 이 it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요. 가짜 주어예요.
주어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여기 뒤에 있어요. To focus on your studies. 너무 길지요? 주어치고 너무 길어서 앞에 it을 대신 써주고 주어는 뒤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to 뒤에 무엇무엇이 hard, 어렵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석해 보면요. focus on. 자, 우리 친구들, focus랑 그 뒤에 on은 이렇게 완전히 세트로 같이 나타나요. 무엇무엇에 집중하다. 어디어디에 집중하다. focus on 이라고 합니다.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your studies. 당신의 study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명사도 있어요. 공부, 학습이라는 명사도 있어서요. 당신의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가끔. 이렇게 되겠죠? 가끔 당신은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Move your chair aside.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무엇이라고 했죠? 명령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옮겨 보세요. 옮기세요. 무엇을? Your chair, 당신의 의자를요, aside 하면요, 우리 친구들, 한쪽으로, 따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의자를 한쪽으로 한번 치워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의자를 갑자기 치우면 공부 그만하라는 건가요? And try sitting on a balance ball 했네요. 그리고 의자를 치우고 try. 자, 이렇게. try는 시도하다고요. 뒤에 동사 뒤에 ing가 붙었죠. 그러면 무엇무엇 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왔죠. 시도해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앉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한번 앉아 보세요. 어디 위에? on a balance ball. balance ball이 바로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 커다란 공 있죠. 앉으면은 이렇게 뿅뿅 튀어오릅니다. 그 밸런스 볼 위에 한번 앉아보세요라는 뜻이에요. It is a big soft ball. 자,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아주 크고요. 선생님 몸집보다 커요. 그리고 soft 하면은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아주 크고 부드러운 공이에요. 앉으면 뿅뿅 튀어오릅니다. You can sit on it when you study. 당신은 can은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인데요.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can은 무엇무엇 할수 있다. sit, 앉을 수 있습니다. 해석해요. 뒤에 있는 문장을 할 때, 당신이 공부할 때 그거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의자 치우고 밸런스 볼 갖다 놓고 공부할 때그 위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It won't hurt you. 네, 선생님이 걱정하던 것을 바로 해소시켜줬네요. 그것은, 그 밸런스 볼은 won't. 우리 친구들 당황하지 않으셨죠? 이제 충분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hurt 하면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요. 그공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앉으면 좀 튀어오를 것 같지만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Actually, it is going to help you stay active and focus better. 자, 문장 좀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서 읽어볼게요. Actually, 사실은 it, 그 밸런스 볼을 뜻해요. 그것은 is going to help, is going to 나왔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help.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도와줄 것이에요. You, 당신을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면요. Stay active요. Stay 하면 무엇무엇한 상태로 있다, 머무르다란 뜻인데요. 뒤에 active, 활동적인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당신을 아주 활동적이게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해줄 거예요. And, 그리고 focus better. Focus, 집중하다죠? Better 하면 더 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 밸런스 볼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활동적이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집중도 더잘 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 공이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건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위에 앉으면 훨씬 이렇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시켜도 주고, 그 다음에 공부에 더 집중도 잘 되게 도와준대요. 플러스, 게다가, 여기 플러스 하면 게다가, it will make your core muscles stronger.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it도 마찬가지로 계속 밸런스 볼입니다. 그 밸런스 볼은요, will make, 만들어줄 것입니다. Your core muscles. core muscle 하면 우리 친구들, core, 핵심적인 muscle, 근육이에요. 핵심 근육. 우리 그냥 코어 근육이라고 많이 써요. 이 코어 근육을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 stronger 뒤에 er이 붙으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더 무엇무엇한이라고 바뀐다고 했었죠? strong, 강한이니까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코어 머슬,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잘 발달돼야 여러분 몸도 튼튼해지고요. 균형도 훨씬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어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Many schools now use balance balls in classroom. 많은 학교들이요, now.

이제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밸런스 볼드를요. 그 밸런스 볼드를 사용해요. 어디에서? In classroom. 교실에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그 밸런스 볼을 의자 대신에 사용한대요. 선생님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요. 오늘 지문을 읽으니까 굉장히 혹하는데요.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Why? 왜 그럴까요? Kids learn better. 아이들이 learn, 배웁니다. learn better, 더 잘요. 의자 대신에 밸런스 볼을 갖다 놨더니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더 활발하게 돼서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더잘 배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이 밸런스 볼 헬스장에서만 봤었는데 공부방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좋은 점이 많네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쯤 갖다 놓고 가끔 집중력 떨어지고 다른 생각이 들고 하면 밸런스 볼 위에 앉아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자, 오늘의 이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보러 가봅시다. grammar point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won't hurt you. 우리 친구들 이제 미래 시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won't 보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will not 줄여서 won't.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hurt,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요. won't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is going to help you.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써주면은 will이랑 같은 의미죠.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을 is going to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will make your core muscles 하면은 당신의 이 코어 근육들을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will 동사 원형 나왔어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will 뒤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will과 be going to 의미가 같고요. 여기 be going to 앞에 있는 비동사 부분은 주어를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am, are, is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핵심 포인트니까 이제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해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찾아볼게요. 1번. 의자 사용의 단점. 의자 사용, 아, 자, 여러분 의자 사용하면 이게 안 좋고요. 저게 안 좋고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글의 주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밸런스 볼 의자의 이점. 이점 하면 우리 친구들 단점이랑 반대예요. 좋은 점. 밸런스 볼 의자에 앉으면 집중도 잘 돼, 코어 근육도 튼튼해져. 등등등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왔었죠? 밸런스 볼 의자의 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밸런스 볼 의자의 인기. 밸런스 볼이 요즘 얼마나 팔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나왔나요?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왠지 인기가 많아질 것 같지 않나요? 자, 1번의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대요. 아까 긴 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찾아봅시다. 오, 문장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Sitting on a balance ball can help you, blah, blah. 자, 앞에 sitting, 뒤에 ing 나왔기 때문에요. 앉는 것은, on a balance ball, 그 밸런스 볼 위에 앉는 것은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better? 더잘 뭐하게 도와주죠? 1번, use 더잘 사용하게? 아니고요. move 더잘 움직이게? 아니고요. Focus, 더잘 집중하게 맞나요? 맞습니다. Focus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And make your core muscles, blah blah. 그리고 당신의 이 코어 근육들을 어떠하게 만들어주죠? 코어 근육을 그렇죠.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Easier, 더 쉽게 아니고요. Smaller, 근육 더 작게 아니고요. 3번, Stronger, 정답이 되겠죠? 2번, 3번이요. 자, 우리 친구들,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네, 교재 47쪽 봐주세요. step out A번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to start 되나요? 안 됩니다. will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따라서 is going to start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the students willn't, won't stop dreaming. 그 학생들은 dreaming,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이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will not을 willn't라고 쓸까 봐요. willn't 아니에요. won't입니다. 아시겠죠? willn't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won't라고 써주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3번. Sunlight will helps your skin make vitamin D. 그 햇빛은 당신의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도와줄 것이다. will 잘 넣는데요.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보세요. helps 되나요? 안 돼요. 동사 원형만 써야 되잖아요. 따라서 help 동사 원형을 써준 will help에 체크해 주세요. 4번 문제. Will the team wins the match tomorrow? 그 팀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까요? 승리할까요?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너무 중요해서 아주 문제로도 계속 나오네요. will 동사 원형이요. 이런 거 s 여러분 제발 써줄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 원형입니다. 마지막 is will she going to agree? 그녀가 동의할까요? 동의할까요? 뒤에 going to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는 비동사 going to, 비동사랑 항상 붙어 있어요. be going to, is, 체크해 줘야겠죠? is she going to agree? 그녀가 동의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 문제도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the store will opens next weekend. 그 가게는 다음 주말, next weekend에 문을 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도 더 강조하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will 뒤에 동사 원형이요.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opens가 아니라 open 동사 원형이요. 아시겠죠? will open next weekend. 자, 2번. They don't will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던데 왜 don't will이 들어갔을까요? don't will이 아니라 will의 부정은 not. 그렇죠. will 뒤에 not만 붙여준다고 했었죠? don't는 우리 일반 동사일 때 쓰이는 거고요. They will not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라고 해줘야 정답입니다. 네, 3번.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그녀는 이번 봄에 약간의 vegetables, 채소들을 심을 예정이다. 심을 예정이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is going까지 잘 왔는데요? 아이고, 중간에 to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to를 빼먹어서 우리 여기 체크해 줄게요. is going plant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is going, 그 다음에 to plant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이라고 해줘야겠죠? be going to는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여러분, 그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외워주세요. 4번, a balance ball will be going to help you focus better. 자, 봅시다. 밸런스 볼은 당신이 더 잘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데요. 도와줄 것이다. 자, 우리 미래 시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will이랑 be going to를 막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써주세요. 두 개 다 쓰지 마시고요. 여기 다 체크할게요. will be going to를요. will만 써도 되고 이렇게 will만 써서 a balance ball will help you focus better 이라고 해도 맞고요. 또 다르게는 will을 빼고 비동사를 앞에 맞춰서 is going to로 바꿔도 되겠죠. 자, 두 가지 모두 선생님 적어줄게요. is going to 이렇게요. 자, a balance ball will help도 되고 a balance ball is going to help you focus better. 두 가지 다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Step
아우,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보니까 중간중간, 아,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하는 거 눈치채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틀린 거 복습하고 확실하게 알아두면 여러분 미래 시제 확실히 복습,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네, now let's move on to word game. 재밌게 word game 하러 같이 가볼까요? 네, 여러분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월드 게임 즐겨 봅시다. A.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 길을 표시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봅시다. 출발. 도착지까지요. 맨 처음에 강한이네요. 강한. 무엇이에요? 강한. strong 그렇죠? ST strong까지 오셨죠? strong. 두 번째. 피부. 피부? 스킨. 그렇죠? 스킨. 자, S 찾아봅시다. 어디예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할게요. 스킨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gift. 그렇죠? GIFT. 따라가 봅시다. GIFT까지 왔고요. 공부, 학습. 그렇죠. study가 이 공부 학습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다고 했어요. study 따라가 봅시다. study. study. 마지막이에요. 끌다, 잡아당기다. 이 단어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했던 단어 무엇이었죠? 그렇죠. 문에 써 있는 풀. 당기세요. 풀. PULL.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한, strong, 피부, skin, 선물, gift, 공부, 학습, study, 끌다, 잡아당기다, 풀까지 단어 모르는 거 없이 꼭 복습해 두시고요. 그다음 B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낱말 퍼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Across, 가로 열쇠, down. 세로 열쇠 되겠죠? 자, 가로부터 가봅시다. 가로에 1번. 기념하다, 축하하다. 1번 가로. 에이, 여러분 너무 긴 거를 처음부터 골라버렸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쓸수 있습니다.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기억나시죠?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birthday. 우리 생일 질문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3번 가로 후회하다예요. 후회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면서 후회하다 나왔어요. Regret. R E G R E T입니다. 자, E가 두번 들어가요. Regret. 후회하다. 그다음 5번 바라다, 기원하다. Wish you good luck.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죠. 5번 가로 wish. W-I-S-H, wish까지 했어요. 가로 열쇠 다 했습니다. 나머지 세로 열쇠 볼까요? down, 2번, 근육입니다. 근육,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M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muscle, muscle, 세로, muscle, 이렇게요. M-U, 쓸, S-C 둘다 들어가요. muscle, 이렇게요. 스펠링까지 알아두세요. 그다음. 다운, 세로 열쇠, 네 번째는요, 다치게 하다. 우리 밸런스 볼 이야기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hurt 말했었죠? hurt. It won't hurt you. 여러분. H-U-R-T. hurt.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뼈. 뼈, 무엇이죠? B. bone, 그렇죠. bone. 뼈까지요. 여기 이 낱말 퍼즐이 월드 게임이긴 한데 그 안에 아주 쏙쏙 이번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잘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 낱말 퍼즐 다시 한번 지워보시고요. 여러분 혼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들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월드 게임까지 이번 단원 다 마무리했습니다. Will be going to 부정 의문 만드는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은 이제 미래 시제 없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세요.
이번 단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매일매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글을 올렸나 매일 찾아보는데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선생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우리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미래 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밸런스 볼 얘기하면서 공부할 때 요즘은 어떤 학교들에서는 의자 대신 밸런스 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분명히 미래 학교는 우리 책상이 다를 수도 있고 의자가 다를 수도 있고 책이 다를 수도 있고 칠판이 다를 수도 있고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미래 시제 활용해서 미래 학교 모습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딱 한 문장이어도 되고요. 열 문장이어도 되니까요.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단원 오늘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은 미루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렇죠.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요. 네.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유,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1: 깜빡?
0: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0: right?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Yes.
1: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
0: 일부러.
1: 해볼까요? 예.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어떻게,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s, stop, stop. 그,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2: Really?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1: 저기, please, 겟 오프,
2: You?
1: please,
2: Now?
1: get me off, please.
2: I can't stop here.
1: 응?
2: I'll let you off upper head.
1: 뭐라고?
2: I can't stop here.
1: here,
2: I'll
1: yes.
2: let you off upper head.
1: upper head?
2: Okay?
1: head?
2: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tag your card.
2: Don't forget to
1: tag.
2: tag your card,
1: 카드.
2: okay?
1: 카드
2: Wait a
1: 어디 갔지?
2: second.
0: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1: 네.
0: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1: 예.
0: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1: 진짜
0: 답답할까?
1: 머릿속이 하얘지죠.
0: 그렇죠. 그 생각이
1: 예.
0: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으흠.
0: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1: 오.
0: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1: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0: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1: 네.
0: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1: 오,
0: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오.
0: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도 다할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0: 그쵸?
1: 저는 요즘에도 저기
0: 아,
1: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0: 맞아요.
1: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돼
0: 대놓고
1: 있거든요.
0: 있죠.
1: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잡는 곳에도 있고 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다
0: 그렇죠?
1: 있어요.
0: Right.
1: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 할게요. 푸시.
0: Okay.
1: push the
0: 자, 그럼
1: button.
0: 나눠 볼게요.
1: 네. I'm
0: 미안하대요.
1: sorry.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0: 자,
1: push까지 나눌까?
0: 여기
1: I
0: 나눠도 돼요.
1: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0: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1: 누르는 거요.
0: 누르는 거를.
1: Yeah. 네.
0: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1: 아?
0: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1: 아, 그래요?
0: push도 되고 press도
1: press도 돼요?
0: 괜찮습니다.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1: push요.
0: maybe. 맞아요. push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미는
1: 미는
0: 것도
1: 것도
0: 되죠.
1: 되죠.
0: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내가
1: 그거는
0: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push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화내지 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이렇게 누르다에
1: 아,
0: 가깝고요.
1: 맞아.
0: push는 둘다 됩니다.
1: 근데 프레스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하이 프레셔 아닌가요?
0: 그거는 pressure죠. pressure.
1: 프레셔.
0: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1: 압박.
0: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1: 에이.
0: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et to press the stop butt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아마 제가
1: 네.
0: 방초보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1: 뭐요?
0: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누른 상태로 있다?
0: 네.
1: 누른 상태로 있다.
0: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1: 네.
0: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1: 에.
0: right? 그런
1: 네.
0: 거할 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1: 어?

0: 아,
1: 훈계?
0: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이런 거
1: 누르고 있는.
0: 있잖아요. 예.
1: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0: 홀드구나.
1: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거 쓰게
0: 네.
1: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0: 네.
1: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0: 응?
1: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버튼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0: 네.
1: 자, 한번 try 해볼게요,
0: 네.
1: 여러분들. button, button.
0: Button.
1: 오, 오르민이세요? 아,
0: Oh, thank
1: 좋았어요.
0: you.
1: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0: 네.
1: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0: 응?
1: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0: 네.
1: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0: 그쵸.
1: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0: 네네.
1: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0: Forgot.
1: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0: 네.
1: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설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0: 아,
1: 뭔지 알죠? 그 아웃렛
0: 충전이
1: 거기
0: 안
1: 아, 그게
0: 됐어요.
1: 안 됐어요.
0: 그 USB선이 망가졌어요.
1: 아우.
0: 에,
1: 그래서
0: 아.
1: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0: 어머머머.
1: 당황해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0: Yes.
1: 두 번째. 아.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0: 아,
1: 잊었어.
0: I forgot
1: 이용하는
0: to
1: 거.
0: use
1: 자, 그 화장실.
0: the bathroom.
1: 그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Okay,
0: 네.
1: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0: 응?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또
0: 오!
1: 나옵니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건 그때 가서
0: 그래요.
1: 잡도록
0: 맞아,
1: 하겠습니다.
0: 지금 헷갈려요.
1: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1: 어우,
0: 비워주셨네요.
1: 그럼요.
0: 예.
1: 제가 또,
0: 예, could you,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1: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하는 건.
1: 왜냐면 틀렸거든요.
0: 왜요?
1: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0: take off는 뭐죠?
1: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0: 비행기가 그때
1: 네.
0: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0: 예.
1: 저랑 저한 15년 같이 하죠. 지금 보면 take me
0: 아.
1: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는 알겠습니다.
0: 예.
1: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0: 그쵸.
1: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0: 네.
1: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0: 아,
1: 얘는
0: 헷갈려.
1: 아예 틀리고요.
0: 네.
1: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0: 그래요?
1: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0: 아,
1: Okay?
0: 나를
1: 당신은
0: 내려주신.
1: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0: 아.
1: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0: 어?
1: 뭐냐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0: 아, 렘미인가 보다.
1: 맞아요.
0: 오!
1: 이 표현은 왕초보 영화에서 처음이에요. Okay,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입니다. I got off 이런 식으로,
0: 아.
1: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0: 아.
1: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0: 하게 하다.
1: 하게 하다예요.
0: 예.
1: off 떨어져 있게 이렇게
0: 그렇죠.
1: 만드는 겁니다. Okay?
0: 아,
1: So,
0: off 하게 하는 거.
1: right. Let someone off.

0: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1: Let in인가요, 그러면?
0: Let off가 아니라 let
1: in.
0: Let 자동차?
1: On이다.
0: 이거랑
1: let on.
0: 어허. 아하. 예. So let m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1: Let me on.
0: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같이 네.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 때 네. on, 내릴 때 off입니다.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1: 아.
0: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네.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오.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요.
1: 그쵸, 그쵸.
0: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1: 네.
0: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그렇죠.
0: 더 안 되죠.
1: 공손하게.
0: 그래, 네,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1: Could you?
0: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1: Could you? 네. 예. 동사원형.
0: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1: 네.
0: 했어요.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1: 네.
0: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1: 그쵸.
0: 여행 가방, 그 옷 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1: Suitcase.
0: 맞아요.
1: 네.
0: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sleeping.
1: Yeah. Okay. Could you be quiet?
0: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1: 예.
0: 좀 조용히 이런 느낌.
1: 입을 조금 다무실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1: 예,
0: 이럴 때는
1: 예.
0: 오히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1: 음흠.
0: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1: 공손해진다.
0: 예. Yes.
1: 아, 네네.
0: 이거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아, could you be quiet?
1: Could you be quiet?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1: 그렇죠.
0: 그래도 이제, 그렇죠.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1: 그렇죠.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1: 네.
0: 잠깐 잊어버리고요.
1: 예.
0: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1: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0: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1: 그렇죠? Let off네요.
0: Uh-huh.
1: 저 앞에.
0: Ahead.
1: 저 앞에.
0: 맞아요?
1: 예.
0: That's right.
1: 여기서 끝나야 되나?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0: Okay.
1: Yes.
0: S-T-O-P.
1: Mm-hmm.
0: 그렇죠? Stop 버튼 할 때.
1: 네.
0: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1: 그쵸,
0: 했을 거예요.
1: 예.
0: 자, 정답은 일단
1: stop.
0: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1: Up ahead.
0: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1: 오.
0: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주기는 하는데요.
1: 아.
0: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1: Yes.
0: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라고
1: 네.
0: 볼 수가 있습니다.
1: Mm-hmm.
0: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라고 한다든가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1: 네네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1: Gas station.
0: 맞아요. 뭐 가솔린의 약자긴 한 줄인
1: 예.
0: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1: 음?
0: 자,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1: 네네네.
0: 뭐, 너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나는 보인다. 주유소가
1: I
0: 앞에.
1: Look. I look.
0: 보인다.
1: I see.
0: I see.
1: I see.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Up ahead.

0: How about this?
1: 네.
0: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1: 뭐가 있다. Uh-huh. There is.
0: There is.
1: Yeah.
0: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 네.
0: 길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1: 과속 방지턱.
0: 방지턱. 네. 그거를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1: Speed bump.
0: Speed bump. 그러면 앞에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1: 네.
0: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1: There is a speed bump.
0: 앞에.
1: Up ahead.
0: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쵸?
1: 네.
0: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1: 네.
0: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1: 네.
0: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1: 그쵸.
0: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1: 어.
0: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0: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0: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1: 그래요.
0: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게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1: 네.
0: 말이에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1: 네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0: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1: 오!
0: 아,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1: 기사님 친절해.
0: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1: 네.
0: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1: 너무 당연하죠.
0: 태그하고 이거 막 환승도
1: 네.
0: 하고.
1: 네.
0: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1: 그래요?
0: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card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0: 오케이.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1: Yeah.
0: 우리 근데 가져다 댄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렇죠.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tag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Tag.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1: 어.
0: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 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try.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1: 예.
0: 그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1: 너무 긴데요, 이거?
0: 예전에는 카드를 지금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또 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1: 많잖아요.
0: 거의 이게 없죠.
1: 예.
0: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스와이프. 이렇게 넣는 것을 스와이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겁니다.
1: Don't forget
0: 다만,
1: to.
0: don't forget to.
1: Don't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

0: 통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ack.
0: 아하.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Mm-hmm.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Mm-hmm.
0: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거는.
1: Do your homework.
0: 이병적 더 잘 나오죠.
1: 네. 툭툭 네. 나오는데요.
0: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거예요.
1: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요.
0: Right.
1: 네.
0: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1: Mm-hmm.
0: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1: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네, 두 번째는요. 어,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그렇죠?
1: 네.
0: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Mm-hmm.
0: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하차 버튼은 stop 버튼이었어요. 그렇죠?
1: 네.
0: 어,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1: I forgot
0: 누르는 거
1: to press
0: 그 하차 버튼.
1: The stop button.
0: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쵸?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1: 네.
0: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be quiet?
0: 오, 좋아요.
1: Mm-hmm.
0: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Oh,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let off 썼어요.
1: 네.
0: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Mm-hmm.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0: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2: ミッション해결할게요
3: 正義ロケミッション해결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4: Yeah, tag.
5: Okay, wait a sec.
4: Where's my card?
3: Wow.
2: Great job, you guys.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2: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3: 네.
2: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3: 아이고.
2: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3: 네.
2: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힙 레벨 4 9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how 음음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리뷰 퀴즈 한번 해결하면서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blank air pressure. 자, 주어 보죠. 여기 train까지예요. 첫 번째, 최초의 고속 열차는까지가 주어져 너무 시끄러웠다. 뭐 때문에? Air pressure, 기압 때문에.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때문에요.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오는 거 봐서 because만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Because of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써볼까요? Because of. 네, 그러면 기압 때문에 이렇게 완성되죠.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자, today's learning point로 가서 오늘 마지막 시간, how 음음은 마지막 시간에 뭘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봐요. How 음음문, 특히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열심히 연습했죠?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word game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spin, noisy, engineer 이런 단어들 기억하나요? 우리 재미있는 word game으로 한 번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orkbook, 별책이 필요해요, 여러분. 단어와 문법을 한 번 더 연습하면서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모두 출발해볼까요? 네,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Easy Guide가 여러분을 안내해줄 겁니다. 이지인 선생님이 준비한 Easy Guide 함께 봐주세요. 자, 우리 how 음음문 배우고 있죠.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올 때는 how가 어떤 뜻이 된다고 했죠? 네, 얼마나 라는 뜻이 되고 정도를 물을 때 쓰인다라고 배웠어요. 대표적인 예로 how long

조건이 있었죠. How long은 얼마나 긴. long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근데 long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길이가 길다란 뜻도 있지만 시간이 긴이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long이 부사가 될때 how long 하면 이때는 물체의 길이보다도 얼마나 길게, 오래와 같이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how old 형용사 old가 오면 얼마나 나이가 든, how tall 하면 얼마나 키가 큰 있었고요. How often 이제 부사예요. 얼마나 자주, how fast 얼마나 빨리. 네, 이런 표현들 살펴봤어요. 다음으로 많은이란 뜻을 가지는 many와 much가 왔을 때는 어떠하더라? 배웠죠? 자,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고 당연히 뒤에 오는 명사가 복수 형태죠. 왜냐하면 많은이니까요. 많은 무엇들이니까. 그래서 how many cars 하면 얼마나 많은 차들하고 복수 명사가 옵니다. 이때는 개수, 대수, 사람 수를 물을 때 쓰여요. 그래서 사람 수를 물을 때는 how many people가 같이 쓰이고요. 다음으로 much는 개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양,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를 물을 때쓸수 있다고 했어요. How much time? Time과 같이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이고요. 이때 이 표현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how much 하면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얼마인지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쓰인다 하는 거 배웠어요. 자, 이렇게 이지 가이드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교재 스텝 아웃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법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교재 39쪽을 봐주세요. 자, 스텝 아웃. 먼저 문법부터 우리가 복습할 건데요. 자, 파트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또 의미상으로도 일치하는지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or far is the grocery store? How long far가 나왔어요. 자, 이때 long은 긴, far는 먼이란 형용사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우리말 뜻을 보니까 얼마나 먼가요? 하고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형용사는 far가 와야 되고요. 무엇이 먼지? 제 뒤에 나오는 주어,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이죠.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 식료품점은 얼마나 먼가요? 하고 거리를 묻는 의문문을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far 골랐어요? 네, 잘했어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How long or often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long하고 often은 여기서 부사로 쓰였어요. 여기서 long이 되면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이 될 거고요. often을 쓰면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묻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말 뜻에는 뭐가 나와 있죠? 얼마나 오래, 그쵸? 시간을 묻고 있네요. 얼마나 오래니까 여러분 long의 동그라미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it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나요? 하고 동사 take가 나와 있고 to get there 이것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혹은 그곳에 도착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걸리나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정말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말 쓰죠. 그 표현이 바로 이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 덩어리로 같이 익혀볼게요. 많이 읽어보세요. 선생님이랑은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Very good. 자, 3번 보겠습니다. How many or much languages can he speak? 얼마나 많은, 둘 다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네, many하고 much는 많은이란 뜻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보셔야 돼요. 언어들하고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여 있네요. language라는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고요. 그럼 뭐랑 쓰여야 되죠? many랑 쓰여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그는 말할 수 있습니까?가 되겠습니다. 즉, 그가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how many는 뭔가의 개수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How many languages can he speak? Very good. 좋아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How many or much water is there in the glass? 자, 또 many랑 much가 나왔네요. 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뒤에 오는 단어를 봐주세요.

water입니다. 자, water는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싶을 때는 셀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much를 써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much water가 맞고요. 여기 is there 나와 있네요. There is there은 무엇이 있다. 있다란 뜻의 구문이죠. 있나요? 어디에? 그 잔에. 그 잔에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의 양을 묻는 질문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glass? Good job! 좋아요.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How long or often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Long, often이 또 같이 나왔네요. Long은 여기, long과 often은 부사로 쓰여 있거든요. How long을 쓰면 얼마나 오래가 되겠고, often을 쓰면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을 때쓸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말 뜻에 얼마나 자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often 동그라미 치고, 얼마나 자주 당신은 celebrate, 축하하다란 뜻이거든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나요? 라고 빈도수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often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Good job! 좋아요. 이렇게 A 잘 해결했고요. 이제는 파트 B로 가보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틀린 부분 X로 표시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법적으로 봤고 또 주어진 우리말 의미와 맞는지 이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How much can the train go? 자, 볼까요? 얼마나 많이 그 기차는 갈수 있나요? 네,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는 크게 틀린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 보면 얼마나 빨리라고 물어봐야 되죠? 기차의 속도를 묻는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요? 네, 머치는 양을 묻는 거니까 머치 아니고, 물론 얼마나 빨리란 뜻을 가지는 부사 fast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fast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볼까요? How fast can the train go? 잘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How far is the river? 얼마나 먼가요? 무엇이 강이요? 그 강은 얼마나 먼가요? 네. 여기서 우리말 뜻에 긴가요? 하고 물으라고 되어 있죠? 자, far가 아니라 이번에는 길이를 나타내는 긴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 뭘 써야 될까요? 네, far x 하고 바로 long 써야겠죠. 그쵸?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How long is the river? 그 강은 얼마나 긴가요? 입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여러분. 자, 3번 보면, How long do you know your neighbors?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How long? 이렇게 의문문이, 의문사가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긴? 뭐, 얼마나 길게? 네. 자, 벌써 우리말 뜻이랑 일치하지 않죠? 우리말 뜻에는 얼마나 잘이라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long이 아니라 잘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를 써야 돼요. 부사, 뭐였죠? 바로 well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당신은 아나요? 당신의 이웃들을? 이란 질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넣어서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How well do you know your neighbors?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을 얼마나 잘 아나요?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does this shirt cost? 자, 얼마나 많은 이 셔츠는 cost 하면 값이 나가다, 비용이 들다란 뜻이거든요. 가격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동사예요. 자, 그럼 바로 눈치채셨죠?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any는 쓰면 안 되는 거죠. many가 아니라 가격을 물을 때는 much를 써야 돼요. 자, 따라서 much를 넣어서 같이 힘차게 읽어볼게요. How much does this shirt cost? 이 셔츠는 얼마인가요?입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은 다 공부했고 월드 게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 게임 시작합니다. Are you guys ready for word game?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교재 40쪽입니다. 모두들 연필을 들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유형의 word 게임이 나와 있네요. 자, 파트 A부터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
이거는 마치 네 코드를 암호를 푸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겠죠. 자, 1번. 1번 그림은 팽이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돌다. 우리 비너스, 금성이 자전한다란 뜻으로 자전하다, 돌다란 뜻으로 어떤 단어를 배웠었죠? spin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s가 됩니다. 그럼 숨은 단어 첫 번째 글자 s 써보고요. 2번이에요. 귀를 막고 있어요.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걸까요? 시끄러운. 뭐죠? noisy. 두 번째 글자는 o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글자 o 써보고. 3번. 네, 기술자죠? 우리가 읽은 글은 초고속 열차, 고속 열차를 발명한 engineer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engineer 하고 끝에 글자는 r이 되겠죠. engineer. 자, r 쓰고요. 4번. 4번은 지금 맞고 틀리다, 맞은 것을 선택한 그런 장면입니다. 맞은, 옳은, 바른 이런 뜻으로 어떤 단어를 쓰죠? right입니다. r를 쓰면 돼요. right. r 한 번 더 쓰고요. 5번.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를 뜻하는 글자 company. y로 끝나죠? company 해서 마지막 y를 쓰면 이 숨은 단어는 everybody, what is it? 뭐죠? sorry입니다. 네, 암호를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part B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scrambled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걸 unscramble 한다고 얘기해요. 아, 이 문제는 unscramble quiz군요. 자, 1번 집중하다입니다. 집중하는 게 많은 날을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지문을 읽었었죠? 집중하다는 단어 뭐였죠? focus예요. 그래서 F부터 시작해야 돼요. for, 네, focus 할 때 F, O, C, U, S. 네, 이렇게 unscramble 해봤습니다. focus. 다음 2번, 추측하다, 짐작하다. As you can guess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당신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라는 표현으로 guess 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guess는 G부터 시작합니다. G, 그 다음 U가 나와요. U, 다음 E가 나오고요. 다음 S, S가 연달아 나오죠. guess, 추측하다, 짐작하다. 3번, 다음 해질녘 일몰인데요. 우리 금성에 대해서 배울 때 금성에서는 긴 하루가 있어서 네, 243일 동안 한 번밖에 선셋을 보지 못한다고 했죠. 맞아요. 선셋 찾는 거예요. S로 시작해야겠죠? S, U, N, 다음 셋. S, E, T, sunset. 잘했습니다. 다음 4번, 좁은입니다. 좁은 부리, big라는 단어와 함께 앞에 수식하는 말로 narrow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narrow는 n으로부터, n부터 시작하죠. n, a, r, r, r이 두 개예요. double r's, o, w. 자, 이 순서대로 쓰면 완성됩니다. narrow. 다음 5번, 새 부리. 네, 바로 이어서 narrow big 할 때 나온 그 big이 나왔네요. big은 b부터 시작해야 돼요. B, E, A, 마지막 K까지. 자, 이렇게 해서 Big Unscramble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어요? 자, 이제 Workbook을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별책을 꺼내야 됩니다. Workbook 교재 5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Part A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해보고 Part B는 선생님이랑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B, 우리말의 뜻과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Imagine, pressure, decided, per, results.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 뜻과 어울리도록 써보는 거예요. 1번, the blank were amazing.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를 찾는 거죠. 주어는 결과들은 amazing, 놀라웠다. 그 결과들, 네, 결과들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 results, 여기 있네요. 자, 써볼까요? R-E-S-U-L-T-S. The results were amazing. 결과들은 놀라웠다. 다음, 2번이에요. Blank, you are living on Venus. 네, 당신이 살고 있다고. 어디에?
금속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하고 명령문을 써야 되는 거네요. 명령문은 여러분 동사로 시작하죠. 즉 상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로 딱 시작하면 돼요. 상상하다 보자. Imagine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글자 I 대문자 쓰고요. M A G I N E 하면 완성돼요. Imagine you're living on Venus. Good job. 좋아요. 다음.

결정했다. 과거형 동사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Decided. 이렇게 ed가 붙으면 과거를 뜻해요. 자, 써볼게요. D-E-C-I-D-E-D. Decided.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y decided to keep the new schedule. Good job. 좋아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ilometers blank hour. 그것은 갈 수 있어요. 더 빨리. 뭐보다? 시속 300km보다. 네, then 나와 있고 300km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속이란 뜻을 만들어야 돼요. hour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뜻하죠? 그럼 뭐뭐마다 라는 뜻을 가지는 per를 넣으면 per hour.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말로 시속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ilometers per hour. 네, 시속 300km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The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blank. 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열차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웠다. 뭐 때문에? 하고 because of가 나옵니다.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오는 표현이 명사여야 된다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air 나왔고 공기 압력, 즉 압력을 뜻하는 단어를 써줘야겠죠? 자, 압력을 뜻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써볼까요? pressure, P-R-E-S-S-U-R-E, pressure. 같이 읽어볼까요? The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Good job,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grammar, 문법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재 6쪽이에요. 자, part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Much, many, well, fast, tall. 자, 형용사 부사들이 나와 있네요. 그럼 how 다음에 어떤 형용사 부사를 넣어야지 우리말 의미에 맞게 문장이 완성될까요? 그 탑은 얼마나 높나요? 얼마나가 how죠? 높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높은 하면 여러분들이 하이를 떠올리기 쉬워요. 하이도 높은이지만 어떤 물체의 키를 묻고 있는 거죠. 특히 탑에 키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 형용사는 키가 큰이란 뜻을 가지는 tall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how tall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탑은 얼마나 높나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How tall is the tower? 잘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 집중하나요? 입니다. 자, 얼마나 잘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써야 돼요. 여기서 잘이라는 표현을 이제 부사를 찾아서 해야겠죠? 잘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뭘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Well이 되겠죠? 네, well. 그러면 얼마나 잘 되고요. Do you focus 하면 당신은 집중하나요? How well do you focus? 당신은 얼마나 잘 집중하나요? 라는 뜻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3번이에요. 치타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이죠? 자, 여기 보니까 또 역시 how 다음에 올 형용사 또는 부사를 찾아야 돼요. 자, 우리말로는 얼마나 빨리라고 나와 있죠. 자, 빠른 아니고 빨리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네, 물론 fast는 빠른도 되고 빨리도 되고 형용사 부사로 모두 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쓰인 fast가 부사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면 How fast can a cheetah run? 얼마나 빨리 치타가 달릴 수 있나요? 하고 속도를 물을 때 쓰는 질문이 완성됩니다. 좋아요. 다음 4번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4번. 1년에 얼마나 많은 달이 있나요? 란 질문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달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months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복수 명사로요. 달 수, 숫자, 개수를 물을 때는 여러분, 많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 중에 뭘 써야 되죠? 네, much도 있고 many도 있지만, 셀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어떤 단어? many를 써야겠죠. 따라서, many를 써주세요. many 이렇게 쓰면 문장 볼게요.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얼마나 많은 달이 are there 있다 있나요? in a year. 1년에 몇 달이 있나요? 이렇게 달수를 묻는 거예요. 5번. 그는 그 수프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넣었나요? 입니다.
자, 이번에도 얼마나

0: 만은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그 많은 대상이 소금이네요. 소금. 자, 소금은 영어로 salt라고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복수 명사로 안 쓰여 있어요. salt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알갱이 하나하나 셀수 없잖아요.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salt는 셀수 없는 대표적인 명사고요. 이런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물을 때는 much를 쓴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따라서 문장 완성하면 How much salt did he put in the soup? 그는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그는 수프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넣었나요?가 되겠죠. 잘했어요. 자, 이제 Part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B는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영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기를 이제 연습을 하면 곧잘 실력이 느는데 쓰기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쓰기 연습을 같이 하면 읽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쓰기가 좀더 어려운 그런 기능과 실력을 요구하거든요. 어려운 걸로 연습하면 쉬운 건더 쉬워지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하루는 얼마나 긴가요? 입니다. 네, 지금 쭉 보면 여기 나온 질문들은 다, 네, 문장들은 다 질문이에요. 영어 질문은요, 우리말과 다르게 어순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의문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냥 평범한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근데 의문문, 질문은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자, 이 어순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하루는 얼마나 긴가요? 얼마나 긴이 의문사에 해당하죠. long을 써서 의문사부터 쓰면, how long 쓰고, 의문사 됐으니까 이제 동사 써줘야 되는데, 자, 주어는 a day, 하루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동사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길다 이 부분이 서술어 부분이죠?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 동사가 있는데, 근데 이미 길다란 뜻의 형용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의미는 완성되어 있고, 이 주어와 형용사를 이어주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쓰는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죠? 형용사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비동사, 뭘 써야 될까요? A day, 단수고요. 현재형이니까 is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 읽어볼까요? How long is a day? 잘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적용해서 2번도 할수 있어요. 그 식료품점은 얼마나 먼가요? 입니다. 자, 일단 얼마나 먼이라는 의문사부터 써주면 How far 써주고요. 그 다음 식료품점은 인 주어가 나와 있고 멀다란 형용사 쓰여 있어요. 형용사와 주어를 이어주는 비동사 단수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s 써주면 돼요.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잘했어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거랑 조금 다르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요. 일단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 새가 얼마나 많은 물을 튀길까요? 예요. 자, 얼마나 많은 물이 부분이 의문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써볼까요? How much를 쓸까요? many 쓸까요? water잖아요. 그러니까 much 써야겠죠? How much water 쓰고, 그 다음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부분, 튀기다란 뜻을 가지는 splash가 이미 뒤에 있어요. 선생님, 동사는 앞으로 온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오고 조동사가 와줘야 됩니다. 조동사를 찾을 때는 시제를 봐야 돼요. 튀길까요? 미래 시제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 네,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써주면 동사가 앞으로 나온 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했어요. How much water will the birds splash? 잘했어요.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요? 얼마나 많은 책 써봅시다. 이거부터 의문사죠. How many예요? much예요, 여러분? books, 복수명사 셀수 있으니까 many 쓰고 books까지 씁니다. 자, 그리고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읽었다, 읽다라는 일반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read가 앞으로 안 나오고 시제를 반영한 조동사, 과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did를 쓰면 되겠죠. 그럼 완성됩니다. How many books did they read?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장 쓰는 것까지 연습했고요. 선생님이 Next Step Challenge로 또 문장 쓰기 연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할수 있거든요. 반드시 도전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답을 확인해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공부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CBRGON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유닛 13에서 공부했던 수량 형용사와 빈도부사, 그리고 유닛 14에서 공부했던 비교급 내용을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개념 정리 먼저 해보고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 완벽 대비까지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량 형용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수량 형용사 세 가지 종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many, much, 그리고 a lot of인데요. 각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many의 경우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와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much는 어때요? 얘도 많은이라는 의미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오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펜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펜들이라고 할 때는 many pens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물이라는 액체 물질은 어때요? wat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 물질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물이라고 할 때 many water 아니죠? much water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 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a lot of 볼게요. a lot of는 편리하게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빈도부사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각 빈도에 맞게 여러분이 각 단어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 항상이라는 빈도부사 무엇이었죠? always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보통 대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usually. 그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우리 often 있었죠? often은 자주, 흔히 이런 말이에요. I often play soccer 하면 나는 자주 축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때때로, 가끔에 해당하는 빈도부사죠. 네, sometimes입니다. sometimes. 자, 이어서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할 때는 우리 단어 3개 공부했습니다. 바로 hardly, seldom, rarely입니다. 자, 그리고 결코 뭐뭐 않다 혹은 절대 뭐뭐 않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never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빈도부사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빈도부사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그 문장에서 일반 동사가 있냐 아니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문장 안에서 일반 동사가 있다. 그럼 빈도부사는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일반 동사는 없고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다. 그러면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비교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교급의 기본 형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교급은 더 뭐뭐한 혹은 더 뭐뭐하게 이렇게 비교할 때 써주는 말이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을 붙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다만 형용사나 부사 자체가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한번더 붙이지 않고 그냥 r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이미 너무 길어서 뒤에 er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는 대신 앞에 누구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앞에 more을 붙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tal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더 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er 붙이면 되겠죠? taller, 키가 더 큰. 자, 그런데 expensive는 어때요? expensive. 단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이럴 때는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에 more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더 비싼이 되는 거예요. 더 비싼 비교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비교급 만드는 형태는 이와 같고요. 이어서 비교급을 활용한 문장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비교급 뒤에 then을 써서 비교 대상을 나타내 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비교급 만드는 방법은 방금 살펴봤죠. 뒤에 er을 붙이거나 앞에 more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뒤에 누구보다라는 의미로 then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라고 할 때는 I am taller than you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하나 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즉,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표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있죠? Even, much, a lot, still, far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이 비교급의 앞에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뭐뭐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다라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A입니다. 빈칸에 many 또는 much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many와 much는 둘다 수량 형용사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하고요.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grapes라고 했어요. grapes 앞에 빈칸이 있죠. 포도들 셀수 있습니다. 우리 셀수 있는 명사 앞이니까 누구 써줘요? many를 써주는 거예요. There are many grapes in the box.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포도들이 많이 있대요. 어디에? 상자 안에. 다음 2번 볼게요. 이번에는 time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many time일까요? much time일까요? time은 시간.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셀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much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번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students 앞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셀수 있잖아요. 한 명, 두명셀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 앞임으로 우리 man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any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많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다. 4번 보시면 빈칸 kinds of books라고 하였는데요. kinds of books 하면 종류의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kinds 셀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에 many 나와주면 되겠죠? 너는 많은 종류들의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에는 빈칸 fish라고 하였어요. 그 고양이는 많은 생선을 먹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 much인데요. 여기서는 생선이 한 마리, 두 마리의 개념의 생선이 아니라 그냥 음식으로서의 생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생선을 별로 안 먹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고 따라서 much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friends 앞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다, 그쵸? 친구 한 명, 두 명 셀 수 있기 때문에 앞

앞에 many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Jason은 많은 친구들이 있다. In this town, 이 마을에. 자, 이어서 7번인데요. 이번에는 chocolate milk 앞에 빈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우유 혹은 초코 우유라는 액체는 셀 수 없겠죠. 그 자체로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앞에는 much가 나와주면 됩니다. Don't drink too much chocolate milk. 너무 많은 초코 우유를 먹지 마. 자, 이어서 8번인데요. 자, 빈칸 money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집합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much를 써주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there is not이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많은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In her pocket. 그녀의 주머니에. 자, 이어서 9번 볼게요. 이번에는 is there로 시작합니다. 우리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있니? 해변에 많은 모래가 있니? 라고 했어요. 우리 모래알과 같은 이 알갱이 물질도 역시 셀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나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알갱이 물질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muc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번에는 people 앞에 빈칸 있습니다. 사람들 한 명, 두 명 셀 수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man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re there 있나요? 어디에?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B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보시면 much와 a lot of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역시 뒤에 있는 명사를 보니까 foreigners, 외국인들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foreigners 하면 외국인들인데 셀 수 있잖아요. 외국인 한 명, 두 명 셀 수 있죠. 따라서 앞에는 a lot of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a lot of는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한대요. Every year, 매년. 자, 2번 볼게요. I don't drink many juice일까요? 아니면 I don't drink much juice일까요? 주스라는 액체 물질을 생각해보면 셀 수가 없죠. 따라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questions 앞에 many를 써주냐 아니면 much를 써주냐인데 질문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ny와 함께 써주시면 되겠고요. She has many questions all the time. 그녀는 항상 질문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any water일까요? much water일까요? 자, 이건 여러분 맞힐 수 있습니다. water 하면 셀 수 없는 물질이죠. 액체니까. 그래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것이 맞고요. 우리 there isn't 하면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in the pond, 연못에 많은 물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Jack will do many work일까요? 아니면 Jack will do a lot of work일까요? 여기서 일 업무는 셀 수 없는 추상적인 명사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a lot of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Jack은 많은 일을 한다. 어디서?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라고 해석됩니다. 자, 이어서 6번인데요. There are much chairs일까요? 아니면 There are a lot of chairs일까요? chairs 셀 수 있잖아요. 의자 한 개,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나올 수 있는 a lot of 골라줄게요. 많은 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In the room, 방 안에. 자, 이어서 7번인데요. Why do you have so many pencils? 일까요? 아니면 Why do you have so much pencils? 일까요? pencils, 연필 한 개,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many와 써주어야겠네요. 8번을 보시면 many salt일까요? 아니면 much salt일까요? 소금이라는 물질은 가루류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much와 어울립니다. 해석해보면 He doesn't like to put much salt in his soup. 그는 자신의 수프 안에 많은 소금을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이번에는 much, many water일까요? 아니면 a lot of water일까요?
여러분, water 셀 수 없습니다. 그쵸? 액체 물질 셀 수 없으니까 우리 a lot of와 함께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0번인데요. 이번에는 money 앞에 many와 much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집합적인 개념도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much와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괄호 안에 단어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고를 텐데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니까 모두 빈도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빈도부사의 위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빈도부사는요, 일반 동사의 앞에 쓰이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빈도부사는 그 뒤에 나와 주어야겠죠? 자, 이 점을 잘 기억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He plays baseball on weekdays. 자, 그는 평일에 야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끔 한대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기 일반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해야 하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는 가끔 평일에 야구를 한다. 자, 2번인데요. Jane eats ice cream. Jane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seldom, 거의 안 먹는데요. 일반 동사 앞에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2번. 자, 3번인데요. She is kind to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친절하다. 빈도부사 위치 어딜까요, 여러분? 비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비동사의 바로 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근데 often, 자주라고 하였어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임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5번인데요. My mom drinks coffee after meals. 근데 never 넣어주래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이 일반 동사 drink의 앞이 되겠죠? My mom never drinks coffee after meals. 우리 어머니는 식후에 커피를 절대 드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Albert is late for class. 근데 never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동사인 is의 앞일까요? 뒤일까요? 비동사의 뒤에 빈도부사가 나와주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Albert is never late for class 하면 Albert는 수업에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All the drivers must follow the traffic rule. 근데 always가 있죠? Always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문장에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어디 있어요? must가 되겠죠? 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네, always의 위치는 조동사의 뒤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운전자들은 따라야 한다. must always follow. 무엇을? 교통 규칙을. 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8번인데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 washes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도부사 often의 위치는 이 washes의 앞이 되겠죠? My father often washes the dishes on Sundays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자주 설거지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빈도부사를 쓰세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나는 자주 영화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자주에 밑줄 치면 여러분 바로 정답 쓸 수 있습니다. 자주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often이죠. I often go to the movies. 자, 2번 볼게요. 그는 좀처럼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우리 세 가지 배웠는데요. 바로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Sunny는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자, 보통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우리 usually 써주시면 되겠죠. Sunny usually walks to school.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한다. 여러분, 때때로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sometimes입니다. 그래서 we sometimes study together at the libra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진수는 결코 수업 도중에 자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never이죠. 진수 never sleeps during class.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나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책을 읽는다. 보통이니까 우리 usually 써주시면 되겠죠? I usually read a book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보통 책을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7번인데요. 나의 아빠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seldom, rarely, hardly. 자, 그리고 그들은 자주 피아노를 친다고 했어요. 자주 뭐뭐 한다. Often, they often play the piano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인데요. 다음 형용사 부사에 비교급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Long, 짧죠? 뒤에 er 붙여주면 됩니다. Longer, 더 길이가 긴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Smart, 비교급은 뭐예요? Smarter. 3번, young, 비교급은 뒤에 er 붙이니까 younger. 4번, early, 뒤에 er 붙이는데요. 이렇게 자음 y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이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arlier 이렇게 써요. 이어서 hot인데요. hot, 더 뜨거운이라고 할 때 우리 er 붙여주면 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형용사는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써주시고 er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ho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famous, 유명한인데 더 유명한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앞에 more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7번, interesting. interesting, 길잖아요. 뒤에 er 붙이지 말고 우리 앞에 more 붙여서 나타내 줄게요.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로운이 되겠죠. 자, 이어서 8번과 9번 별표할게요. 8번과 9번은 불규칙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새 비교급은 better, 그리고 little의 비교급은 less니까 여러분 따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10번인데요. diligent, 부지런한의 비교급은 더 부지런한, 형용사 기니까 앞에 more 붙일게요. more diligent 이렇게요. 네, 이어서 우리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서 문장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이 카메라는 저것보다 더 작다고 했어요. 더 작다. 우리 small에 비교급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maller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마이크는 알버트보다 키가 더 크다고 했으므로 tall의 비교급 taller. 3번,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더 많은 거니까 old의 비교급 older 넣어줄게요. 4번입니다. 그는 구리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eavy의 비교급 써줄 거고요. 자음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써주겠습니다. heavier. 고양이는 쥐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더 큰 거니까 larger. 이때 e로 끝나는 2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우리 R만 붙여주면 됩니다. 6번 보시면 이 그림은 저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으므로 beautiful 앞에 more 붙여서 more beautiful 비교급 넣어줄게요. 수학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우리 difficult 앞에 more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당신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many의 비교급은요 more입니다. 그래서 8번도 별표하고 불규칙 비교급 꼭 기억할게요. 자, 이어서 9번인데요. 그녀는 그보다 더 지적이다고 했어요. intelligent 앞에 more 붙여주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important 앞에 more 붙여주시면 비교급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C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his bag is light, lighter than mine 이렇게 말했어요. 정답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than 보이시죠? than은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형용사의 비교급과 잘 어울립니다. 해석을 해봐도 그의 가방은 나의 가방보다
더 가볍다가 맞겠죠?

그래서 light의 비교급인 light을 골라줄게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더 덥다라는 의미이므로 하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 그녀보다 더 유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ore famous 골라줄게요. 이어서 제인은 수보다 더 날씬하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thin을 골라주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녀는 마시는데 그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더 많은이니까 much의 비교급인 more 골라주어야겠네요. 6번. 나의 여동생은 영어를 잘 말하는데 나보다 더잘 말한다. 더 잘이니까 비교급이죠? better 골라줄게요. 이어서 7번인데요. 이 문제는 저 문제보다 더 어렵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more difficult 써주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나의 삼촌은 그 배우보다 더 잘생겼대요. 더 잘생겼다. 비교급이죠. 따라서 handsome의 비교급인 more handsome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D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비교급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나의 어머니는 40살이다 라고 하였고요. 너의 어머니는 45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의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린 거예요? 누가 더 젊은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더 젊죠? 누구보다? 너의 어머니보다. 그래서 My mom is younger than your mo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교급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비교 대상을 써준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보다 더 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나의 점수는 80점이야. 근데 그녀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90점이에요. 그럼 나의 점수와 그녀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나의 점수가 그녀의 점수보다 더 low, 낮죠. 따라서 우리 low의 비교급을 이용해 줄게요. My score is lower than her score. 이렇게 말하면 나의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녀의 점수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3번인데요. My grandmother is 154cm라고 했어요. 나의 할머니의 키를 지금 얘기한 거죠? 154cm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나의 할아버지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몇 cm예요? 170c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키가 더큰 거죠? 나의 할아버지의 키가 더 큽니다. 누구보다? 나의 할머니보다. 자, 그럼 비교급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grandfather is taller than my grandmother. 이 되겠죠? 나의 할아버지는요, 키가 더 크십니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할머니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민수는요, 54kg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수의 무게랑 현서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서의 무게는 69kg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와 현서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가벼워요? 민수가 더 가볍죠. 따라서 민수는 현서보다 더 가볍다라는 문장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민수 is lighter than 현서. 이렇게 말하면 민수는 더 가볍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현서보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100권의 만화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는 몇권 가지고 있어요? 200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친구보다 더 적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have fewer comic books than my frien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는 더 적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친구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했고요. 나의 아버지는 하루에 6시간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나의 아버지보다 많은 시간을 자는 거죠. 따라서 many의 비교급 써서
I have I sleep.

sleep more hours a day than my father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잔다. 근데 누구보다? 나의 아버지보다. 이렇게 비교급 문장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진아는 7시 30분에 학교에 왔고요. 민지는 8시에 학교에 왔어요. 그럼 진아가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진아 came to school earlier than 민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this watch, 이 시계는 80달러예요. 그리고 저 시계는 70달러예요. 그러면 이 시계가 더 비쌉니다. This watch is more expensive than that watch가 되겠고요. 자, 비교급 more expensive와 비교 대상을 써주어서 문장 완성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93강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쓰기 하는 날이죠. 가정법을 적용해서 자, 오늘은 좀 문장을 좀 만들어보는 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자, 혹은 뭐 단순 조건문인 자,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 다섯 개 자,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문장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가정법 1번에 대해서 자, 오늘까지 요 내용들을 싹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깔끔하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 과정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 문장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느낌이 어때요? 한국말은 이런 거 가지고 가정인지 아닌지의 느낌을 전달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집에 없다는 한 가지의 팩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연락해 볼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연락을 해볼 거야. 이렇게 쓰면 어때요? 있으면 연락해 볼 거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연락 못 해.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말이 가정과 단순 조건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반면에 영어는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요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얘는 부사절이죠. 연락 접촉을 하는 가정 상황이 뭐예요? 만에 하나라도 집에 있으면 연락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부사절이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다음에 동사가 어때요? 연락해 본다가 이제 동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요 if절을 어디다 집어넣을래요? 문장 맨 앞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꼬리에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1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습니다. 왜? 여기 지금 컴마가 와 있으니까 요 순서를 좀 존중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연락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 접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하나 남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은 동사의 뒤쪽에 4번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 contact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을, 를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하지만 타동사입니다. 자, 요 점을 주의하셔야겠어요. 을, 를로 번역되지 않는데 타동사인 경우가 가끔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어저께도 그것을 보셨는데 attend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class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를 외워두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개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암기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타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정의 드릴 때는 어떤 행위를 가하는 동사고, 그러면 그 행위를 당하는 명사가 뒤에 반드시 나와야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한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접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락 접촉이라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연락 접촉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하는 명사를 주로 을을로 해석하는데, 아우, 요거는 또 을을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빼서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컨택이 뭐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연락 접촉하다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컨택이 뭐죠? 라고 하면 타동사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시면 더 좋은 대답이 되고 깔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를 한국말로 재배열을 해볼게요. 자, 부사절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MD, 주어, 동사의 목적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간단하죠?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정법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고요. 특히 비동사는 뭐밖에 못 쓴다 그랬죠? were밖에 못 쓴다고 했기 때문에 if he were. 일반적으로 수의일치를 시킬 때는 he was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were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강조드렸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연습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if절에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액면상 어때요?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자, 조동사에 과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ould가 나와 있고요. 자, 실제로 뭐 액면상으로는 과거에 조동사의 과거지만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와 미래 시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집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미래에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마무리됐으니까 자, 이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were at home,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은요, 자, I could contact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장은 마무리 짓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정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쓰기 문장은요. 제가 지문 안에서 이거를 5개를 다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제 원칙이 읽기하고 쓰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풀이를 하는 지문 안에서 문장들을 뽑아서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문장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몇개 정도는 자, 제가 제작을 좀 했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할게요. 자, 만일 내가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안다면 인생이 참 지루할 텐데, 다행이다, 얘. 다, 모든 걸다 몰라서. 이런 뉘앙스잖아요, 한국말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if절의 내용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지 못해요. 따라서 인생 지루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고 A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인생 안 지루해.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어우, 다 알면 인생이 참 지루할 텐데. 요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요것이 가정의 방식이다. 팩트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만 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열이 좀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네요. 자, mono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stereo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어요? 스테레오는 음향이 나올 때막 양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모노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모노. 자, 제가 이제 빗금을 잘못 쳤네요. 자, 그래서 monotonous라고 하는 거는 하나예요. 단조롭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고등학교 가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니까 미리 알아두셔도 좋아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 문장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인생 지루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생이 지루하다 한번 해보시죠. 인생은 뭔가요? Life. 그 다음에, 자, 지루하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would be monotonous.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if절은 어떻게 돼요?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콤마가 없으니까, 맨 뒤로 보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4번으로 여러분들 문장 맨 끝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까지 해서 요게 주어와 동사 보어고요. 자, 부사절이 문장 맨 마지막에 붙은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would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new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고, 자, 액면상 과거를 기준으로 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점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자, 복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fe would be monotonous. 조건은 뭐죠? 바로 if I knew everything about My futur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어때요? 잠 충분히 못 자면 난 두통을 얻게 된다. 요게 직역이에요. 자,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직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못 자면 두통을 얻게 되고, 충분히 잘 자면 뭐 두통을 얻지 않고, 요런 얘기잖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단순 조건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가보시고요. 자, 골격이 뭐죠? 뼈대가? 바로, 내가 얻게 된다, 두통을.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얻게 된다, 두통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조건의 부사절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으로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는데, 여기 콤마 나와 있으니까, 요거 1번 앞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재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절과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문으로 요거 옮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사절 맨 앞에 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거나 어려운 단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복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If I don't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내가 얻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자, I get a heada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또 하나의 가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아프지 않으면 나갈 텐데 라고 했으므로 이 사람은 지금 아파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자, 문장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나 나갈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자, 나 나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나갈 거고 저녁 먹으러 나갈 거니까 둘다다 부사적 수식어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3번으로 쓰고 이걸 4번으로 써도 되고요. 이걸 4번으로 쓰고 이걸 3번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부사절이잖아요. 어디 쓸 거예요? 요거는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문장 맨 앞으로 뭐 존중해서 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앞쪽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1번의 앞쪽으로 등장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I'll go out for dinner with him. 이렇게 이제 쓸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요거를 3번으로 한번 좀 써보고, 요거를 좀 4번으로 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재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자, 그 다음에 영문으로 옮겨놓으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go out with him for dinner.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0: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아프지 않다면인데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때요? 그래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까지 정리가 다 되었으므로 4번 문장도 좀 암기,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If I were not si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사 was 아니고 were가 되겠습니다. If I were not sic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would go out for dinner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까지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어때요? 지금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자, 요 앞에 주어는 이제 그녀가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여자가 내 전화번호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여자가 나에게 전화를 할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단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할 거고, 갖고 있지 않으면 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만약 갖고 있으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의 팩트만을 전달하는 거죠. 두 가지의 가능성, 두 가지의 조건이 없어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고요.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지금 전화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요런 하나의 팩트를 표시하는 가정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요 영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 먼저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 보실게요. 어떤가요? 그 여자가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요? 나한테. 아,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에서 찾으시면 어때요? 자, she가 주어겠죠? 자, 바로 sh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전화할 수 있을 텐데는 어때요? could c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나한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사절이겠네요. if절이니까. if절의 내용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문장 맨 앞에 나와도 좋고 맨 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콤마가 지금 안 들어 있으니까 저도 요거는 맨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부사절, MD로 이렇게 구성된 네 덩어리짜리 문장이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건 뭡니까? 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Now가 와 있는데 과거 동사가 와 있다. 이건 가정법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절에는 뭐가 와야 된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서 could가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5번까지도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저희는 암기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세 덩어리가 뭐였나요? She could call me. 그녀가 나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자, 조건은 뭐였나요? If she had my phone number now.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복기를 잘 해보셨을 것으로 자,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If he were at home, I could contact him. Life would be monotonous if I knew everything about my future. If I don't get enough sleep, I get a headache. If I were not sick, I would go out for dinner with him. She could call me if she had my phone number now.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배웠던 자, 단순 조건과 가정의 기본 개념. 자, 그리고 단순 조건일 때와 가정은 동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를 자, 이렇게 바래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도 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0: 갈수록 안전해집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책을 읽는다면 영어 실력이 스텝 업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Makes a Rainbow의 바로 그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좀 빨리 끝나죠. 두 번에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용어와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2: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1: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2: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What makes a rainbow?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Separating colors. Separating. Separate이라고 하면은 분리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분리하는 것.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가 되어 있네요. A glass prism, 유리로 된 prism. prism이라는 것은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죠. 분광기. 그래서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그런 prism입니다. 여러 가지 prism의 형태가 있는데 뭐 각기둥이나 그런 형태도 많죠.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저도 이런 prism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prism은 유리 prism은 can separate,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White light, white light라는 것은 흰색 빛이 되겠죠. 흰빛, 흰빛이라는 것은 백색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흰빛을 into different colors, 다른 빛들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무색의 빛, 즉 백색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걸 prism에 넣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prism에 넣어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촤촤촤촤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Light enters a glass prism. 그래서 빛이 들어갑니다. 입장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에 입장하냐면 a glass prism, 유리 프리즘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light bends. 그리고 나서

그 프리즘 안에서 이제 각을 통해서 프리즘을 빠져나오면서 그 라잇이 그 빛이 구부러지다 휘게 됩니다. 이렇게 탁 꺾이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그래서 각각의 파장은 bends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 그리고 모든 색들은 다른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파장들은 bends 휩니다. 혹은 구부러지게 됩니다. At a different angle. 다른 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 들어갈 때는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꺾이는 각이 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이렇게 쭉 분리된 그런 색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exits the prism. 그래서 그 빛이 exit 하면 입장의 반대에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은 exit.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프리즘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Each wavelength. 그래서 각각의 파장들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In a different line. 다른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선이나 다른 띠로 나타나게 되겠죠.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그래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Band라는 것은 바로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는 하나의 빛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 다른 각도로 나오니까 다 다른 선에 다 다른 색이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수 있습니다. 봅니다. Bands, 띠들을 보겠죠. Of separate colors, 분리된 색의 띠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에 특별히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법 용어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특히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책을 읽으면서 아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단어,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 단어는 아는데. 그렇죠. 단어는 알수 있죠. 그 다음, 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나는 이런 용어들 몰라. 모를 거야. 나는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아,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구라고 부르는구나. 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름을 오늘 붙여보면 어떨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단어. 단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단어입니다. Book, run, happy, quickly. 그렇죠. 책, 달리다. happy, 기쁜, 행복한. quickly는 빠르게.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 독립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book이라고 하면, 아, 책.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의미를 각각 다 가지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마치 우리가 블럭놀이 할때그 블럭으로 치자면은 그 블럭을 하나하나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 하나하나의 블럭들. 그게 바로 단어가 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벽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리고 어휘력이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 그래서 그런 블록들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알겠는데 단어는 또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단어인데 단어 말고 조금 더큰 개념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입니다. 9는 숫자 9, 8, 9, 10할때그9 아니고요. 9999 비둘기 그99 아니고요. 9는 뭐냐면 이런 게 9입니다. A beautiful garden. Very interesting. A beautiful garden 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 혹은 very interesting.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저 스크린 속에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이런 게 바로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라는 것은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야 됩니다. 최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주어 혹은 동사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단어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덩어리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그럼 뭐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의미를 가진 덩어리로는 당연히 이용을 할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절입니다. 자, 아이고, 절을, 아이가 아니고요. 네네, 이절 아니고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바로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 절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홀로스일 수 있는 절이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 부르고 홀로 그절 안에 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둘다 들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어딘가에 얹혀 있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The students finished their homework. 학생들은 finished,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끝냈다. 그들의 숙제를.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이게 바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독립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문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소 2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 주어이고 빨간색이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중에 명사구 이런 거, 독립절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명사가 중심이 되는 명사구 이 말의 덩어리이구나.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근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안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을 들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 레인보우 무지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How a prism works.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글자들만 키워 두었습니다. How a prism works. work라는 것은 바로 작동하다. 그래서 프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원리가 되겠죠. White sunlight. 바로 백색광이 됩니다. 백색광이 쫙 들어오죠. 어디에 들어오냐면 저기 보이시죠? 흰색 이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백색광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색으로 나뉘냐면 red, 빨간색, orange. 오렌지 색깔, 주황색이 되겠죠. 옐로우, 노란색.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 블루, 푸른색, 파란색. 인디고라고 하면 혹시 우리 친구도 아십니까? 인디고라고 하면은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면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라색은 purple이 아니고 viole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이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아, 이 백색광 안에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파장 때문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Separating Colors. A glass prism can separate white light into different colors. Light enters a glass prism. The light bends. Each wavelength bends at a different angle. The light exits the prism. Each wavelength appears in a different line.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2: How a prism works. White sunl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Chapter 4. Natural prism. 자연적인 프리즘들. 우리가 사실 프리즘 제가 과학 시간에 봤던 거는 인공적인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만든 그런 프리즘이죠. 당연히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프리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프리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Drops of water. 아, 물방울들이 are natural prisms가 되어 있네. 물방울들은 자연적인 천연의. 그래서 natural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천연의 프리즘들입니다. Some drops. 그래서 몇몇 물방울들은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이런 폭풍 후 뒤에 공기 중에 hang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폭풍이 분 다음에 그다음에 공기 중에 뭐 아우 습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Sunlight bends. 그리고 나서 이 햇빛이 bends 휘게 됩니다.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그래서 언제 이 햇빛이 휘게 되냐면 when it passes. it이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sunlight이 되겠죠. sunlight이 즉 햇빛이 통과할 때 pass through 뭔가를 통해서 지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냐면 바로 the drops 물방울들을 통해서 지나갈 때 바로 이 햇빛이 굴절된다. 프리즘처럼 휘게 된다라는 것이죠.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산속에 놀러 가게 되면 혹은 이렇게 폭포 같은 걸 보게 되면 rainbows. 저기 무지개 있네. 폭포 옆에. 이렇게 막 물이 쫙쫙쫙 떨어지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물방울들이 날리잖아.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날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거기 무지개들이 착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0: rainbows, 무지개들이 also appear, 또한 나타납니다. near waterfalls, 이런 폭포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waterfall이라고 하면은 폭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cascade라는 거 적어두었는데요. cascade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폭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ascade는 waterfall의 폭포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waterfall이 좀 조금 더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그래서 그 빛은 reaches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It appears as a rainbow.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지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light reflects 빛은 reflect 반사하게 됩니다. In the 반사가 됩니다. In the water drop twice 물방울 속에서 두번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t makes a double rainbow 두번 반사하게 되니까 it makes a double rainbow 이중 두 겹의 이런 무지개 쌍무지개가 되겠죠. 쌍무지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논픽션도 참 읽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Natural prisms.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Some drops hang in the air after a storm. Sunlight bends when it passes through the drops.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The light reaches people's eyes. It appears as a rainbow. Sometimes light reflects in the water drop twice. It makes a double rainb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Bend. Bend. The light bends. Band. Band. People see bands of separate colors. Work. Work. A teacher explained how a prism works. Natural. Natural. Drops of water are natural prisms. Waterfall. Waterfall. Rainbows also appear near waterfall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또한 해보겠는데요. 어휘 확장하는데 오늘은 ent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ent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흔히 접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differ 그리고 depend라는 거에 ent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ent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differ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동사입니다.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어우, 힘들어. 나는 여기에 의존해. 저는 아주 힘들 때, 피곤할 때, 또 일을 해야 되면 커피에 의존할 때도 있거든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은, 아, 그래도 좀 이게 뭔가 refreshing, 상쾌해지고요. 뭔가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지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depend라는 것은 어딘가에 의존하다. 기대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에 언트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다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fferent는 다르다의 형용사 다른이 될 것이고요. depend는 의존하다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기에 ent를 붙이면 dependent는 의존적인 자꾸만 기대는 자꾸만 어디에 의존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의 반대말은 바로 독립적인 홀로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한다. 그런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휘력을 좀더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메인 이슈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국제사회 그리고 해외 미얀마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 그 중에 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외국 내용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습니다.
1: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2: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0: 일단 쿠데타라는 말, 쿠데타라고 우리말로 쓰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나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Protest.
2: Protest.
1: Seize power.
2: Seize power.
1: Coup.
2: Coup.
1: Launch.
2: Launch.
1: Crackdown.
2: Crackdown.
0: 오늘의 뉴스 키워드 첫 단어는 protest. 시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test. 그리고 ER이 붙으면 protester. 그러면 시위자가 되겠죠? Seize power. 권력을 잡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권력을 잡다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take power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씁니다. Seize, 요거는 움켜잡는 거죠. 쿠데타 등을 통해서 강제로 권력을 잡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Coup, 우리말로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up가 아니고 coup라고 합니다. P가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Launch, 시작하다, 뭔가를 발족하다라고 하죠. 쓰는 표현이죠. Launch. Crackdown. 단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때도 crackdown을 쓰고요. 혹은 시위를 진압하다라고 할 때도 crackdow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점은 장소가 나오는군요. In Myanmar, 옛날에는 버마라는 말도 썼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미얀마로 아예 바뀌어서

0: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얀마에서 protests have been ongoing. ongoing 진행 중인이라는 의미죠.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the 1st. 자,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 쿠데타가 그때 이후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take power라든가 come to power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죠. 이렇게 쿠데타와 함께라는 개념으로는 seize power. 항상 신문을 읽거나 영자 뭐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에 신경을 쓰시면 훨씬 그 맛깔나는 기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이라고 되어 있군요. 크게 보면 launch a crackdown 이란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rackdown, 단속 혹은 진압인데요. 지금 같은 문맥에서는 진압을 얘기합니다. 군부가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진압에 나섰습니다.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아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138명이 have been killed, 사망했다라고 according to the UN, UN에서 밝히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꿀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crackdown이란 단어입니다. 이걸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뭔가를 진압하다, 단속하다라고 할 때 crackdown, 동사로 쓸 땐 끊어 쓰고요. 명사로 쓸 땐 conduct a crackdown 이렇게 씁니다. 그 대상은 on을 쓰게 됩니다. conduct a crackdown on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그냥 crackdown이라는 동사도 알아두는 거 중요하지만 conduct a crackdown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형태로 알아두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시위대에 대한 진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a crackdown on protesters is now on the w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알아두는 것이 문장을 참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습니다.
1: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2: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Hate crimes against Asians. 정확히는 이제 ethnic Asians라고 해서 아시아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hate crimes, 증오 범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2: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0: 자, 역시 뉴스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In the wake of.
2: In the wake of.
1: Harassment.
2: Harassment.
1: Hate crime.
2: Hate crime.
0: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In the wake of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After라는 의미, 뭐뭐 이후에, 그리고 as a result of, 그 결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뭐뭐 이후에라는 의미가 되지만 은근히 인과관계를 담고 있다라는 것도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Harassment, 괴롭힘을 얘기하죠. Sexual harassment이라고 하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만 그 sexual이라는 말이 빠지고 일반적으로 harassment이라고 하면 괴롭힘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te crime, 증오와 범죄가 만났습니다. 증오, 범죄라고 하죠. 그 다음에 against somebody,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남성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여성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외국인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그 내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그리고 사실상 그 결과로라는 의미가 조금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서구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after the star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이라고 쓰는 것보다 in the wake of 를 쓰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후에 그리고 사실상 이로 인한 결과 가운데 하나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사태와 harassment, 괴롭힘이 have spiked in the US. 미국 내에서 spike, 급등했습니다. 그죠? Spike, skyrocket.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급증했군요.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미국 내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rose by 150% in 2020. 2020년 150%가 늘어났습니다. 자, 증감의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by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얼마만큼 올랐다, 얼마만큼 떨어졌다라는 변동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150%가 rose,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자, 직역을 하자면 실질적인 숫자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러나 이 150% 증가, 요거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2: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0: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들을 때 혹은 내가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 볼 때 뭔가 좀 영어적 사고, 한국적 사고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빙산의 일각일 뿐,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범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조금 전에 아마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근데 사실 빙산의 일각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쉽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꼭 외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마치 that could b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그래서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 이건 일 수 있다니까 could be. 근데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확정을 하면 that i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걸 꼭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말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이 명품 업계에 큰 손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럴 때 큰 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Big hand, 그죠? 그렇게 쓸까요? 글쎄요. 자, Chinese have become blank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Personal luxury goods. 요게 명품이죠. 사치품이니까. 물론, 명품이라고 할 때.

0: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뭐 디자이너 브랜드란 말도 쓰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뭐 다 유명 제품의 이름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거니까요. 그 밖에도 뭐 high end products, 고가 제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요. brand name products, 브랜드의 이름이 있는 제품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그래서 명품 세계에서 큰 손으로 등극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네, 3초 지났습니다. 이때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선택은 big spenders입니다. 그렇죠? spend much money입니다. 어디에? on buying brand name products.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기 참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이런 용어를 봤을 때 그냥 big spenders 대충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의 융통성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2: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스스로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oaring Hate Crimes Against Asians' 앞에 나왔던 주제의 연장선이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서구 사회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일 사회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뭐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거의 클리셰처럼 신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요 내용은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파이크란 단어로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증가세를 보이다라고 할 때 continue to rise나 be on the ris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하락세를 보이다라고 할 때 continue to decline이라고 하거나 be on the declin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 표현을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래 hate crimes against Asians,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have been on blank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Western countries니까 서방 국가가 되겠죠. 서방 사회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be on the rise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형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Rapid rise예요. 그냥 증가세가 아니고 상승세가 아니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관사가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죠. 해석이 달라지거나 의미 자체가 해석되지 않아야지 되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on a rapid rise를 씁니다. Be on the rise는 맞습니다만 형용사가 들어가서 어떠한 종류의 상승세인데 rapid rise, 급격한 상승세, 그 다음에 steady rise, 꾸준한 상승세, 그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be on a rapid rise,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근절, 그리고 즉각 나서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혐오는 hate against foreigners라고 하시거나 이 표현을 알면 좋죠. xenophobia, 이것이 xeno라는 외국인과 phobia, 혐오가 만나서 외국인 혐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종차별은 racial discrimination 이런 말을 쓰면 되겠고요. 뭔가를 근절하다, 뿌리 뽑다라고 할 때는 root out, 뿌리를 꺼내는 거니까요. stamp out, eradicate 혹은 eliminat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즉각 나서다라고 할 땐 be quick to, 예, 빠르게 움직이거나 waste no time in,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Now they should waste blank. 즉각 나서야 한다. In 근절하다.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뭐가 들어갈까요?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eradic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전체 내용 오늘 좀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0: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on a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1: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on a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2: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0: Seize power.
1: Seize power.
0: Conduct a crackdown.
1: Conduct a crackdown.
0: In the wake of.
1: In the wake of.
0: Be quick to. Waste no time in.
1: Be quick to. Waste no time in.
0: Eliminate xenophobia.
1: Eliminate xenophobia.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 다운 다 가능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 19강에 오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의 정 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박수를 되게 크게 쳐드리고 싶은데요. 뭐 시끄러울까봐 그러지 못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 문법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마 강의 목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요. 추가 문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 중에서 조금 더 배워야 될 것들을 알아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문법의 긴 여행의 끝은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오늘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은요 아마 좀 편안한 시간이 될 거고요. 전코치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퀴즈를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코치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오늘 빈칸에다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생략된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됐다라는 거는 그게 없어도 말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This is the best restaurant I know 해도 말이 되는데 그 빈칸에다가, 요 빈칸에다가요 뭔가를 집어넣으면 또 원래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오늘 열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딱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유닛 확인하고 갈게요. 많이 왔네요. 유닛 40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지난 시간과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딱 어떤 느낌 잡아가시면 되냐면은 뭐가 많이 나와 있지만요. 일단은 먼저 딱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대명사가요 두 문장이 이렇게 합쳐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문장이 딱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명사가 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도 괜찮았었죠? 하지만 이제 이게 같은 대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는요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느낌 딱 오시죠? 얘가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가 딱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똑같이 뺍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착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목적격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목적격에 맞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지난 시간보다는 오늘 게 좀 더 어렵습니다. 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가요 접착제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놔두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두 문장을 합칠 거면요. 이 사이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서

뒤에는요, 여기가 비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은요, 뭔가 있어야 될게 없는, 좀 비어 있는 문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천천히 오늘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이랑 똑같죠? 주어 자리에 있던 게 목적어에 있는 것만 다른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오늘 배울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관계 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시 있고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을 쓰고요. 사물일 때에는 사람 아닐 때에는 which를 써주게 됩니다. 얘네가 다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지난 시간에 주격은요, 다음에 동사가 따라왔죠. 왜? 주어를 빼고 that 같은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가 왔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뒷문장이요, 원래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었는데, 요 목적어 원래 있던 걸 빼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다시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대시라고 할까요? 됐다면은 주어 동사 요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정말 고3까지 가져가야 될 포인트, 아니 평생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그러면서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는 무언가가 비어 있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 고3까지, 그리고 대학 가서도 나중에 공부할 때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앞에서 좀 끊으면서요,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The shirt that which I bought yesterday is too tight. 시작부터 쉽지가 않죠. 원래는 이런 문장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좀 이따 이제 분리와 결합해 볼 건데, 셔츠가요, 이제 되게 is too tight. 원래 한 문장 이겁니다. The shirt is too tight. 그 셔츠가 너무 조이는 거예요. 타이트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장이 뭐였을까? 라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잖아요. 이게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얘가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대시나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니라 원래는 boat 다음에 있는 요 자리인 겁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얘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요, I bought it yesterday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난 어제 그것을 샀다. 오케이? 거기서 it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는 대시나 위치가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똑같이 두 문장 합치는 건데요. 지난 시간보다는 한층 복잡해진 게좀 느껴질 거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는 You are the person. 너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는 무난하게 이렇게 간지 수식하는 거죠. 대시나 whom이나 whom을 씁니다. 아, 그리고 we respect most.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는 뭐냐? 딱 생각해 보면은 얘네는 사람이니까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로 얘네가 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보려면은 얘 다음 구조를 봐요. 주어 동사죠. 우리는 존경한다. 근데 누구를 존경하는지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 있던 애를 빼고 얘를 쓴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대시나 who 또는 whom을 써주게 되면서 해석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the girl이고요. that 또는 who 또는 whom 쓴 다음에 he likes, doesn't like him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일단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되겠고요.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문법이 참 이게 좀 쉽지 않다고요. 보세요. 왜 얘를 썼나요? 일단은 사람이죠. 두 번째 조건. 얘네가 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를 봤는데 he likes잖아요. 그는 좋아한다. 여기가 비었어요. 그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요? 여기 있던 걸 빼고 that 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대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격이죠. 그러니까는 that, who, whom 요걸 써준 겁니다. 계속해야 돼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입니까? that, who, whom 쓴 다음에 Jane teaches English까지가 요렇게 꾸며줍니다. Jane이 영어를 가르치는 그 학생들은요, 정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 선행사입니다. 두 번째, 뒷문장 봤더니, 죄인이 가르치는데요, 누구에게라고 하는 여기 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거죠. 사람 목적격이니까는 that, who, whom을 적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냥

This is the most exciting thing. 이거는요, 가장, the most가 그런 뜻이죠. 가장 흥미로운 또는 이제 신나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시 꾸며주는데요. That I have ever done 하면은 내가 해본 적이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일들 중에서, 해본 일들 중에서 이게요, 가장 신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선행사예요. 이 밑에 걸 봐주시면 되는데, 선행사예요. 좀 뭔가 특정한 것을 지정하는 말, the only, 뭐, 더 유일한 거라던가, 최상급 같은 거, 이런 거, 최상급, 최고 신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게 왔을 때에는 이제 주로, that을 쓰면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고 있는 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제대로 느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은 분리와 결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관계대명사는 두 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붙였다 뗐다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관계대명사를 정복하게 된다고요. 해볼까요?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내가 어제 산그 셔츠는 너무 타이트하다.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 셔츠 너무 타이트하다. 요게 첫 번째 문장.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요 자리를 느껴줘야 됩니다. I bought, 난 샀어요. 근데 무엇을이 없잖아요. 여기 비어있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X표를 한번 가볼게요. 좀잘 보이게. 이거를 느껴주셔야지만이 이게 목적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문장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문장 뭐였느냐? I bought, 난 샀어요. 요 셔츠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The shirt, 그 셔츠를. is로 받아주면은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I bought it yesterday. 나는 그걸 어제 샀다. 그럼 다시 합쳐볼게요. 다시 합칠 때는 얘가 빠지죠. 그리고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는 that을 적어주는 겁니다. that을 넣어줬어요. 근데 접착제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이 자리로 오게 되니까는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졌다. 계속 연습합니다. 지금 잘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할 거예요. 자, 이 문장. 그녀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뒤 문장 보세요. 여기서. We respect, 우리는요, 존경하는데요. 여기가 비었잖아요. 누구를 존경하는지가 빠졌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her를 집어넣는 겁니다. 뒷 문장은 이거였어요. We respect her most. 우리는 그녀를 가장 존경한다. 다시 합쳐볼까요? 이 사람에서요. 이게 지금 her이 같은 거 아닙니까? her이 빠져요. 그리고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는 that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that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문장이 결합이 된다는 거. 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요. 원래 한 문장은 이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똑똑하대요. 요런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뒷 문장이 뭐 있느냐? 제이는요, 가르치는데요. 누구에게가 빠졌습니다. 누구한테 영어를 가르치는지가 빠졌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댐으로 바뀌게 되면서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그러면 합칠 때는, 다시 합칠 때는 댐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지금 사람이면서 목적어 자리거든요. 끄끄는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는 무난하게 that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that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학생들 뒤에 붙으면서 요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정말 여러분들 어려운 거라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자유자재를 못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에 도전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요. 좌절 금지. 계속 연습할 거예요. 아직 엑서사이즈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걸로 잡을 겁니다. 요거 느끼는 게 진짜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티치시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 알아내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이제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요. 완전히 얘네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픽한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갈 건데 답만 찾지 않을 거라고요. 관계대명사 쪽이 이제 막 답만 찾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해가 잘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고3까지 계속 고생하거든요. 자, 지금 A번 문제는요. 다음 문장에서 관계사절을 역시 사선으로 구분하라는 건데요. 이거 뭐 사선 쳐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제 주로 괄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문장을 다 분석을 할 건데요. 사실 목적격은요. 주격보다는 또 어려워요. 해보면 알겠지만 해볼까요? These are the flowers. 이것들이 꽃들이래요. 자, 요런 게 보이기 때문에요. 괄호를 시작하긴 쉽습니다. 뭐, 사선을 치셔도 괜찮고요. 저는 괄호를 한번 잘 보이게 해볼게요. 괜찮은데, that 다음에 Maria까지는 괜찮고요. Both for me. 오케이. 끝까지 가줘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해볼까요? 이건 어떤 꽃이냐면은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사준

꽃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뒷문장에서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 표시할게요. 여기가 빠졌죠. 샀는데 무엇을 이 빠졌죠? 요 자리가 빠졌다. 요거 한번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문장으로 돌려놓으려면은 이 댐을 갖다가 얘네들의 댐으로 바꿔서 댐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합할 때는 댐이 빠지고 여기다가 댓을 넣었는데 이 댓이 나간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which I ate for lunch까지가 한 덩어리죠? 괜찮아요? 내가 점심으로 먹은 그 피자는 was great. 아, 좋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먹었다 다음에 무엇을 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원래 it이 있었겠죠. it을 뺐죠. 그리고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는 which를 넣은 다음에 그게 앞으로 나갔다. 요런 생각. 그다음 그 캠프사이트 야영지 같은 건데요. that we found까지가 요렇게 수식이죠. 어떤 캠프사이트? 우리가 발견한 캠프사이트는 was very dirty. 매우 더러웠다. found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발견했는가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표시하고 또 넘어가요. 자, 4번. There's something. 무언가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That you should know. 네가 알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자, 역시 표시 하나 할게요. 어디가 뒷문장에 비어 있나요? know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X 표시 딱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she married a man. 그녀는요,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어떤 남자입니까? That she met at work.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뒷문장에 X 어디 칠까요? 어디 비었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동사 다음이에요. 누구를 만났는지가 없잖아요. 요거. X 하나 딱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the man 다음에요. Who가 나오는 순간 괄호는 열리고요. 어떤 남자입니까? Who my sister loves. 나의 여동생이 사랑하는 그 남자는요, is from Spain. 스페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 비어 있어요? loves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없죠? X 표시 딱 하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7번. Do you remember the people? 너는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we met in Thailand. 우리가 태국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냐라는 건데요. 자, 이때. 어디가 비어 있나요?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동사 아닙니까?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지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X 표시 딱 해주시면 되고, 자,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지금 왜 X 표시를 하냐면, 원래 뒷문장이 뭐였을까를 생각하려면은, 이제 the people이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대명사가 되면 댐이 되잖아요. 댐을 어디다가 넣을 것인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원래 뒷문장은 we met them in Thailand였던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그들을 타일랜드에서 만났다. 근데 이걸 다시 합치려고 보니까는 여기 있던 댐을 빼죠? 댐을 뺐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는 여기다가 무난하게 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가 여기 쓰면 안 되고 앞으로 여기로 나가면서 두 문장이 합쳐졌다. 요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This is the coldest winter. 가장 추운 겨울이래요. That의 수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that we have had in this century. 이번 세기고요. 이번 세기에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 우리가 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추운 겨울이래요. 뒷문장 어디 부족해요? 요거. 동사 다음에 have had 다음에 뭘 가졌는지 뭘 겪었는지가 없죠. 여기가 X 표시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0번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좋은 훈련이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주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가 무슨 문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 당연히 아닙니다. 영어도 언어예요. 한국말처럼. 그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려고 만들었고요. 우리 이제 그거를 배우는 단계에서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는 좀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필요해서 얘네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 두 문장을요, 이렇게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은 공통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This is a cake. 이게 케이크인데요. 요거랑 같죠? 로라가 그것을 구웠대요. 얘랑 같은 거 맞죠? 자, 그러면요, 뒷 문장에 있는 얘를 뺍니다.
it을 빼고 접착제 넣어줘야 되죠. 관계대명사 집어넣는데 케이크는 사물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목적어 자리니까는 목적격이네요.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일 때 which나 this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that이나 which가 들어가요. 문제가 있죠. 여기 있어가지고서는 문장을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니까는 얘네가 어디로 가요? 문장과 문장 사이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전거랑 이시죠. The bike랑 이십니다. 그럼 it을 빼요. 그리고 이 자리 목적격이죠. 사물이죠. 똑같아요. which나 대신데 여기 쓰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bike 뒤로 갖다 붙게 되니까요. The bike 다음에 대신에 which 써주고 I loved. 그리고 한번 딱 끊어주면서 나머지 그대로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또 갑니다. This is a film. 이거 영화인데요. Young women. 젊은 여성이요. 여성들이요. Will enjoy it. 그 영화를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A film. 영화랑 it이랑 같은 거죠. 얘 빼요. 그리고 사물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enjoy에 대한 목적어 아닙니까? 목적격입니다. 사물이고 목적격이면 똑같이 대신에 위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갖다 붙어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뒷자리는 비게 되고요. 나머지 그대로 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영화인데요. That이나 which young women will enjoy. 이렇게. 이것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이다. 자, 그 다음에 The jokes are old. 야, 그 농담이 되게 오래됐어. He makes them. 그가 그런 농담을 하는데요. 요거. 그 농담들. jokes가 댐이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돼야 두 문장이 합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댐을 뺐어요. 뭐 집어넣을까요? 사람 아니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에 위치를 집어넣고요. 대신에 위치를 집어넣는데 접착제를 여기 끝에다가 바른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죠. 저기 족스 뒤로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또 족스 다음에 대신에 which 그리고 he makes 그리고 여기가 반드시 비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댐 같은 거 그대로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먼저 얘를 뺐죠. 댐을 뺐고 완전히 뺐고 그 상태에서 대신에 which를 대신 집어넣은 애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농담들은 아 되게 올드하다. 구식이다, 오래됐다. 이렇게 우리 문장 완성해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훈련이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다 푸시면은 아마 목적격 관계되면서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 다 푸시고요. 우리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들 푸느라 진짜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리할게요. 목적격 관계되면서를 배웠습니다. 얘는요.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비어 있다, 그쵸? 그런 특징이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만날 때에는 who나 whom, 그리고 which, that,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주어랑 동사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문장들 좀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유닛으로 왔습니다. 유닛 43이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사실 영어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략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 이제 부문에서 나오게 될 건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생략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빼냐? 왜 빼겠어요? 빼도 괜찮으니까는 빼는 거예요. 우리 요리할 때도요.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 재료가 있고,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는 재료들은 빼도 되잖아요.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영어에서 우리가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빼는 건데요.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 방금 배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요. 정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문법을 배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공부의 목적은 잊으면 안 되는 게 문장 해석이에요. 문장 해석을 고등학교 가서도 또그 이후에서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은 도구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생략은 잘 공부해 놓지 않으면요. 해석이 잘안 됩니다. 약간 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He is the best cook. 그는요, 최고의, cook 하면 요리사죠.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that을 썼고요. that we know입니다. 얘가 뭐냐? 봤을 때, 뒤에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비어 있는 거 보니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원래 that을 쓰죠. 이게 있을 때에는 얘가 딱 보이면서, okay, that we know 해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얘가 없으면요, 단번에 알아차리기가 살짝 어려워요. 대신에 후가 있으면은, 이거 뭐야? 수식이네 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요거는,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얘를 왜 빼도 되냐면요. 여기는 요리사 있잖아요. 요리사랑 위랑요, 이게 붙질 않아요. 영어에서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끼리는 이렇게 붙지를 않습니다. 자석이 같은 극처럼요, 이게 안 붙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아는 친구들은 He's the best cook. 그는 최고의 요리사야. 다음에 we가 나올 때이 사이에 공간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다. 자, 같은 느낌으로 에이미가요, loves the pictures. 그 사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얘랑 안 붙어요. 사진 그녀, 생각해봐요. 사진 그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뭐 생략됐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발리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그녀는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생략된 애들은 뭐 이게 사물이니까 이제 대 정도가 생략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the man you met. 보세요. 그 남자 또는 사람. 이랑 유랑 안 붙습니다. 여기도 그냥 무난하게 대시 생략됐다라고 할게요. 물론 후나 훔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대정도로 갈게요. 너가 어제 만난 그 남자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다. 요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생략된 걸 느껴줘야 이만큼을 괄호쳐서 죄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지잖아요. 바지랑 아이랑 안 붙는다고요. 해석해봐요. 바지, 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여기에 대시 생략됐구나를 느껴주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산그 바지가요. are too long, 너무 길어. 요런 뜻. 그 다음 영어책입니다. you랑 안 붙어요. 대 정도가 생략된 거고요. 어떤 영어책이냐? you gave me, 너가 나한테 줬던 그 영어책은 was interesting, 아, 굉장히 흥미로웠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생략된 것도요, 분리와 결합을 통해서요, 완전히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방금 봤던 그 문장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생략된 게 무엇인가? 예, 생략된 거는요, 이제 얘가 대시 생략이 됐겠죠. 대시 생략이 됐는데, 그러면은 생략이 됐지만서도 앞에 있는 그 최고의 요리사가 힘으로 받아진다면은 뒷문장에서 걔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We know him.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을 거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요. 이제 that이 없어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게 that 없어도 괜찮아요. 그 남자가요. 힘이 된다면은 뒷문장에서 어디 있었겠어요? 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뒷문장은 You met him yesterday 였을 거라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I bought online에서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ants가 이제 복수입니다. them이 되면서 I bought them online 이렇게 된 거고 잠깐 정리하면은 이 them이 이제 두 문장 합칠 때는 빠져나가면서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는 that을 썼다 칩시다. 그럼 이게 앞으로 나갔죠. 여기 that이 나갔어요. 근데 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that이 없어지면서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 뒷문장 뭐였겠어요? You gave me, 네가 나한테 줬는데요. 얘는 이제 뭐두 가지 정도로 표현 가능한 게 영어책을 이수를 받아주면은 You gave me the English book 이렇게 이제 써도 괜찮고 너가 나에게 영어책을 준 거고요. You gave it to me 이런 식으로 너가 그걸 나에게 줬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문장 형태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이제 한 문장으로 합쳐질 때에는 여기 있던 it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에 that이 들어오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게 생략이 되면서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적으로 두 개라는 거지 너무 뭐 깊게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엑서사이즈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픽한 문제 위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지금은 문장들이 좀 짧아서 여러분들이 좀 할만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큰 변화가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모르면요, 해석이 잘안 되거든요.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때문은 은근히 문장이 굉장히 해석이 까다로워집니다. 괄호를 잘 쳐줘야 돼요. 생략된 애를 다시 생각해 낸 다음에 그 괄호를 잘 쳐줘야 되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관계사절을 사선으로 구분할 건데 저는 좀 편하게 괄호로 다시 한번 갈 건데요. 요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꾸며주는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신호를 대시나 뭐 후나 위치라는 이런 관계 대명사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서 괄호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게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가지고 생략된 그 자리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생략된 자리는 분명히 명사나 명사, 명사와 대명사가 부딪히면서 틈이 있어요. 그 틈을 느껴야 돼요. 보세요. We wave to the actor. 우리는 wave 손인 들어줬어요. 배우에게요. 여기 이상하죠? 배우랑 we랑 안 붙어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배우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She wants a pet. 그녀는 애완동물을 원하는데요. 요거 두개안 붙습니다. 애완동물이랑 그녀랑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열고요. 그녀는 무슨 애완동물을 원하냐면은 She can keep in her apartment. 그녀의 아파트에서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애완동물을 원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she'll buy the hamster. 그녀는 햄스터를 살 건데요. 햄스터랑 아이랑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게 되고요. 생략된 거는 뭐 당연히 목적격이니까는 that을 쓰면은 뭐뭐다 통하죠. 사람 아닐 때 목적격 that이잖아요. 그래서 that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없어졌지만 이 사이는 여전히 좀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어요. 내가 그 애완동물 가게에서 봤던 그 햄스터를 그녀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또 갑니다.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대요. Something이랑 I랑 안 붙습니다. 무언가와 나안 붙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괄호 열고요. 괄호 닫아주면서 뭐가 있는데요. I should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5번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요.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 나가다가 어떤 애들이 안 붙어. 사이에 공간이 떠요. 그걸 느끼면 되는데 해볼게요. A person I know. 바로 이상하죠? A person, 사람인데요. I랑 안 붙어요. 사람, 나. 해석이 이어나가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하게도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I know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끊어줘야 되네요. 왜? one이 바로 동사기 때문에요. 그 앞에서 끊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요. won the lottery 하면은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last week, 지난주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문장. 근데 이게 지금 쉬운 단어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길어지면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완전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잡으셔야 돼요. 또 해볼게요. 뭘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 간에 그안 붙는 거, 틈, 이거 느껴야 돼요. The eggs, 계란들인데요. I네요. 계란들과 나. 연결 안 됩니다. 아, 생략됐구나. The X 다음에요. I bought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샀어요. Yesterday, 어제 샀어요. 에서 문 닫아요. 왜? 이거 동사죠. 그러면 수식. 계란인데요. 계란들인데요. 내가 어제 샀던 그 계란들은요. went bad 하면요. 이때는 뭐 이제 이때 고우잖아요. 원형이. 이때 이거는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went bad 하면요. 되게 상태가 안 좋아진 거니까 상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6번. 자, 7번 갑니다. The bike가 이제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랑 아빠랑 안 붙어요. 자전거. 그 자전거 아빠. 안 되죠. 괄호를 열어줍니다. dad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dad bought 사줬어요. me 나에게요. for my birthday. 자, 이거 굉장히 좋네요, 문장이. 아버지가요, 나의 생일을 위해서 나에게 사주셨던 그 자전거가요, 그래서 excellent,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뒤 문장은 어디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뒤 문장.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X 표시 하나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신 거죠. 거기서 자전거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대시 들어왔는데 그 대시 앞으로 나갔다가 생략된 그런 문장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8번이에요. When can you return the book? 너 언제 그 책을 돌려줄 수 있느냐? 더 북이랑 유랑 안 붙어요. 그러면은 괄호 처리가 되면서 borrow 하면요 빌리답니다. 너가요 나한테 빌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빌린 그책 너는 언제 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 8번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C번으로 갈게요. C번으로 오세요. 주어진 두 문장을 결합하겠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관계 대명사 자체가
이 관계 지어주는 거예요. 두 문장을요, 연결해가지고 관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두 문장의

보랍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네요. 생략해버리래요. 해볼게요. 자, 두 문장. This is the best restaurant. 이거는요, 최고의 음식점입니다. I know it. 내가요, 그 최고의 음식점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 최고의 음식점이랑 it이랑 같은 거죠. 얘를 뺍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아니네요. 그리고 목적격이네요. 그러면은 that을 집어 넣어볼까요? 여기 쓰면 안 되죠. that이 앞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that이 생략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또 없어지는 거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형태만 보면요. 되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it만 빠진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it이 빠진 다음에 that이 들어왔다가 이게 앞으로 위치를 옮겼다가 그 that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2번 갈게요. 나는요, 인형을 좋아해요. I love the doll. You bought it for me. 너가 그 인형을 나를 위해서 사준 거 아닙니까? 얘랑 얘랑 같은 애입니다. 이거 뺍니다. 사물이죠. 그리고 목적격이죠. 요 자리에 대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시 앞으로 나갑니다. 안녕, 나 간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생략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입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닌 겁니다. 3번 갈게요. The coffee was too sweet. 야, 그 커피 너무 달았어. I drank it. 내가 그걸 마셨어요. 요거는 커피랑 뒤에 있는 it이랑 같은 거네요. 자, 얘 뺍니다. that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that을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요거 붙였는데 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that이 날아간 거예요. The coffee that I drank.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내가 마신 그 커피는 was too sweet. 거기서 대시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4번에요. The flowers are beautiful. 꽃들이 되게 아름답네요. 맥시가요. gave them to me. 그 꽃들을 나에게 줬어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네요. them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시 앞으로 나갔다가 날아가 버리면은 the flowers 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시 생략된 겁니다. That Max gave to me. 맥시가 나에게 준그 꽃들이요. are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 Did you read the emails? 너그 이메일들 읽어봤냐? 되는 거고요. The teacher sent them. 선생님이 그 이메일들을 보내셨죠. 우리의 학부모님들께요. Parents에게요. 여기서는 the emails랑 them이랑 같은 거네요. 이 them이 that으로 바뀌면서 그 that이 앞으로 나갔다가 없어지면은 Did you read the emails? The emails 다음에 that이 여기에 있다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서 뒤에 거 그대로 붙어요.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보내신 그 이메일을 읽어봤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는 생략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습 갑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알아봤었죠? 이게 이제 생략이 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명사가 딱 있는데요. who나 whom, which나 대신 없어져 버리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랑 주어랑 안 붙죠. 붙지 않기 때문에 그 빈틈을 보면서 우리가 생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였고요. 생략 가능한 것들은요, 주로 생략하기 때문에 잘 복습해 두셔야 독해가 잘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오늘의 정꼬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 이거였는데요. 이제 빈칸에 생략된 말잘 느껴지실 겁니다. 이대로도 괜찮아요. 이거는 최고의 음식점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음식점이다. 괜찮지만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뒤에 보니까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대 정도가 있다가 생략이 된 것이다. 우리가 요 정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리뷰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뭐 하는 거냐? 막연히 공부하지 말아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그런 아이고요. 세 가지의 격이 있었죠. 주격 있었고요. 목적격 있었고, 이제 소유격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그 명사의 하고 될때 걔네들을 whose, of, which, 요런 걸로 바꿔주는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주격, 목적격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생략 가능한 애 있었죠. 목적격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니까는 좀 주의하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문법 개념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그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반드시 착착
사진 찍어가지고요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쫓아가서 이렇게 또 팔로우 해드리고요 좋아요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추가 문법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다 했거든요. 복습하면 쫙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우리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 또 특히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파트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빈칸 추론 2로 넘어갑니다. 물론 빈칸 추론 1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맞아요. 이 빈칸의 길이가 밑에 선택지의 길이가 좀 더 복잡 다단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길어지면 긴 선택지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길어지는 그 문장, 그 구나 이 문장 전체가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구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단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조합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 이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빈칸에서 뭘 요구하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이 와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한 문제 있고 그 문제가 사실은 2026 대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문제가 또 하나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는 요 지금 또 다른 순간에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응원하고 싶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Count the seeds. Seed는 맞아 씨앗. 그죠? 나달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 씨앗들을 세워라. Not the crops. 뭐가 아니라 작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이 통째 그냥 결과가 잘 되겠지 그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즈를 심었는지 그리고 그 시즈를 얼마만큼 잘 가꾸어서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오늘도 하나하나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빈칸 추론 2에 두 개의 문제 우리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짧은 하나의 단어를 넣는 빈칸 이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좀 긴 구의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빈칸 추론의 그 빈칸 부분을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 빈칸의 위치라던가 혹은 빈칸에 같이 나와 있는 구 혹은 주어 혹은 뒤에 설명하는 그 대상 빈칸이 주어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 내가 뭘 찾아야 되겠어 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따가 우리 보겠지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소재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부분에 butterfly collecting 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butterfly가 뭐야? 그렇지, 나비야. collect는 뭐야? 수집하다, 채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비 채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비를 수집한다기보다는 나비를 잡아서 채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the term, 용어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야? 나비 채집이라는 이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이 되어 왔대요.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와 함께, 어떤 표현과 함께 with the adjective. adjective라는 표현은 밑에 형용사, 품사를 나타내. 명사, 동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품사를 나타낼 때 형용사와 함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과 함께 얘가 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비 수집은 뭐 어떤 단어랑 같이 나왔는데 near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near라는 단어가 뭐게요? 우리 not only but also에서 그 only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 not only but also 뭐 뿐만 아니라라고 할 때 only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맞아 merely 단지라는 의미야. 그 다음 just 그리고 simply not only a but also be not merely but also be not just a but also be not simply but also be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지금 쭉 나열을 했느냐 지금 mere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단순히 혹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낱 그러면 한낱이라는 단어와 같이 뭐가 왔어? 나비 채집이라는 단어가 왔대. 근데 이렇게 한낱이라는 표현은 이 형용사를 쓴다라는 건 뭘 나타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To indicate a pursuit of
뭐에 대한 추구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한낱이라는 이 near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데 어떠한 academic status, 학업적인 학문적인 지위, 위치를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나비 채집에 관련된 겁니다. 나비 채집. 나비를 잡아서 개를 다 모으는 나비 채집에 관련된 거야. 근데 나비 채집이라는 이 채집 표현이 용어가 어떤 단어와 같이 오는데 near, 단지 혹은 한낱이라는 좀 얘는 개 이것뿐만 아니라라는 약간 요것만이라는 한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낱 여기에 불과한 이런 정도의 좀 이 채집이라는 표현을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위가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이 형용사의 바로 이 형태는 바로 어떤 형태가? 그렇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이고 막 좋은 의미보다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competitive라고 하면 얘는 경쟁의라는 뜻이죠. 얘가 경쟁력이 있는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다른 상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확률은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소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전부 다 지금 형용사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진기한 이라는 의미예요. 얘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보통은 가깝고 secondary라고 하면 얘는 부차적인 이라는 뜻이죠. 근데 부차적인 이라는 의미는 뭐 긍정도 부정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학문적인 의미를 지녔느냐? 두 번째 학문적인 의미를 지녔다.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닌 좀 사이드의 의미. 두 번째로 중요한 정도의 의미, 이런 의미로 보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약간은 우리가 좀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 reliable, 얘는 확실하다. 무슨 뜻이죠? 그렇지,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얘는 긍정적인 단어니까 답이 되기는 어렵겠다. unconditional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condition이 얘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지. conditional 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조건부위라는 뜻이고 언이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그치, 무조건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인 학문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거 말 자체도 좀 어색하지만 학문적인 지위가 어쨌든 얘는 확실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이 될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secondary라는 단어밖에 사실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얘가 뭐 만약에 부차적인 학문적인 지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부차적인 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이것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의 구조가 좀 길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뭐에 대한 성장이 the growth가 바로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문장 안에 동사도 있겠죠. 자, 그럼 동사가 어디 있나 쭉쭉쭉쭉 봐도 어디 있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봤더니 쭉 가다가 helped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뭐의 성장이라는 그 성장에 대한 설명이 전치사구가 길게 이어지고 지금 문장 안에 이 구 안에 and가 지금 있어서 of라는 전치사 또 다른 전치사구가 지금 and로 연결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의 성장과 이것의 성장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성장이 어떻게 써? help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요?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자, 뭘 만들어내고 뭘 도출하는데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데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원칙과 관행인데, for selecting, 우리 아까 butterfly selection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collecting 이라고 나왔었는데, 그죠? 그럼 이 select도 일종의 우리가 collecting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택과 그리고 선택하는 것과 organizing, 조직하는 것, 정리하는 것, 뭘 선택하고 뭘 조직하는 거야? What is worthy of keeping?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뭔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거나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 원칙과 관행들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는 하나, though it has remained a struggle. 그것이 하나의 struggle,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래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여전히 그것이 어려운 상태로 remain, 남아있기는 했으나 조금 어렵긴 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런 원칙과 관행을 도출하고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았을까? 볼게요. Academic discipline, 학업적인 분야, 여기는 학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의 분야를 이렇게 모아놓은 학과와 그리고 sub이 들어가면 아래라는 뜻이죠. 하위 학과, 이를테면 그런 학과가 뭐가 있는데 art history, 예술사, 예술 역사와 그리고 미술사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고생물학이라고 나옵니다. 고생물학 분야. 사실은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 성장이 있었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세하게 어떤 학문인지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뭐야? 특정한 인물들의 성장입니다. 어떤 인물들이야? 자, 미술을 비평하는, 예술을 비평하는 예술 비평가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그런 성장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발달했고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입부로서는 그냥 뭔가가 발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입지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채집이 단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단지라는 이 표현과 함께 어떤 위상을 나타내고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지금 하나의 문장이야. 아, 우리가 뭐 사실은 3학년 문제만 이렇게 문장이 긴 건 아니다요. 그죠? 그런데 3학년 문제들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더욱이 게다가 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서 또한 뭐뭐 하면서 라는 as와 as절이 and로 병렬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절, 주절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 라고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박물관과 이 대학이요. grew further apart. apart라는 게 따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박물관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유물 같은 것들을. 근데 그걸 모아놓은 곳과 대학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쯤이요? 19세기 말쯤, 말 무렵에요. 그리고 the idea of objects. objects가 뭐야? 대상, 물체라는 뜻이죠. 자, 물체라는 그 개념, 뭐로서의 개념? As a highly valued route. 굉장히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물체에 대한 생각. 과학적으로 뭔가를 연구할 때 대상을 잘 연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뭔가 아까 여기 고생물학도 나왔는데 화석 같은 거 연구할 때 뭐가 중요해? 화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생각, 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경로로서의 이 물체 혹은 대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그 개념이 went into decline.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점점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 물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쇠퇴하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걸 왜 정리하느냐? 채집이라는 것도 butterfly collecting이라고 나왔었죠. 이 나비 채집 같은 경우도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그렇지. 점점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secondary라는 표현이 부차적인 학업적인 지위를 가졌다라는 게 주요한 것에서는 떨어진 제2차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낱 이거에 불과하다라는 mere라는 단어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이 began to lose

lose his status. 어떻게 되었대요? 자신의 지위, 그 collecting의 지위를 lose, 잃고 있었대요. 이렇게 읽기 시작했대요. 자, 뭐로서?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특히 과학 분야에서요. 가치 있는, worthy, 가치가 있는 지적인 pursuit, 추구, 활동 이런 뜻입니다. 활동으로서 이 그 collecting의 위치, 지위, 위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만 연구하는 그런 과학은 이제는 조금 시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 지위가 점점, 네, 여기서는 지금 지위를 잃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secondary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 of science. 자, 과학 분야에서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 얘가 위상이 줄어들고 있었지. 그럼 과학 분야에서 위상이 올라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바로 뭐였느냐? 그 측면은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점차적으로 뭐가 되었어요?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서는? To the naked eye. Naked eye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조장치를 하나, 안경, 렌즈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육안. 그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걸 이제 그냥 육안이라고, naked ey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육안입니다. 그럼 현미경 같은 걸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자, 수집되어 있는, 수집된 그런 대상에 대한 분류, 범주, 이런 것들이 no longer promised, 더 이상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no longer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은 그러면 가망이 없었다라는 건 그게 가망성, 가능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뭐 할 가능성?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Cutting edge라는 표현 좀 알아줄까? 얘는 첨단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첨단 지식이라는 건 바로 뭐겠어? 정말 새롭고 발전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가망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 수집된 것들만 이렇게 쭉 분류하는 그런 학문, 그런 거는 가치가 이제 조금씩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앞으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butterfly collecting. 그래서라는 표현은 물론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butterfly collecting은 collecting의 하나의 일종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나비 채집과 같은 이런 그냥 채집, 수집, 대상으로 하는, 물질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은 어떤 단어랑 같이 오게 됐어? 네, 형용사 중에서 한낱이라는 단어와 같이 오게 됐다. 그건 바로 뭐? 어떠한 학문들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채집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부차적인 학문. 이제는 조금 한물간, 그죠? 점점 쇠퇴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지어봤어도 secondary라는 단어가 있었고 얘가 그냥 봤을 때는 중립적인 의미였는데 지문 안에 들어오니까 부차적인, 즉 중요도에선 좀 멀어진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primary의 좀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secondary라는 부차적인이라는 3번의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한 개 단어 잘 풀었습니다. 자, 이제 안녕이야. 한 개 단어 나오는 건 선생님이 그때도 말을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한 단어라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1번이 보통 이제 하나의 단어를 넣는 빈칸 문제인데요. 이게 3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비유적이고 좀 추상적이면서 함축적인 그런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이제 선택지의 단어 수준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짜리이긴 하지만 한 단어이긴 하지만 3점짜리일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첫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초중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대절 이하를 우리가 완성을 하는 거야. 보니까 여기 뭐가 없니? 주어가 빠져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란 이야기고. 그럼 얘는 선행사가 곧 주어 있겠죠. 그죠? 자, 선행사가 뭔가 봤더니 될 만한 게 information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떠한 정보를 피할지도 몰라요의 이 정보에 대한 특징 혹은 정보에 대한 설명을 빈칸으로 채워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the idea here, 여기에서의 생각은 that if people are present biased, 사람들이 현재 편향, 여러분들 편향이 뭐야? 편향이란 말 들어봤잖아.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 저울이? 그럼 얘가 원래 균형이 맞으면 얘가 어때? 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높이나 위치가 똑같지. 그지?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라는 거 뭐야? 한쪽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라는 거지.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떻게 돼? 얘는 더 짧게 위로 올라가겠지. 편향된다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입니다. 요 저울을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현재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볼게요.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eeking이 뭐예요? 그치, 정보 탐색이야. 정보를 찾는 거니까. 정보 탐색에 대한 가장 insightful, 통찰력 있는 연구의 일부는요. 자, 일부의 연구는 emphasizes, 강조를 합니다. 정보를 우리가 찾을 때, 탐색할 때 뭔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인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strategic self-ignorance. 직역을 하면 전략적인 self, 자기의 ignorance, 무지. 자, 전략적 자기무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무지, 무지가 뭐야? 모르는 거야. 무식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모르는 건데 이걸 전략적으로 스스로 무지한 상태를 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좀 설명을 봐야 될것 같아. 여기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이것은요, understood as 뭐라고 이해가 되는 strategic self-ignorance예요. The use of ignorance. 맞네. 무지를 사용하는 거래요. 근데 뭘로? As an excuse. 하나의 변명으로서.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거 바로 뭐겠어? 전략적으로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니까 전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변명으로, 핑계로 ignorance라는 무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To engage excessively in. 어디에 과하게 참여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pleasurable activities. 즐거움 활동에 과하게 몰입하려고, 과하게 참여하려고요. That. 근데 이 즐거움 활동은 바로 뭔데? May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자신의 미래의 자아에는 해로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에 너무 과하게 빠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도 이러는데. 아,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편하고, 즐겁고, 영화 보고 있고, 동영상 보고 있어. 난이 지금 현재 하는 이 활동, 즐거운 활동에 과하게 빠져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바로 뭐야? 내가 나의 미래의 이상미한테, 미래의 상미한테 미안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미래의 나, 자아에게 해가 될수 있는 일이거든.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당장 나한테 즐거운, 현재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활동에 과하게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ignorance라는 거, 모르겠는데? 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와야 되는 이 다가오는 나에 있어서의 해로운 내용들을, 해로운 미래를 모른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딱 생각나는 건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자기무지 한번 볼게요. The idea here, 바로 여기에서의 이 생각. Strategic self-ignorance라는 전략적인 자기무지는 is that 이 아이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현재에 편향이 되어 있다면, 현재가 편향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뭘까? 아까 우리가 여기 기울어져 있는 현재, 그죠? 지금의 나의 행복한 현재입니다. 현재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현재에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that might avoid information. 자, 뭐할수 있는? 정보를 그들이 피할 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요, 현재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피하게 된대요.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될까? 자,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인데, dash가 들어와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현재랑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나의 oneself, 자신의 미래, 자신의 One's future self, 자신의 자아의 그런 미래에 어떻게 될수 있는데 해가 될수 있음에도 나는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현재 즐거운 활동에 더 우리는 과하게 몰입하거나 과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을 모르쇠 하겠어요? 그렇지. 앞으로의 미래의 나에게
어떤 해가 올지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럼 일단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연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건 아마도 뭐 때문이냐?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피하게 된다. 근데 얘가 정보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이 정보의 성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답을 고를 때 avoid가 앞에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아마도 그것은 뭐 때문이야? 그것. 즉, 그 정보가, 그리고 밑에도 그 정보가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요,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떤 정보겠어? 아, 내가 현재 너무 즐거운데,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어때? 내일의 나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런 죄책감이 들겠지. 그지? 아,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이러는데? 라는 수치심이 들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정보에 관련된 거겠어? 미래에는 나에게는 어떤 정보? 그렇지.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뭐 때문이에요? It suggests 무엇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정보가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제안해 줄수 있어요? Aggregate trade-off. Trade-off라는 게 절충. 절충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거? 합계의 절충. 이두 개를 다 합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절충이 돼야 되지 않겠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절충안은 바로 뭔데요?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against, 반대를 하는 조언을 하는 절충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 그렇게 즐거운 행동에만 몰입하는데 그거 조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절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총체적인 절충을 하는 그런 제안. 이런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지금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야, 현재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즐거운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충고를 하는 그런 제언.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빈칸의 정보의 성격은 선생님이랑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래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그리고 현재 너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즐거운 활동만 할 때가 아니야. 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이시여, 저에게 chastity, 정결함을 주십시오. 깨끗함, 순전함, 이런 것들을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그치, 내일 주세요. 지금 말고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 누리고 싶은 걸다 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성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present bias agent는요, 이 현재 편향을 하고 있는 현재 편향적인 그런 행위자는요, 생각할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Please let me know the risk tomorrow. 저한테 다가올 그런 위험에 대해서 내일 알려주십시오. 그 위험이 있다면 내일 알려주세요. 지금 말고요. 이런 이야기죠. 자,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 자, 단기간에는 benefit, 이점을 준대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but long-term cost,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에게 뭘 줘요? 그렇지, cost니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활동에 참가를 하는, 이러한 활동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요, might prefer, 아마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걸 선호하고 더 좋아할까요? To delay receipt of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receipt, 받는 거, 수신하는 거를 지연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당장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정보, 이 정보를 어떻게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 내일이면 후회할 텐데 그 정보를 최대한 늦게 받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the same point.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Might hold.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About information that, that yeah라는 정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정보도 바로 뭐야? 현재 즐겁고 앞으로 내가 가져올, 다가올 나의 위험이나 혹은 나의 위기, 이런 것들은 내일 알려줘. 그죠? 예,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슬프거나 화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Please tell me,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What I need to know, 제가 알아야 될 거를 얘기해 주세요. 언제?
지금 말고 내일이라고 딜레이를 일부러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자기무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어떤 정보를 피한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보야. 미래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정보나 아니면 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절충안을 제시해주는 거야. 그죠? 현재 너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활동을 좀 덜해라. 이렇게 스마일로 하는 게더 낫겠지, 그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덜해라. 이런 제안. 관련된 선택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한대요? 가치를 강조한대네요. 선호되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 선호되어지는 건 지금 당장의 즐거움 아니야? 그지? 그거 강조하면은 얘는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사실은 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정보니까 관련이 없겠죠? 자, 현재 활동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고자 한대요. 자,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데 얘를 매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 당장 이렇게 노는 거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그 정보를 피하고 싶겠죠. 내일에 그 위기가 온다라는 정보도 피하고 싶고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쥐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았던 오답의 코드들이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은 강조하다, 엠퍼사이즈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 추론 1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빈칸 추론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2 빈칸의 위치 동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딨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자, 그리고 얘는 뭘 달고 나왔어? 사람들이 더 만족할 거다라고 해서 결과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조건도 달고 나왔지. 만약에 뭐 한다면 더 만족할 거야? 그 조건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했을 때, 자,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새로운 빌딩, 새로 짓는 건물이나 아니면 addition, 어떤 건물에 더해지는 증축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야, 원래 있었던 건물에 더 더하는 그 증축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여긴 뭐에 관련된 거야? 건축에 관련된 것 같아요. 건축,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이 건축에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빈칸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더 건축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야 될까?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고객들에게 뭘 주는 거?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할 기회? To react to your design while progress. Progress는 발전, 진보,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진행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럼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설계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는 것은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가, 근데 건축가로 설계를 하고 있어. 설계가 진행 중이야. 근데 그곳을 이용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클라이언트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그 건축을 지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고객들이 될수 있겠지? 그 고객들한테 뭘 주는 거야? React. 반응할 수 있는 기회래. 이렇게 이거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의견을 물었을 때 괜찮네요. 이거는 조금 고쳐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게 바로 동명사고 주어죠. 이것은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전문적인, 전문성에 있어서의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뭐래요? 성공의 핵심이 된다라는 건그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잘 지어서 고객들이, 최종 고객들이 만족하게 하는 거. 바로 뭘 하게끔 하면은요? 고객들이 react, 반응하게 하면은요. 자신이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반응의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고객들은 더 만족할 거야.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그 고객을,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이래야 이제

고객들이 되겠죠? 자, 그 고객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prospective, 예상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예상되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의뢰만 한 사람 말고 이렇게 설계를 위탁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진행한 사람 말고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관여를 시키는 것. 이 사람들까지 뭐 하는 거? 그치, 의견을 받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it's even more, 훨씬 더더 valuable, 가치가 있습니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요, 마침내는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 이 동일한 건 바로 뭐야? 똑같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죠. 일종의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 기회를 고객들에게 주었을 때, 그랬을 때 고객들은 이 건축에 대해서 더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ay 한번 말해보죠 라고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이 is a large corporation, 아주 큰 기업, 큰 대규모의 그 기업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를테면 어떤 기업체? Healthcare provider, 의료기관, 의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 병원 같은 그런 기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hospital administration이 나오죠. 자, 뭐뭐 하는 반면에라고 나옵니다. 자, 뭐 하는 반면에요? 그 여기 지금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병원에 행정부서 그 행정부서가 이제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어주세요, 증축해 주세요. 자, 이 행정부서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고객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반면에 no doubt, 뭔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누구의 관점 역시 확실합니까?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personnel. 자, 이 행정부서 직원의 관점이 will differ. 무엇이라는 거? differ, 다르다라는 걸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누구랑 상당히 다른데?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 regularly. 사실은 그 건물을 정기적으로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기에 의료기관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행정일만 사는 사람들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거? 설계 과정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사용자들, 앞으로 이용할 사용자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In addition, 자, 이제 병원에 누가 나왔어? 좀 전에. 행정직이 나왔고, 거기서 일하시는 의료인들이 나왔어요. 그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니? 환자들이 있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The experiences of patients. 드디어 환자들 나왔죠? 환자들과 그리고 방문객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환자들과 방문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떤 결과로? Life-threatening emergencies.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험은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또한 altogether, 완전히 different,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들과는 또 달라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용하는 그 목적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든 어떤 목적이든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은 자, how each type of user 각각의 다른 그런 유형들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겪을지를 이해하는 것. 뭐를 겪어? Current medical environment. 현재 이런 의료 환경을 어떻게 겪을지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how들의 두 개가 병렬 연결, as well as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그 행위자들, 그 각각의 그 유형의 사람들이 react to your prospective designs. 여러분들이 앞으로 짓게 될 그런 설계, 그런 앞으로의 그런 설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 반드시 produces a better building,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뭐겠어? 사람들이 그 건축에 더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리가 흐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사람들은 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물 그리고 증축에 더 만족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면? 그들이 리액트를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거몇 번일까?
딱 봐도 여기 지금 are given the opportunity까지 너무 매력적이네요.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to draft

A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위탁을 하는 그걸 의뢰한 사람들이 새로운 설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subtle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문장 해석 안 했거든? 자, 그거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for a large institution, 대규모의 그런 기관인 경우에 this can translate into, 이것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translate라고 하면 우리가 옮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이어지다라고 여기서 해석이 됐더라고요. 자, 이것은 어디로 옮겨질 수 있고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증가된 생산성. 근데 뭐에 있어서? on the job. 업무에 있어서의 증가된 업무 향상. 그리고 줄어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장기 결석입니다. 장기 결석이니까 장기 결근이 되겠죠. 근무를 안 오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의 그런 장기 결근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적은 얘는 turnover, 이직률이에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거. 이직률도 줄어들고 더 낮은 비용도 든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업무에 있어서의 생산성, 효율성이 오르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의 향상력도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공이라는 것, professional success라는 표현, 첫 문장에 있었던 표현이 떠오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2026학년도 대수능 34번 문제입니다. 이게 선생님 기억하기로 오답률 2위의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칸트가 나와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진입장벽 자체가 야 이거 뭐야? 나 칸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문일수록 이 인물의 이름을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문 자체의 내용으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보통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칸트를 알건 모르건 이 학자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크게 상관은 없다. 지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문이 선생님이 왜 어려웠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이 지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좀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빈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 부정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은 문장 아래도 뭐가 있습니까? 부정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부정어가 사실은 딱 보이는 부정어. 부정어처럼 보이는 not은 두 개지만 여기에 forbid라는 금지하다라는 또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정어 부분에 조심하면서 선택지를 골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으로 먼저 쭉 들어가서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자 칸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was a strong defender. 아주 강력한 옹호자래요. 무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뭘요? The rule of law. 자, the rule 바로 법에 대한 규정. 법에 대한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주는 규칙. 법에 대해서 크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볼게요. 이것은 바로 이 법을 뭐라고 보기 때문에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뭘 생각한다는 얘기야? 법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 힘을 생각하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not only of security. 뭐 때문에 이렇게 법을 중요하게 봤느냐? security. 안전함 뿐만 아니라 안전함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of freedom. 뭐까지? 자유까지를 봤을 때, 자유까지 자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에 일단 임팩트가 있으니까 법이라는 걸 칸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얘기야. 칸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뭘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 당연히 여러분들 법이 없다면 완전히 아비규환이겠지. 온 세상이. 그치? 그 다음 또 뭐? 평화. 여기까지 너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Not only but also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어떤 그 초점이 not only A but also B 에서 B에 뒤에 강조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전과 평화뿐만 아니라 뭐까지? 맞아요. 자유. 근데 여기를 딱 쓰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약간 법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평화롭게 하는 건 맞아.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주고 평화롭게 주느냐?

사람들을 규제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오히려, 맞아요. 이것들을 다 확실하게 궁극적으로는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계속 볼게요.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습니다. 뭐래요?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가요, are moving towards.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More rational forms.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형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아, 인간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형태는 누구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그렇지.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법이 중요하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틀, 예, 이런 법률의 그런 틀, 근데 그 틀이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틀, 이 틀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서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부분이 좀 긴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야, 법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그리고 구속력 있게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because only. 자, 이것은 뭐이기 때문에요? Such framers. 그렇게 법률로 만들어진 그 틀이 enable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대요. To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고 and prosper.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하면서 and to cooperate. 그렇게 또 협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바로 뭐야? 그렇지. 법률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측면, 법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은 여전히 같습니다. 맥락은요. 자, however, 뭔가 여기서부터 초점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however가 있으면 약간 긴장이 되죠. 하지만은요, 그의 관점, 어떤 관점? inevitable progress. 이렇게 인간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이런 진보로 간다라는 그런 그의 믿음은요, was not based on, 사실은 뭘 근거로 한 건 아닙니까?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에 아주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혹은 인간의 높은 마음의 관점, 즉 고귀한 관점으로 인간의 본성을 봐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근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사회가 필수 불가결하게 발전적으로 갈 거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건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 정말 인간의 본성을 내가 낙관적으로 인간은 다 잘할 거야 이렇게 본다거나 인간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고귀한 관점으로 봐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떤데? 자, 그 반대로요. It comes close to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본성에 대한 그런 관점은 바로 어디에 가까워요? Hobbes의 outlook 관점에 가깝습니다. 홉스가 바라본 관점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 이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violent, 뭐야? 그렇지, 폭력적인.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단어야.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본성. 싸워.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하나 두고 싸운단 말이야.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일으키기 쉬운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본성은요. makes it.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든대요.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그게 뭔데? 지칭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봤더니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아, 형식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 그리고 뒤에는 투부정사, 진목적어의 투부정사구나. 자, 무엇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s in order to secure peace. Secure라는 게 확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효과적인 법률의 틀을 설립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얘기야.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갈등이 유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규제를 해야 그래야 평화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또 뭐예요? 그치, 법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We cannot count on. count on 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depend on의 뜻입니다. 어디 어디 의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인간이 정말 잘할 거야. 인간의 이런 benevolence, 자비심이라든가 goodwill, 선의, 성선설 같은 그런 인간이 정말 착한 존재야. 이런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even 그래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even a nation of devils 이 악의 나라 악의 국가 정말
악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그런 국가도 can live in harmony. 뭘로 살 수 있어요? 조화롭게 살 수 있대요. 어디 안에서는요? 그렇지. 계속 법에 대한 예찬이야. legal system 안에서는 법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법률 체계 안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시스템은 바로 뭔데요?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규제를 하고 묶어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네, 정말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악의 나라에서도 악의 국가에서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법 때문이다. 법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법은요. is embodiment. embodiment는 구현이에요.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뭘 구현하는 거야?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들을 구현해내는 게 바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뭘 구현해내? 모든 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냥 합리적으로 딱 판단을 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원칙들을 구현해내는 게 사실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법이라는 거예요. 상식선안에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상식을 갖고 있고 그 상식선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선이 다르죠. 그리고 상식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지 않죠?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들은요. 만약에 그런 법들이 forbidden. 사람들을 금지해요. 사람들을 규제합니다. 원래 forbid라는 단어는 금지하다라는 뜻이죠.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못하게 해?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그들이 rationally,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래요. to do, 하기로요. Anyway, 어쨌든, anyway, 어쨌든 얘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예 선택을 안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선택을 안 할 그 무언가를 규제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그럼 남의 거를 훔친다거나 이럴 거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자체를 규제해. 훔치지 마 라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그 법은요. cannot, 하지 못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안 할 걸 규제를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는 원래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그죠? Anyway,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그들의 자유, 그 사람들의 자유에 제한으로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거다.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1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건 일단 제한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어차피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규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는 reasonably confining이라는 표현에 reasonably confining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empathy에 관련된 거예요. empathy가 뭐야? 공감이라는 뜻이죠.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시면 역시 마지막에 있어요. 따라서 빈칸을 더 많은 이 empathy, 공감을 처방한다라는 건 공감을 많이 주는 거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이기는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이 널리 칭송받아요. 학자나 혹은 공인들한테 야 공감이 정말 필요하지, 공감이 최고지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booster, 공감을 막 이렇게 북돋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감을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공감에 대해서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공감이라는 것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인간관계 혹은 인간관이나 그룹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못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낀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in fact, 실제로요, they argue. 그렇게 공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make such conflicts worse. 그러한 갈등을 오히려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대.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 특히 어디에서?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이 만약에 공감을 처방해.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겠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비평은요,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합니다. maintain이라는 단어가 이런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수 있어? 감정 소모가 많지. 그지? 소모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완전히 burnout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어떤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나 혹은 최악의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더안 좋은 상황. 최악은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emphasize. 공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누구에게는? 내 그룹자들한테. 같은 그룹 안에서는, 아, 공감을 많이 느껴. 그런데 외그룹한테는 어떻게? 공감하는 걸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그런 외그룹자인 사람들한테 경쟁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걸 오히려 즐기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을 막 불어넣어서 처방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further,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립할 수 있대요. 갈등을 더 확립해 줄 수 있어.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더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느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와 달라. 그리고 다른, 친숙하지 않은 그런 맥락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들과 그들의 경험에 공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좌절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어디에서? 갈등 상황에서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툴을 이용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툴들을 이용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하면서 내용을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거 바로 뭐가 될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counterproductive라고 하면 얘는 반작용입니다. 부작용, 완전히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 상황에서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들은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ounterproductive, counter-effective가 아니라 counterproductive라는 단어가 되겠고, 역효과를 내는, 이런 역효과를 낳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챙겨드립니다. productive가 우리가 생산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counter가 들어가면 반, 역,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어디?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운터가 들어가면 반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답 잘 지워보시고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급하게 끝내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빈칸 추론 2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0: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라고
1: 아우.
0: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1: 예.
0: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1: 네.
0: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이게
1: 그쵸.
0: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1: 예.
0: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0: 많이
1: 돌아갔어요.
0: 갔네요.
1: 예.
0: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우,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1: 깜빡?
0: 됩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1: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0: Yes.
1: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해
0: 일부러.
1: 볼까요? 예.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떻게?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했어요.
2: Is there a problem, ma'am?
1: 예, 스탑. 그 뭐지? I forgot push this button.
2: Really?
1: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2: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1: 저기, please, 괴롭히.
2: You?
1: Please,
2: Now?
1: can me open, please.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per head.
1: 뭐라고?
2: I can't stop here.
1: Here.
2: I'll
1: Yes.
2: let you off upper head.
1: Upper head?
2: Okay?
1: Head?
2: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Tag your card.
2: Don't forget to
1: Tag.
2: tag your card,
1: 카드.
2: okay? Wait a
1: 카드 어디 갔지?
2: second.
1: 저거를
0: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1: 네.
0: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영어를 못 하시는데
1: 예.
0: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1: 진짜
0: 답답할까?
1: 머릿속이 하얘지죠.
0: 그렇죠. 그 생각이
1: 예.
0: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응?
0: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1: 오.
0: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1: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0: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1: 응.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1: 네.
0: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1: 오,
0: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오.
0: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도 다할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0: 그쵸?
1: 저는 요즘에도 저기
0: 아,
1: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0: 맞아요.
1: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돼
0: 대놓고
1: 있거든요.
0: 있죠.
1: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잡는 곳에도 있고 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다
0: 그렇죠?
1: 있어요.
0: Right.
1: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할게요. 푸시.
0: Okay.
1: Push the
0: 자, 그럼
1: button.
0: 나눠 볼게요.
1: 네. I'm sorry.
0: 미안하대요.
1: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0: 어디서
1: 자,
0: 푸시까지 나눌까?
1: 여기
0: I
1: 나눠도 돼.
0: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1: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0: 누르는 거요.
1: 누르는 거를.
0: The
1: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0: 아?
1: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0: 아, 그래요?
1: push도 되고 press도
0: press도 돼요?
1: 괜찮습니다.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0: push요.
1: 맞아요. push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미는
0: 미는
1: 것도
0: 것도
1: 되죠.
0: 되죠.
1: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내가
0: 그거는
1: 버튼이 된
0: 그쵸,
1: 느낌이잖아요.
0: 그쵸.
1: right? so 물론 이제
0: 아.
1: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push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화내지 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요렇게 누르다에
0: 아,
1: 가깝고요.
0: 맞아.
1: push는 둘다 됩니다.
0: 근데 프레스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하이 프레셔 아닌가요?
1: 그거는 pressure죠, pressure.
0: 프레셔.
1: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0: 압박.
1: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0: 에,
1: 가는 거죠. 그렇죠?
0: 오.
1: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et to press the stop butt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0: 네.
1: 강초보 영어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0: 뭐요?
1: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0: 누른 상태로 있다?
1: 네.
0: 누른 상태로 있다.
1: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0: 네.
1: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0: 에.
1: 라이? Right? 그런
0: 네.
1: 거할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0: 어? 아,
1: 힌트?
0: 홀드. 아, 홀드구나.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이런 거
1: 누르고 있는
0: 있잖아요.
1: 이렇게.
0: 에.
1: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0: 홀드구나.
1: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걸 쓰게
0: 네.
1: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0: 네.
1: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button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튼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이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0: 네.
1: 자, 한번 try 해볼게요,
0: 네.
1: 여러분들. button, button.
0: Button.
1: 오, 원어민이세요? 와,
0: 오, thank
1: 좋았어요.
0: you.
1: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0: 네.
1: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0: 네.
1: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0: 그쵸.
1: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0: 네네.
1: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0: Forgot.
1: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0: 네.
1: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슬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0: 아,
1: 뭔지 알죠? 그 아웃렛
0: 충전이 안
1: 거기 아 그게
0: 됐어요.
1: 안 됐어요.
0: 그 USB 선이 망가졌어요.
1: 아우
0: 에,
1: 그래서
0: 아,
1: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0: 어머머머.
1: 당황이에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0: Yes.
1: 두 번째.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아,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0: 아,
1: 잊었어.
0: I forgot
1: 이용하는
0: to
1: 거.
0: use
1: 자, 그 화장실.
0: the bathroom.
1: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Okay,
0: 네.
1: very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또
0: 오!
1: 나옵니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건 그때 가서
0: 그래요.
1: 잡도록
0: 맞아,
1: 하겠습니다.
0: 지금 헷갈려요.
1: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1: 어우,
0: 비워주셨네요.
1: 그럼요.
0: 예.
1: 제가 또,
0: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take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1: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하는 건.
1: 왜냐면 틀렸거든요.
0: 왜요?
1: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0: 테이크오프는 뭐죠?
1: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0: 비행기가
1: 네.
0: 그때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1: 어디 가지 마세요.
0: 예.
1: 저랑 저한 15년 같이 하셔도 돼요. 자, 지금 보면 take me
0: 아.
1: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알겠습니다.
0: 예.
1: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0: 그쵸.
1: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0: 네.
1: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0: 아,
1: 얘는
0: 헷갈려.
1: 아예 틀리고요.
0: 네.
1: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0: 어,
1: 그거는
0: 그래요?
1: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0: 아,
1: Okay.
0: 나를
1: 당신은
0: 내려주신.
1: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0: 아.
1: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0: 뭐?
1: 뭐냐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0: 아, 렘미인가 보다.
1: 맞아요.
0: 오!
1: 이 표현은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이에요. Okay,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 입니다. I got off 이런 식으로,
0: 아.
1: right? But then someone let me off 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0: 아.
1: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0: 하게 하다.
1: 하게 하다예요.
0: 예.
1: off 떨어져 있게
0: 그렇죠.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Okay?
0: 아,
1: So,
0: off 하게 하는 거.
1: right.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0: Let in인가요, 그러면?
1: Let off가 아니라 let
0: In. Let
1: 자동차?
0: on이다.
1: 이거랑
0: 아, let
1: 비슷해요.
0: on. 아.
1: So, let me on. 이렇게 쓸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0: Let me on.
1: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 같이
0: 네.
1: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때
0: 네.
1: on, 내릴 때 off입니다.
0: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이런 식으로
0: 아.
1: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let
0: 네.
1: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I got
0: 오.
1: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0: 그쵸,
1: 때문에요.
0: 그쵸.
1: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0: 네.
1: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그쵸.
1: 더안 되죠.
0: 공손하게.
1: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0: Could you?
1: 그렇죠. 이렇게 두번 돌려서,
0: 네. Could you,
1: 예. 자,
0: 동사원형?
1: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0: 네.
1: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0: 네.
1: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0: 그쵸.
1: 여행 가방, 옷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0: Suitcase.
1: 맞아요.
0: 네.
1: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0: Yeah.
1: baby is sleeping. Right?
0: Could you be quiet?
1: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0: 예.
1: 좀 조용히 해줘요. 이런 느낌.
0: 입을 조금 다모으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약간 이런
1: 웃으면서 좀
0: 느낌.
1: 해주면 좋죠. 이럴 때는.
0: 예.
1: 오히려.
0: 그쵸?
1: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예의가 있습니다.
0: 공손해진다. 아,
1: Yes.
0: 네네.
1: 읽어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아, could you be quiet?
0: Could you be quiet?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0: 아,
1: 아,
0: 그렇죠.
1: 그래도 이제, 그쵸.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0: 그렇죠.
1: 해요.
0: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얘는
0: 네.
1: 잠깐 잊어버리고요.
0: 예.
1: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0: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1: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쵸?
0: 그쵸? Let off네요.
1: 어허.
0: 저
1: 아빠.

0: 저 앞에.
1: 맞아요. That's
0: 에.
1: right.
0: 그 여기서 끝나야 되나?
1: 오케이.
0: 에.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1: Okay.
0: Yes.
1: STOP. 그쵸? Stop button 할 때,
0: 네.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했을
0: 그쵸,
1: 거예요.
0: 예.
1: 자, 정답은 일단
0: Stop.
1: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0: Up ahead.
1: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0: 뭐.
1: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 주기는 하는데요.
0: 아.
1: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0: Yes.
1: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서라고 볼
0: 네.
1: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 동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라고 한다든가,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0: Gasoline, gas station.
1: 맞아요. 뭐 gasoline의 약자긴 한 줄인
0: 예.
1: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자,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뭐
0: 네네네.
1: 너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나는 보인다. 주유소가
0: I look.
1: 앞에.
0: I look.
1: 보인다.
0: I see.
1: I see
0: I
1: a
0: see ga I see a gas station up
1: up
0: ahead.
1: ahead. How about this?
0: 네.
1: 뭐가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0: 뭐가 있다. There is.
1: There is.
0: Yeah.
1: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길
0: 네.
1: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너무
0: 아,
1: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0: 과속방지턱.
1: 방지턱. 그거를
0: 네.
1: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0: Speed bump.
1: speed bump. 그러면
0: 아.
1: 앞에
0: 예.
1: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0: 네.
1: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0: There is a speed bump
1: 앞에,
0: up ahead.
1: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0: 네.
1: 어렵지 않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0: 네.
1: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0: 네.
1: 으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0: 그쵸.
1: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0: 예.
1: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0: 그래요.
1: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게
0: 어허.
1: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0: 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1: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나
0: 오.
1: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0: 기사님 친절해.
1: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0: 네.
1: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0: 너무
1: 태그하고 이거
0: 당연하죠?
1: 막 환승도 하고
0: 네.
1: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는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0: 그래요?
1: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0: 오.
1: 돼요.
0: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카드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에.
1: 오케이.
0: Tag your card.
1: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우리 근데 가져다 된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0: 태그라고 쓰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다
0: 이제는
1: 써요.
0: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ech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tech 하지 마시고요. tag,
1: Tag.
0: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Tag. 태그.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1: 네.
0: 긁는 거 있죠?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것 같아요?
1: 스크래치.
0: 스크래치요.
1: 예,
0: Go ahead,
1: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0: try.
1: 거잖아요.
0: 왜냐면은
1: 예,
0: 그
1: 스크래치.
0: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1: 아우, 너무
0: 맞겠죠.
1: 긴데요, 이거?
0: 그죠? 예전에는
1: 불안한데요?
0: 카드를 지금 그뭐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1: 그쵸.
0: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1: 맞아요.
0: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1: 그리고
0: 자,
1: 또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0: 맞아요.
1: 되게
0: 이제는 거의
1: 많잖아요.
0: 이게 없죠. 근데
1: 예.
0: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1: 뭐죠?
0: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1: 아, 스와이프.
0: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1: 스와이프.
0: 긁는 것을 스와이프 한다고
1: 아,
0: 합니다. 둘다 알아두세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1: 네.
0: 똑같은
1: Don't
0: 겁니다.
1: forget
0: 다만,
1: to.
0: don't forget
1: Not
0: to.
1: forget to.
0: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에요.
1: 네.
0: forget to를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쵸.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eg.
0: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1: Oh,
0: 거는
1: do your homework.
0: 이 명작 더잘 나오죠.
1: 예, 툭툭
0: 네.
1: 나오는데요.
0: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거예요.
1: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요.
0: Right.
1: 네.
0: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이거.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1: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아, 두 번째는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1: 네.
0: 그렇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1: Oh,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그렇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1: 네.
0: 그죠?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1: I forgot.
0: 누르는 거.
1: To press.
0: 그 하차 버튼.
1: The stop button.
0: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쵸?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1: 네.
0: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be quiet?
0: 오, 좋아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Oh,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let off 썼어요.
1: 네.
0: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3: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sorry.
0: 어?
4: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4: Yeah, tag.
5: Okay, wait a sec.
4: Where's my card?
1: Wow.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1: 네.
0: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1: 아이고.
0: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1: 네.
0: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1: We're talking about icebreakers this week, or breaking the ice.
0: 네, breaking the ice,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한 관계, 어떤 어색함을 좀 개선을 하고
1: right.
0: 편해지는 것을 breaking the ice라고 하죠. 그래서 mm-hmm. 이번 주의 주제는 breaking the ice인데요. Mm-hmm.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0: Mm-hmm. 저는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물론 someone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없는 someone else,
1: yeah.
0: 그냥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문맥상 그 나와
1: right.
0: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mm-hmm. 번역했습니다. Mm-hmm.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luins who's from Austria.
0: 네, Bluins 씨인데요. Bluins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Bluins 씨 나와주세요.
2: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0: 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Bluin said,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0: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In order to break the ice.
1: Mm-hmm.
0: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When meeting new people.
1: Mm-hmm.
0: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원래는 When I am meeting new people인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I란 말이에요.
1: Yeah.
0: 문장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길지만 mm-hmm. I가 주어이기 때문에 I am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1: Mm-hmm.
0: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themself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1: okay.
0: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사전형으로는 themselves가 기본이죠.
1: That's right,
0: 그런데,
1: because it's multiple people. But 네. nowadays, it's not.
0: 맞아요. he나 she를 대체하는 용어로 그냥 they가 쓰일 때는 themselves가 또 어색하단 말이에요.
1: Right.
0: 그래서 이제 네, 큰 사전들에서도 이제 themself가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 Yeah.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both okay, but say oftentimes you impress your friends.
1: oftentimes를 쓰면 친구들이 오 저런 표현도 안 해?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often 너무 짧은 표현을 쓰기보다는 맨 앞에 종종이라고 할 때 oftentimes 아니면 뭐 more often than not 이라든지 mm-hmm.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더 긴 표현들을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Mm-hmm. Oftentimes when you are speaking to somebody for the very first time mm-hmm. 똑같은 거죠. For the first time하고 for the very first yes. time하고 뭐 very가 빠졌다고 해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Yes.
1: 정말로 누군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mm-hmm. it can feel a little bit awkward.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0: She says because both parties might not know what to say.
1: 여기서 말하는 both parties, 파티가 여러 뜻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네.
0: I'm having a party.
1: 네, 몸짓으로 보여주신 party, 파티, birthday parties, 생일 파티, 그리고 political parties.
0: Yes.
1: 정치 관련해서 정당, mm-hmm. political parties, 그리고 이제 당사자. Mm-hmm.
0: So, yeah, 네. two parties in a conversation or two parties who are signing a contract together. Just
1: 그렇죠.
0: people who are on opposite sides.
1: Mm-hmm. 양쪽이에요.
0: Yeah.
1: 네.
0: Yeah.
1: 그래서 양쪽 다, both parties, 양쪽 다, 관계자 mm-hmm. 양쪽 다 might not know what to say. Mm-hmm.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True. it can feel awkward.
0: True that.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I find it helpful to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because I've noticed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mselves.
0: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I find it helpful to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1: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그래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I find it helpful to I find it easy to, I find it helpful to, I find it difficult to 하면은 mm-hmm. 뭐뭐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느낀다. 해보니까 yeah. 이렇더라 이고요.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Yeah. 앞에 요약 문장에서는 themselves라고 했고 여기서는 themselves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성립 가능합니다.
0: In this case, because she said ask the person about themselves.
1: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themself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ask the person about him or herself.
0: Yeah.
1: 길게 말했어요.
0: It was too long. Him or herself.
1: Yeah. Himself or herself라고는 잘 안 하고 보통 yeah. him,
0: him
1: or, herself.
0: or herself.
1: 이게 him or herself로 기니까 그냥 themself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themselves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0: Because I've noticed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mselves.
1: 왜 helpful 하냐면 도움이 되냐면 I've noticed that, I find that, I've noticed that,
0: I learned that.
1: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Mm-hmm.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Mm-hmm. Talking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100% themselves입니다.
0: Yeah.
1: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게 people이니까.
0: Yeah, people. Most people.
1: Yeah, multiple people이니까 mm-hmm. themselves는 여기서는 안 돼요.
0: Yes, 네. that's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f the person happens to mention that they play a sport, for example, I might ask them,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How often do you play it? And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0: So, if the person happens to mention that they play a sport, for example.
1: 그래서, if the person happen to 라는 것은 마침 뭐뭐 하는 거죠. Mm-hmm.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어떤 play a sport, 어떤 특정 스포츠를 한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
0: Mm-hmm. Then what does she do? I might ask them,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How often do you play it?
1: 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어떤 스포츠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0: And another question is, and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1: 여기서부터 대화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0: Yeah.
1: Why 물으면 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0: Yeah.
1: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Mm-hmm.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하면 이건 단답형이잖아요. Mm-hmm. 그 다음에 how often? Once a week.
0: That's it.
1: That's it.
0: Right?
1: And there's silence.
0: Silence, right? But if you ask why do you like it, they can elaborate more on it, yeah. and you can start having a conversation. Well, I like 그쵸. These things too, and yeah. you're like,
1: So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Yeah.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0: Right.

0: 네,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 sometimes I will ask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if they ate anything good,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Many of you don't know this,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Lucas said,
0: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이라고 했습니다. 대화인데, 수다, 뭐 대화 이런 건데, break the ice type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나누는 대화, conversation을 위해서는 Sometimes I will ask, 가끔 이렇게 묻곤 한답니다.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뭐 휴가 여행 다녀온 적 있는지, If they ate anything good,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있는지,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앞으로 coming up이라는 것은 앞으로 큰 계획들이 있는지, moving, getting a new job, or going somewhere for
1: going
0: fun.
1: Going somewhere, switching schools.
0: 그런 것들.
1: You never know.
0: 좋아요.
1: So Moxie says,
0: Many of you don't know this.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누군가와 서먹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그들에게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1: Yeah.
0: 이 표현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1: Yes.
0: 네, right. You're not the most important person.
1: You're not the most important. You know, let them talk.
0: 네, yeah.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1: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펜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들 그리고 미드들의 주인공이 경찰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아무래도 경찰이 겪는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 미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드나 영화들을 보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체포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또 빠지지 않는 대사가 있으니 이런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그 다음 대사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The Miranda Warning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Miranda Warning 안에 우리가 공부할 만한 문법 요소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사용된 거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묵비권이라든지 행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이 문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ain silent. Remain silent.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주면 그 형용사가 묘사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라는 뜻으로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는 게요. 이 형용사가 이렇게 remain 다음에 쓰이면 문장 안에서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사용된 remain이란 동사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비동사의 쓰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비동사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서 뭐뭐 하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remain도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remain과 비동사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렇게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몰라버리면요. 이건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Please remain calm. 아주 짧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예문 중에서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세 단어짜리 문장인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들의 주인공이 경찰관이잖아요. 그 경찰관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는 것만큼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되는 게 비행기 사고 같은 거거든요.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영화에서는 왜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근데 그런 어떤 막 비행기가 쿵쾅쿵쾅거리면서 난리가 나버리면은 스튜어디스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Please remain calm. Remain. 이 상태로 있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걸 형용사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calm, 침착한. 그래서 remain calm이라고 하면은 침착한 상태로 남아주세요. 즉, 침착해주세요. 라고 해석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emain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도 같다는 것도 함께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Please be calm 하면요. 그것도 침착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비동사와 remain이 같은 쓰임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remain calm. 침착한 상태로 남아주세요. 침착하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The restaurant will remain open during the renovations. 자, the restaurant. 식당은요, will
remain open, open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을 할 거라는 거죠. During, 뭐하는 동안에요? The renovations. 이제 보수공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공사 중에도 식당은 계속 열 겁니다. 영업할 거예요 라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걸 몰라버리면 이거 뭐한다는 거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예문이었어요. 자, 요거 생각해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미란다 원칙이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You have the right. 자, 여기서 말하는 right는 오른쪽이 아닙니다. 이게 권리라는 뜻이에요.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할 권리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영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To remain silent. 침묵한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고, 그게 이제 당신에게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와 같이 해석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요런 이유로 이 문장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구나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체포되게 되면 요 문장 여러분들 듣게 되실 거란 말이죠. 미란다의 원칙을 우리가 듣게 될 거잖아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때 우리 아, 그래 내가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 까먹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문장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고가 난 후 그녀는 위중한 상태예요 라는 문장. 자,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난 후, 후니까 after로 시작합니다. After the accident. 사고 난 후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her condition. 이어서 이래주면 되겠죠. 말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 컨디션이란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컨디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상태를 만날 때는 말할 때는 우리가 컨디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은 컨디션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나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 이럴 때는 이제 영어로는 컨디션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 이건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 그녀의 컨디션이 remains,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critical, 위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영어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the accident, her condition remains critical. 계속해서 그녀의 상태가 critical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맥락으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마지막 문장이죠.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고객의 무례한 태도에도 매니저는 친절함을 유지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유지했어요 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쌓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emain이라는 동사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The manager. 그 매니저가 자 친절함을 유지한 거예요. Remained friendly. 우리나라 말에서는 친절함이라고 명사 형태의 단어가 쓰였지만 영어에서는 friendly라는 형용사 그냥 가져다 써주면 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The manager remained friendly.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despite 넣었죠? 그리고 나서 명사 구 넣어주면 돼요. The customer's rude behavior.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remained friendly despite the customer's rude behavior.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형용사가 또 활용될 수 있는 재밌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린 동안 호랑이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boring 그리고 bored의 차이점입니다. boring 지루하다란 뜻이고요. bored 지루하다란 뜻입니다. 같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뭇 다른데요. bor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책이나 영화나 뭐가 됐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물이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bored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상태가 지금 지루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give it no time to get bored. 엉덩이가 지루해 할 틈을 주지 마세요. give it no time to get bored.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pose는 절대로 this pose cannot possibly be a boring pose 이랬어요. 이거는 절대 지루한 포즈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1: I could tell he was boring her so bad. Is he a boring person? He's not the funniest person, but maybe he was nervous. That's too bad. I feel sorry for him.
0: 예,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could tell. 난 알 수 있었어. 나는 알 수 있었대요. 뭐가?
1: He was boring her so bad.
0: 그가 그녀를

0: 정말 지루하게 하는 것 같았어. To bore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다. 그래서 he was boring her so bad. so bad라는 표현은요, 너무 나쁘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bad, 정말 많이 지루해하는 거, 지하게 하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is he a boring person? 물어봅니다. 그가 원래 평소에 is he a boring person? 이래요. 원래 좀 지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좀 같이 있기가 재미없어?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he's not the funniest person? 막 엄청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well, but maybe he was nervous. 그가 좀 긴장한 것 같았어. 이렇게 합니다. But maybe he was more nervous. 뭐 긴장했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well, that's too bad. 아, 진짜 안 됐다. 이러죠. That's too bad.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미안하다란 뜻이 아니고요. 조금 안 됐다. 조금 내가 다 마음이 조금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I feel bad or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oring 뜻 아시겠죠? 두 번째 대화 볼게요. You left so early last night at the party. Yeah, I was a little bored and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Were you bored because your friends weren't there? Maybe, or I might have been just tired.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You left so early last night. 어젯밤 너 너무 빨리 갔어. 빨리 떠났어. At the party. 파티에서. 너 너무 빨리 갔대요. 그랬더니, Yeah, I was a little bored. 오늘 표현 나왔죠? 내가 조금 지루했어. 조금 파티는 재밌었을지는 몰라도 I was a little bored. And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그리고 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I didn't want to bring the energy down.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거기 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bored? 혹시 너가 지루했니? Because your friends weren't there? 친한 친구들이 거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루했던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maybe 뭐 그랬을 수도 있어. Or I might have been just tired. 그냥 피곤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 bored 이러면 나 지루해. I'm boring 이러면 난 지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 알겠죠? 마무리할게요. Are you gonna roar now? Now that we did the tiger pose? Very good. We did the opposite, or we did the tiger pose, but next time we will do the opposite limbs balance. Okay?
1: 오늘 우리 호랑이 자세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 엎드려 균형 잡기 같이 해볼 건데요. 영어 표현 bored 그리고 boring 차이점 했었죠? She,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she's bored. 이러면 쟤 지금 지루해 하고 있었지만, she's boring. 이러면 쟤 원래 지루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day. Bye.

0: Hey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과연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듣는 부분이 있다면 원어민의 그 발음이 이 사전식 발음과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Take a listen!
1: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0: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1: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acing the present. 현재를 마주하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가 좀 길긴 했는데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2: 2.
3: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1: 잘 들리셨어요?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뒤에 쉼표 facing the present 했으니까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마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1: 그들은 순수하지만요, 이 순간을 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보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자막 보면서 아, 나 귀에 잘 안 들렸어요.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 자, 눈으로 확인하면서 왜 안 들렸는지, 어떻게 쓰인 단어인지,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5: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1: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acing the present. 여러분, facing 아니고 sing, 앞으로 내뱉는 느낌으로 옆으로 벌리시지 마시고 입을 움직이실 때 facing, sing 이렇게 하셔야 돼요. sing이라고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facing the present, present. 아시죠? 자, 고고 리스닝 1, facing the present. Okay, 고고 리스닝 2, facing the present. 잘하셨어요? 고고 리스닝 3, facing the pres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One more time.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ow, 길어요.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자, spending is p. 자, p가 아니라 p,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spending. 그리고 this very moment, 다 강세 있는 내용어들이죠. More passionately로 들리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passionately, passionally, passion이란 단어에 A-T-E-L-Y 붙어서 passionally라고 하죠. 강세 앞에 주시면 되고요. That anyone,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listening 1.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네, 좀 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Google listening 2.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되세요? 자, 그럼 조금 미스하셨다면 문장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 Give her a sho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One more tim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Excellent.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함께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2.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because of the party. 파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파티 때문인데 파티가요. 빈칸 빈칸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held라는 동사가 들어갔는데 이 동사는 hold, held, held 이렇게 변하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빈칸 볼게요.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라고 했습니다. 즉, 전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집에서 파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자,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facing the present 했으니까 현재를 맞이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Okay? They are innocent. 그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숭고합니다. But spending blank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라고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is very moment,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순간을 네 정말 더 열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world they live in, 자 세상은 세상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This is Lake Titicaca 라고 하면서 이곳이 바로 어디다? Titicaca 호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이제 100% 도전해보세요.
2: It's because of the party held at the only house that has electricity. People who hold the past, facing the present. They are innocent, but spending this very moment more passionately than anyone. The world they live in. This is Lake Titicaca.
0: Monday,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s I always say, I like to have a good time learning something. 그래서 우리 출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I think that would be just so much fun. And of course, 뭐 business 영어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렵고 막 부담스럽고 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All right, so we have a main dialogue for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that out first.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부서의 사라입니다. Hello, I'm Sarah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g versus mist. Fog versus mi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og 그리고 mist. 네, 첫 번째 단어는 fog. 이거는 발음을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fog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fog. 그리고 G 발음을 명확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O 발음,

이거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되고요. 이게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fog, fog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 살짝 길면 더 좋고요. fog, fog, 오케이? 너무 짧게 하면 약간 욕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fog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e fog began to lift.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안개, fog.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시야가 안개로 가려졌어. 네, 시야는 the view was blocked. 가려졌어. 네, 무엇으로? 안개로. By fog. The view was blocked by fog. 같이요?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h, the view was blocked by fog. That's why I'm late. The view was blocked by fog. Oka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og began to lift.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 The fog began to lift. The fog began to lift. 네, 날씨에 대해서 fog를 얘기할 때는 앞에 the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the snow, the rain, the wind 똑같아요. 개념이 the fog began to lift. 마지막으로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네, fog 자체가 짙은 안개이지만 근데 거기서 더 강하게 말할 때는 dense fog. 이거는 정말 짙은 안개입니다. 그 자동차 사고는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났어.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함께 해볼게요.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The car accident was caused by dense fog. Fog 이해하셨죠? 다음은 mist로 넘어갈게요. 네, mist는 발음은 mist. Okay, 여기서 I 발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 발음 좀 어려워해요. 일단 우리나라 발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E 하고 E 하고 사이인데요. 입 모양을 잘 보시면서 E, E 여기 입꼬리가 좀 길어지죠? E, mist. Mist. 이거는 얇은 안개입니다. 자, 땅 주변에 뭔가 촉촉하게 깔린 얇은 안개는 이거는 m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fog는 좀 짙은 안개고 mist는 좀 얇고 얇은 안개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Mist, 얇은 안개. Mis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안개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 네,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가 mist가 얇은 안개입니다.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만약에 짙은 안개면 fog가 더 어울리겠죠?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Everything seems blurry in the mist.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태양이 안개를 증발시킬 거야. The sun will evaporate. 증발시킬 거야. 뭐요? The mist, 안개를. 근데 여기서는 되게 얇은, 이게 얇은, 그냥 가벼운 그런 안개입니다.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So little tiny water particles. Okay? The sun will evaporate the mis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sprayed a mist over her face. 네, 그녀는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어. 네, 우리나라 말로도 미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뭔가 얇은 안개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가볍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막
확 이렇게 나오면 미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볍고 편안하고 얇게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영어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고마움의 감정과 미안함의 감정.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좀 다뤄봤고요. 좋은 감정들을 이번 주에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안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도 이거 참 기쁨의 감정. 만족감, 성취감. 아, 이런 거 표현할 때 여러분, 뭐,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 happy, 이거밖에 없으면 조금 이런 밋밋하겠죠? 그 감정이란 건 굉장히 좀 다양한데, 단어가 최소 네다섯 개 정도씩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쁨과 만족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happy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 기쁨의 감정이 happy니까, I feel so happy about, 이거야. 뭐 이게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거의 다른 버전들을 좀 알아볼게요. 강세를 이제 어디다 주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I feel so happy about 보다는 I feel so happy about 강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뻐요. 그럴 때 I feel so happy about 여기다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어색하지 않고 좋은 억양입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so happy about I feel so happy about
0: 뒤에 뭔가 왜 그런지 이유에 해당하는 게 오겠죠? 자, happy라는 말 말고 기쁘다, 흐뭇하다, 신이 나다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면 흐뭇하다는 그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I feel so good about. I feel so good about. 뭐에 대해서 너무 흐뭇한 느낌이 들어. 이것도 기쁘다.

0: 기쁨이나 만족감의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 so에 힘주고 이것도 feel so good about. 요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 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I feel so good about. I feel so good about.
0: 자, happy와 good이 약간 기쁨과 흐뭇한 느낌이라면 신이 나는 감정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delighted. 요거 꼭 쓰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I am so delighted that. that이 나오면 그 뒤에 뭔가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 feel이 와도 되는데 delighted은 주로 be 동사랑 많이 씁니다. I am so delighted that.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feel로 쓰시고 요거는 be 동사로 쓰세요.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예요. 들어보세요.
1: I am so delighted that. I am so delighted that.
0: 이것도 소에 강세를 주시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노란색 강세를 칠한 건 이 단어가 좀 음절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 주라는 얘기예요. Delighted. Delighted. 이렇게요. 자, 이거 갖고 영작합니다. 야, 너 파티에 못 온다더니만 너 올 수 있다며? 야, 네가 파티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이 난다, 야. 그럴 때 이거를 delight로 표현하고 이거를 파티에 올 수 있다는 걸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이 난다.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엔 조동사죠.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현재 진행 시제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쓸 수 있다.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You are coming to the party. 그렇죠?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진행 시제지만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야, 너 네가 온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야. 이런 식으로. 들어볼까요?
1: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I am so delighted that you are coming to the party.
0: 이 자랑스럽다와 자부심을 느끼다 이 감정 두 가지를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의 어떤 만족감의 표현인데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proud라는 형용사가 있을 것이고 명사 형태가 pride거든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proud 앞에다 so 붙여볼게요. 이것도요. 강조하는 겸해서 I am so proud of something. I am so proud of you.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 이것도 강세를 so에 조금 주세요.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사람이 오겠죠. 요 뒤에. 자, 그 다음에 자부심은 pride입니다. pride.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로 그냥 많이 쓰고 요거는 feel pride. 요건 명사 형태로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 I feel pride in. 어디 어디에 주로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 해서 in이 주로 많이 옵니다. I feel pride of는 안 와요. I feel pride in my company. 이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오는 게 좀 다릅니다. 이건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I feel pride in. I feel pride in.
0: 좋습니다. 자, 요 표현은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봤어. 이번에 무슨 경시대에 통과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자, 이럴 때 I am so proud of my son. 이거 많이 쓰세요. I am so proud of my son. 강세. I am so proud of my daughter.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I am so proud of my son. 강세 양쪽 주시고 해볼게요.
1: I am so proud of my son. I am so proud of my son.
0: 제3자한테 자녀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쓰시고 상대방한테도 많이 쓰세요. I'm so proud of you. 예를 들어 자녀분들한테 직접 얘기할 때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뭘 했든 간에 칭찬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럴 때 칭찬으로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기쁨과 어떤 만족감, 성취감의 표현들을 일단 좀 만나볼 텐데요. 보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성취감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한국말은 똑같은데 두 가지 단어가 있어가지고 보람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영어 형용사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뭘까요? 자, 큰 보람을 느끼다. Rewarding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Feel so rewarding. Feel so rewarding. 자, so의 강세를 주셔도 되고 양쪽의 강세를 분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I feel so rewarding. It feels so rewarding. ing가 붙으면 이 주어가 i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it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주어로 줘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장에서 읽다 볼게요. Rewarding. Rewarding. 이거는 보람이 느껴지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보람이 느껴지다. Feel so rewarding.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강세 여다주시고 들어보세요.
1: Feel so rewarding. Feel so rewarding.
0: Rewarding. Rewarding. 강세 잘 처리하시고. 자, 성취감. 이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sense예요. sense. sense가 우리가 sense 있다 그 sense가 아니라 감정을 영어에선 s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se of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고요. sense of achievement 하면 뭐예요? 달성이죠, 이게. 성과를 내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달성을 한 감정, 성취감입니다. Feel a sense of achievement.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나 이번에 하프 마라톤 뛰었어. 와, 내가 뭔가 좀 성취한 느낌이야. Feel a sense of achievement. 강세 여다주시고 들어보세요.
1: Feel a sense of achievement. Feel a sense of achievement.
0: 자, 이것과 거의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Accomplishment. 이것도 달성했다, 뭘 이뤘다라는 뜻이죠. So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사용되는 빈도가 거의 비슷해서 하나만 골라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골랐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1: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0: 좋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까요? 이걸 넣어볼까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나면 너무 보람이 느껴진다. 이럴 때 쓰시면 딱 좋거든요. 봉사활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봉사활동. Volunteer work까지 붙입니다.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ing가 나왔을 때는 주어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뭐가, 사물이나 행동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뭐가 상당히 좀 보람된다라는 느낌으로 I feel rewarding.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ing 형태의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너무나 보람이 많이 느껴진다. 봉사활동이 feels so rewarding. 자, 들어보세요.
1: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Volunteer work feels so rewarding.
0: 자, 오늘은요, 기쁨, 만족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이 나다. 아까 기억나시죠? Delighted. 그죠? I am so delighted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됩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delighted that. I am so delighted that.
0: Okay. 자랑스럽다. Proud. I'm so proud of. 사람이 오겠죠? 들어볼게요.
1: I am so proud of. I am so proud of.
0: 보람은요? Rewarding. Feels so rewarding. 다시 한번. Feels so rewarding. 들어볼게요.
1: Feels so rewarding. Feels so rewarding.
0: 자, 오늘은 우리 좋은 감정 중에 기쁨과 만족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꼭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검색하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리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어디에서 그 장소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장소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어떤 장소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Where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원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want라는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do you want 원하는 것 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것을요, 행동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원하는 것 자리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do you want to 동사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거 하길 원해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행동하는 걸 원하시나요? 그 앞에다가 어디서 그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붙여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돼서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do you want to 동사 하고 싶니? 할래요? 라는 그 질문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쵸, do you want to? 뒤에 가다, go를 넣어서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앞에다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where 붙여서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해서 어디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그거랑 좀 더 비슷하게 이번에는 어디서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식 어디로 갈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외식하다라는 거는요, eat 뒤에 out을 붙여서 eat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거는 eat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디서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where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어디서 외식하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해서 어디에서 외식을 하고 싶은지 한번 더 Where do you want to eat out?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친구와 이제 한번 만남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나다? 그쵸, meet이라는 동사를 넣어서요, Where do you want to me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만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mee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meet? 해서 언제 만나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싶은지 어디서 만날래? 라는 표현 Where do you want to meet?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혹시 어디 앉고 싶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착석하고 싶은지 어떻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쵸? set이라는 동사 혹은 take a seat라고 해서 어디에 착석하고 싶은지 두 가지의 표현인데 간단하게 SIT로 물어봐세요. Where do you want to sit? 해서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ere do you want to sit?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si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sit? 해서 어디에 앉고 싶어요? 어디 앉을래?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Where do you want to? 동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Do you want to? 동사로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앞에 where까지 붙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음림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do you want to meet? Where do you want to sit?

0: Where do you want to sit?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Where do you want to go?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휴가를 떠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어디로 휴가를 좀 떠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거를요, go for a vac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어디로 휴가 가고 싶으세요? 라고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Go for a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휴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go for a vacation? 해서 어디로 휴가를 떠나고 싶으신지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어디서 외식할래? 라는 질문으로 Where do you want to eat ou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시제를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로 물어봐서 어디서 외식하고 싶었어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Where do you want to 해서 Where did you want to 동사로 물어보면 과거에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Where did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어디에서 외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id you want to eat out? 해서 이번엔 과거로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셨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Do you want to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할래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하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그거 할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어디서 그거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그렇죠,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그런 준비, 이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펼쳐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건 뭔지 모르는 건 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무조건 앉아서 뭔가 적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ree your mind, okay? Free your attitude. 자유롭게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시면 그러면 you're gonna fly, fly, fly away with your English. 영어와 함께 쫙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Did you give it a try? 자, 우리말이 굉장히 긴것 같지만 첫 번째,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in what kind of situation can we use this expression? 쓸수 있을까요, 이 표현을요? 자,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그걸 길게 얘기하면,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더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관심 있다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Why 뒤에 interested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에서 in 쓰시면 돼요. 자, 요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예를 보면서 we're gonna practice more with simple but really powerful examples.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기본 핵심 부분만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일하는 데 관심 있어? 여행하는 데 관심 있어? 공부하는 데 스쿠버 다이빙해? 뭐뭐에 관심이 있다. 우리말로도 어디 어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푹 빠져야, 그 안에 들어가야 푹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인이 쓰인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interested인데, 빨리 하면 interested. 이렇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관심 있어? 그러면 are you interested in? 그 다음에 worki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Are you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in working? 원어민들은 발음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interested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더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에 work에 왜 ing가 붙었습니까, 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설명을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사가 나올 때에는 ing형인 동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바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이게 왜 제가 이것까지 바보란 단어를 쓰냐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랑 별 의미가 없는 말을 숫자를 외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work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일한다죠. 일한다. 당신은 일한다에 관심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일하는 것. 그래서 것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ing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Are you를 보통 구어체에서는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반말 비슷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살 때에는 are you 빼고 interested? 관심 있어? interested in working? 일하는 데 관심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행하는 데 관심 있어? 이제부터는 쉬워집니다. 앞에 are you 생략하고요. interested in traveling? 쉽죠? 자, 공부하는 데 관심 있어? 한번 해보세요, 먼저. 네, interested in studying? 됐습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study가 이미 이 발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studying이 아니고요. study, 그다음에 ing이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studying. 이렇게 이 발음이 두번 연속되는 것처럼 발음하셔야 알아듣습니다. 원어민이요. 자, 맨 마지막에 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이 있어? 얼마나 쉬워요. interested in scuba diving? 해서 scuba d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심 있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in 다음에 동작이면 ing 아니면 그냥 대상을 쓰셔도 되겠죠. 뭐그 여자분한테 관심 있어? 그러면 interested in 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여행하는데, 공부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에. 오케이, your turn. 일하는데. 네, 좋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됐고요. 여행하는데, your turn. 맞습니다. Interested in traveling. 됐죠? 자,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도 집중해서 하다 보면 공부 자체가 해야 돼! 이러지만 않으면 사실 뭔가 집중할 때 가장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그죠? 자, 그런 점에서, your turn.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해서, are you 빼면 됐고요. Scuba diving에 관심 있어? Your turn. 네, interested in scuba diving? 좋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데 관심 있으세요? 되게 길지만 그냥 포인트는 interested.

Why 하나만 붙여보세요. Why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interested? 뭐예요? In working. 일하는데. 근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for our company. 생각보다 되게 쉽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쌤, 이거 너무 긴데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여기서 왜 일하고 싶으세요?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혼자 여행하는데 관심 있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traveling alone? 예, 쉽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죠? 그러면 why are you interested? 똑같죠? in 뭐죠? 뒤에 studying,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미래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먼 미래는 사실 아니잖아요. 굉장히 먼 미래는. 그런데 다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핵심 부분 딱 하나만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우리 회사에 어떤 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하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같은 내용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해야 예, 그쪽에서 뽑아줄까요? 혹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자, 그러면 A, why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의 대답이 뭡니까? I know. I would be proud to work here.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된 그런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진짜로 남들이 봐도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는 정말 멋지다. 예, 그래서 같이 나누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예, 쉐어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하면 그 회사는 오래 가겠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나왔던 내용 같이 주위에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뿅뿅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이번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 한번 그 명사를 캐치해 보시겠어요?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meets the sky.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그것, 즉, 라마를 가리켜요. 그것이 고지대의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들어보죠. Shall we?
1: Today's listening point.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오늘 우리는요,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인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방문객들을 위한 고지대의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속에 이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들어간 문장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어느 부분 안 들렸는지, 왜 나는 잘안 들렸는지,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We see a friendly face on the deserted highlands in Dustwind. They are llama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Okay,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as well as intonation. Okay,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he, of, that, the. 기는 거죠. 나머지는 네 내용입니다. Roof 뒤에 of를 붙여서 발음하시면 roofer, roofer. 왜? F, V 발음 자체가 뒤에 오는 자음과 연결돼서 약화되죠. 그래서 The roof of South, the roof of South America. Th, 역시 자음, 어, 몸,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South Americ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That meets the sky. Sky보다 sky 된소리 현상. 고고 리스닝 1.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고고 리스닝 2.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연음 신경 쓰면서 또 한 번 할게요. 고고 리스닝 3.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here you go. Give a shout in the sentence as well.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One more tim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그런데 could it be, 어까지가 다 기는 거죠. Gift, 이거 발음하실 때 gift 하지 마시고 gift, 이에 강세 주세요. From the highl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ld be가 덩어리로 could it be a, could it be a, 디사운드가 앞에 나온 조동사 L, 이게 묵음이거든요. 우, 이세, 이 모음사에 껴있죠. 역시 플랩 현상에 의해서 디사운드가 아니라 르에 가깝게 들려지기 때문에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자, 갑니다. 고고리스님 1.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Okay, 고고리스님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네, 억양 자체가 일단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니까. 고고 리스닝 3.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One more time.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2.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네, 확연히 다르네요. Visitors 이렇게 발음하지만 북미권에서는 visitors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큰 차이점은 역시 T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죠.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우리는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오늘. 근데 이 볼리비아는요.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하늘을 만나는 남아메리카의 지붕인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Okay. We see a blank. 자, 첫 번째 빈칸. Friendly. 자, 이게 뭐 우호적인, 친절한, 상냥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We see a friendly face. 참 친절한, 상냥한, 우호적인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face를 보는 거죠. On the blanket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긴 말들이 Deserted highlands in dust wind. 자, 먼지, 바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고지대에서 우호적인, 뭐 상냥한, 뭐 친절한 얼굴을 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누굴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겠죠? They are, there you go, llamas. 그들은 라마들입니다. 빈칸,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했는데 빈칸의 덩어리 기억하시죠? 맞아요. Could it be? Could it be? 이렇게 발음이 들리죠? 뭐뭐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가능성을 묻습니다. 선물일 수 있을까?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고지대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다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0: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 the roof of South America that meets the sky.

0: We see a friendly face on the deserted highlands in Dustwind. They are llamas. Could it be a gift from the highland for visitors?
1: 네, 여러분 오늘도 알찬 공부 하셨겠죠? 공부라기보다는 언어를 학습인 거 아시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제대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And of course,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Yes, it's time for Business English. 그렇지만 Business English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Actually, it could be very useful, very practical, and also kind of fun. 이거는 꼭 business 영어라고라서 뭐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So, we're gonna have a good time.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닐 때 이만큼은

0: 그러면 영어 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Alright, so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제 파트너 존 김을 소개할게요.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Oh, Mr. Kim,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elcome, Mr. Kim. 근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All right, now let's check out how we say this in English, the full dialogue. Alrighty, so that'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So today's situation is introducing somebody who is next to you.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본인 소개는 이미 끝났고, 옆에 있는 사람. Alright, Matthew Lee says,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제 파트너 존김 소개할게요. 네, I'd like to introduce. That is our pattern today. I'd like to introduce 누구누구, my partner. I'd like to introduce my mother. 이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you can use it anywhere.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my best friend, my husband. Oh, so useful. 자, Mr. Peter says, Welcome, Mr. Kim. 자, 어서 오세요.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ank you for coming. 간단하죠? Yeah, thank you. We are so happy that you are visiting with us today.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그래서 뭐 파티나 뭐 회사나 어디든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할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they feel good, right? Okay. So John Kim say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t's nice to be here. 이런 표현도 참 좋아요. 여기 오게 돼서 기쁩니다. It's nice to be here. 그래서 이거는 조금 small talk이라고 하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서로 그냥 반가워요. 네, 오셔서 감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Alright, let's look at it line by line one more time.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Welcome, Mr. Kim.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Alright, great. So that's our dialogue. Now,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sentences, or patterns in detail. Here we go. The first one is a pattern. 자, very easy, and I'm sure you've already seen this pattern, but review is always good. I'd like to introduce. Very easy. So, I would like to 보다는 줄여서 I'd like to. So, I'd like to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I'd like to 그냥 살짝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I'd like to introduce my client, Mr. Cho. 자, client 제 고객 Mr. Cho를 소개할게요. 자, customer, client. There is a difference, right? 이렇게 보통 장사 가게 할 때는 customer이지만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는 client를 많이 쓰죠. All right, I'd like to introduce my client, Mr. Cho. All right, next one. I'd like to introduce my assistant, Ms. Lee. 자, 제 조수 Ms. Lee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my assistant, my client, my husband. 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my son. I'd like to introduce my boss. I'd like to introduce my PD. Oh my goodness. 정말 끝도 없습니다. 네, 누구를 소개를 할때 I'd like to introduce. Good. All right, next one. Key sentence. 자, thank you for coming. 자, we are so happy too that you are visiting us.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요 굉장히 It's actually sometimes very simple. 근데 너무 한국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말이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So in this case, Thank you for com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Thank you for coming.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모시게 되어 저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 손님들이 올 때 이렇게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손님이 올 때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이것까지 다 외우세요. All right? Thank you for coming. We are excited to have you here. 오, 정말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요? Okay. All right. Next example. Thank you for coming. We've been waiting for you.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we've been waiting. 뭔가 이렇게 너무 반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Oh, thank you for coming. 이럴 때 더 친절하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을 때, 원어민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Alright, thank you for coming. We've been waiting for you. Alright, so in this case, in this program, thank you. 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아니겠지만 TV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my progra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thank you for coming. Keep that in mind. Alrighty, and our pattern, I'd like to introduce you to. I'd like to introduce. Alrighty. Now, let's do a little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ome shadowing. We're going to try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자, 원어민으로 이렇게 원어민답게 좀 이렇게 그 흐름과 이 딱딱하게 이렇게 끊지 말고 그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Alright?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do it.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Welcome, Mr. Kim.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어때요? 좀 빠르죠? 그렇지만 이 정확한 것보단 그 흐름, okay? Just get into the rhythm. Let's do it one more time. I'd like to introduce my partner, John Kim. Welcome, Mr. Kim.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It's nice to be here. How was it? 어땠어요? Okay, you're getting better. All right, now let's see if you remember some of the sentences and patterns and phrases, okay? We're going to take a little quiz. Are you ready? Let's do it.
1: 제 파트너 존 킴을 소개할게요. 오, Mr. Kim,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0: Excellent job! Not bad! Alright guys, so how did you enjoy that main dialogue? Remember, thank you for coming!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ight, instead of saying, oh thank you, we're so happy to have you visiting us today. Okay, I'd like to introduce, 이런 pattern도 참 좋죠. I'd like to introduce so-and-so. 그냥 이름만, 사람만 끼면 돼요. Alright, it's not so difficult.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출근 영어는 최대 쉽게 그리고 즐겁게. Yes, that's how we're gonna do i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ank you for com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Hydrate versus moisturize. Hydrate versus moisturize. Yeah,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ydrate 그리고 moisturize입니다. 뭔가 화장품 관련돼서 이 두 단어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볼게요. Hydrate. 이거는 발음을 high, 그러니까 high 할때 high. 그 다음에 drate. drate는 이름절로 읽으셔야 돼요. drate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drate. 여기서는 D 발음보다는 D가 R랑 같이 합칠 때 J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rate. 원어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J 발음으로 Drate. Drate. Hydrate. 해볼게요. Hydrate. Hydrate. Very good. Okay. Hydrate. 이거는 몸의 수분을 공급해서 보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ydrate means to really absorb hydration or water or moisture into the bod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Hydrate. 수분을 공급하다. Hydr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걸 잊지 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 수분을 마시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다시 한번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Okay, drink lots of water.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두 번째 문장입니다.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 네, 여기서는 hydrate가 well hyd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네요. 이거는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Okay? To stay well hydrated. 뭐 해야 돼요? Drink plenty of water.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rink plenty of water to stay well hydrat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sports drinks는 이온 음료고요. 이거는 내가 활동 중에도 수분을 유지시켜 줄 거야. 그래서 유지시켜 주다. keep 동사 써야 되겠죠?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Okay, let's do this one together.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Sports drinks will keep you hydrated while active. 네, 다음 단어 moisturize로 넘어갈게요. 네, moisturize. 여기서는 moisturize. Eyes. 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 S에서 T에서 U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moisture eyes. 그래서 S에다가 약간 CH 발음이 나와야 돼요. Moisturize. Moisturize. 네, 이거는 촉촉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이 moisturize 단어 많이 사용하죠. 네, moisturize는 피부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촉촉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hydrate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단어겠죠. 뭔가 수분을 채우는 건데 뭐 마시면서 채울 수도 있고 뭐 발라서도 물론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에 뭐를 발라서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You should moisturize every day for healthy looking skin.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Moisturize. 촉촉하게 하다. Moisturiz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그녀는 크림으로 자신의 손을 촉촉하게 했어. Moisturized. Moisturized. She moisturized.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네, 요새는 세정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기능도 되게 다양하고 뭐 향도 되게 좋잖아요. 네, 손 소독제는 hand sanitizer 그리고 그냥 세정제는 sanitizer라고 하는데요. 그 세정제는 소독하는 동안 수분을 공급해. 그럴 때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The sanitizer moisturizes while it disinfects. 정리해드릴게요. 네, hydrate는 몸에 수분 공급하는 거죠. Hydrate. 그리고 주로 hydrate 얘기할 때는 이제 수분 혹은 물 아니면 뭐 이온 그런 음료 갖고 이제 수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뭐를 발라서 hydrate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hydrate 같은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데 moisturize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림 아니면 세럼 아니면 토너 통해서 이제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Don't forget to hydrate your body.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She moisturized her hands with cream.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영어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죠. 자, 뭔가 누구한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렇죠? 기쁘다거나 만족감이 느껴진다거나 보람이 느껴진다거나 이와 같은 좋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오늘 영어로 꾸준히 이번 주에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감동에 대한 표현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막 감동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말 감동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혹은 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까지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감동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 move 같은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감동스러웠다. 큰 감동이 느껴졌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와, 우리말도 버전이 여러 개네요. 그죠? 영어도 하나의 버전일 리가 없습니다. 몇 개만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 I was so moved. 약간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I am so moved. 현재 시제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감동을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과거 시제로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예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I was so moved. 물론 이제 so에 강세를 주시는데 여기도 힘을 살짝 줄게요. I was so moved.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 감격스러워서 비슷하죠? 들어볼게요.
1: I was so moved. I was so moved.
0: 오케이. 자, 이거하고 이거 이제 차이가 잘 보세요. moved하고 moving 요 차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ED 형태가 나오면요. 이게 뭐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문법 영어 필요 없습니다.

0: 일단은 회화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만 하면 돼요. 얘는요, 주어가 사람이에요. I was so moved. 잉이 나오면 사람이 절대 주어로 나올 수가 없어요. It was so moving.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ED가 붙으면 주로 이제 사람을 쓰는 거고, ING가 붙으면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so moving은 절대 쓸수 없는 문장이고요. It was so moving. 그 상황이 너무 감동스러웠다. It was so moving. 감동이 느껴졌다.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요렇게. 됐죠? 들어볼게요.
1: It was so moving. It was so moving.
0: 그러면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감동스러웠다. 그러면 moved에요, moving이에요. 영화, 영화. 영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The movie was so moving.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moving이라고 하는 것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의 친구가 있습니다. touching. 이것만 아셨다면 오늘 꼭 이걸 같이 해주세요.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원어민들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was so touching. 영어가 정말 뭘 터치 만지던데? 뭘 만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동스러웠어.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정말 감동적이었다. The movie was so touching. 그 친구가 한 말. What he said was so touching. The speech was so touching. 그의 어떤 연설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Touching, moving. 들어볼게.
1: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0: 자, 문장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 영화를 보는데, 와, 막판에 나 엄청 울었다.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너무 감동스럽더라. 자, 마지막 요것만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Touching 같은 거 넣어볼까요? It was so touching. 마지막 에니까 뭐가 있어야겠죠? At the end. 니겠죠? 에니까.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영화 어땠어? 와, 마지막에 정말 감동스럽더라.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그쵸? 들어볼게요.
1: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It was so touching at the end.
0: 오케이. 기본적으로 moving, touching.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감동스럽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뭐 영감을 주는 요게 다 이제 감동과 연관돼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어가지고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eartwarming, 합성어들입니다. Heart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뭐 심장이라는 뜻인데 신체 기관으로는 마음 얘기할 때 hear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heartwarming. 읽어볼게요. Heartwarming. 한 번 더요. Heartwarming. 앞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The movie was so heartwarming.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 참 마음 따뜻한 영화야. 이런 거.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끝에 이제 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영화들. Heartwarming movie. Right? 들어볼게요.
1: Heartwarming. Heartwarming.
0: 이 친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Heartfelt. 이건 정말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Heartfelt. 누가 말을 나한테 했는데 참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줬는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 약간 진심이 느껴지니 뭐예요? Heartfelt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으로 썼는데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Heartfelt. Heartfelt. 들어볼게요.
1: Heartfelt. Heartfelt.
0: 감동에 또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형용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Inspiring. 영감입니다. Inspiring. 연설을 했는데 막 동기부여가 엄청나. 막 뭘 하고 싶은 동기가 많이 생겼어요. 의욕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Inspiring 된 거예요. 그 연설 자체가 inspiring 했던 거죠. It was so inspiring. His speech was so inspiring. Inspiring. 뭔가 내가 하고 싶게끔 만들었다는 어감입니다. Inspiring. 들어볼게요.
1: Inspiring. Inspiring.
0: Bingo. 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럴 때 쓰기 딱 좋아요. 어디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한다든가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너무 오늘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그럴 때 heartfelt를 여기다 써가지고 welcome에다 많이 붙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Heartfelt welcome. Heartfelt welcome. 진심이 느껴지는 환영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다시 한번.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자, 강세 주시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One more time.
1: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the heartfelt welcome.
0: 자, 울 뻔했다. 운건 아니네요. 울 뻔했다. 요거.

0: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 눈물은 또 tears잖아요. cry가 있고 tears가 있고 tear는 눈물 자체고 감동의 눈물. 자, 봅시다. 울 뻔했다는 I cried 하면 운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Oh, the movie was so touching. I nearly cried. 야,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 울 뻔했잖아. 운 건 아니지만 I nearly cried. 들어볼게요.
1: I nearly cried. I nearly cried.
0: 간단하죠? 요거는 cry를 안 쓰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울었다 이런 거 말고 눈물 났어 이러죠. 그러면 tears가 나와야죠.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과거 시제를 주로 쓰겠죠. 야, 눈물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I couldn't stop my tears. 내가 내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요.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보세요.
1: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0: 오케이, 마지막. 감동의 눈물을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Tears of joy.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분한테 이제 프로포즈 해요. 막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지 않습니까? What are those tears? They are tears of joy. Not tears of sadness or sorrow. They are tears of joy. 감동의 눈물. 들어볼게요.
1: Tears of joy. Tears of joy.
0: 오케이. 요걸 영작해볼까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죠? 뭐 이렇게 감동의 어떤 눈물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눈물을 난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를 앞에다 줘야겠죠?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When he said that.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와, 나 눈물이 그냥 나더라. 하염없이 눈물 나더라.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들어볼게요.
1: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I couldn't stop my tears when he said that.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감동의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It was so touching. Moving도 있었고, touching도 있었고. 그쵸? 들어볼게요.
1: It was so touching. It was so touching.
0: 진심이 느껴지는. Heartfelt. 기억할게요. Heartfelt. 감동이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자, 들어볼게요.
1: Heartfelt. Heartfelt.
0: 마음이 느껴지는 거니? Heart이 들어간 거고. 눈물 참을 수 없었다.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들어봅니다.
1: I couldn't stop my tears. I couldn't stop my tears.
0: 자, 오늘 내용 감동에 관련된 표현들 잘 정리가 되셨길 바래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저한테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영화 재밌게 보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즐겁게 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즐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enjoy 뒤에 즐길 것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패턴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바로 enjoy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등등을 enjoy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njoy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아우 재밌게 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0: 자, 근데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넣어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enjoy 뒤에 ing를 붙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enjoy 뒤에 즐길 것을 명사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거 즐겁게 하세요, 그거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요, 명사의 형태로 연습해서요, enjoy 뒤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싶었죠.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enjoy 뒤에 식사, meal 이라는 명사를 넣어서요,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meal. 이 표현 너무 쓰시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식사를 한 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enjoy your me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제가 문장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enjo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 식사 맛있게 드세요, enjoy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됐으니까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enjoy 뒤에 또 즐길 것, 영화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enjoy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영화 재밌게 보세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Enjoy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영화 보는 상황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을 때는 끝이요, 그냥 enjoy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데이트 즐겁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쵸? 데이트는 명사로 여러분 그냥 데이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njoy your date 했으면, 그쵸? 데이트 재밌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Enjoy your date.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 date 혹은 enjoy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그쵸? 데이트 즐겁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쵸? 시간 넣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enjoy the time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enjoy yourself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enjoy your time 보다는 enjoy yourself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enjoy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enjoy yourself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 yourself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혹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이런 얘기들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the movie. Enjoy the movie. Enjoy your date. Enjoy your date.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enjoy your meal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쵸?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식사를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enjoy 즐길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잘 즐기셨나요? 그거 좋은 시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enjoy your meal? 자, 그럼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Did you enjoy?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다 넣으면은 그거 재밌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Did you enjoy your meal? 식사 어떻게 잘 맛있게 하셨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쵸? Enjoy the movi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화 재밌게 봤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enjoy the movi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저요,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즐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Enjoy의 과거는 뭘까요? 그쵸? Enjoyed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enjoyed the movi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프닝에서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는 거를 좋게 재밌게 보내십시오 라는 거를 enjoy 즐길 것 명사의 형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쵸 구체적인 행동을 넣어서 ing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 enjoyed the movie 혹은 I enjoyed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해서 ing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enjoy ing 이 표현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저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I enjoyed the movi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한 번만 더. 시작! I enjoyed the movie 해서 저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얘기는 그쵸?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데이트 잘했어요. 정말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정말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혹은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바로 enjoy라는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y, who is always here with you.
1: 여러분과 함께 하루 딱 10분씩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싹 모아서 다시 한번 대화 중심으로 엮어보는 시간이죠. 마음 비우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요.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빰빰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네, 자, 월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그랬더니 호흡을 개선하면 맞아, 기분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머리를 쪼개는 듯한 헤이디크라는 얘기죠.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무엇무엇이 그렇게 하고 만든다, 미치도록 만든다, driving me crazy. 그래서, 그렇죠.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거죠.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실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주위에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무엇인가 건강 상태를 더 많이 좋게 할 때는요. 숨을, 심호흡을 코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속에서 하지 마시고요. 코를 통해서 숨을 마실 때에 여러분 면역력이 3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숨을 마시면은요. 그만큼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breathe better, feel better. 물론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화요일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먼저 숨을 내쉬어야, 그렇죠? 들이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쟤도 갖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갖고, 남한테 내어줄 건 내어줘야지,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반응도 내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더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숨을 먼저 내셔야 그 다음에 들이실 수 있다. 그러면 you can breathe in. 숨을 들이마실 수 없다. 그렇죠? Without breathing out first. 먼저 숨을 내쉬기 전에는 그것이 없이는 이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A 하면 B 한다는 뜻이고요. 맞아. Right. 내 마음을 비워야 돼. I need to empty my mind. 그래서 empty가 동사로 이렇게 계속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수요일 날 내용은요. 그게 딱 너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읽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뭐뭐 하고 싶었던 것이야? 그러면 it's what인데요. 딱이란 느낌, 바로 정확하게란 느낌으로 exactly.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너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말이야.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발음이요. 구어체에서 one, two가 빨리 하면 절대로 이게 구어체에서는 one, two, two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의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의 소리는 존재하고요. 우리말의 sound value, 의라는 소리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의 소리와 우리말의 의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자,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하셔도 돼요. want to, to가 아니고 want to.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 wanna 이게 되는 거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From you. 동작과 함께. 그렇죠? It's exactly what I wanna hear from you.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다고요? 당연하죠. 제가 I just made it up. 금방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네 마음을 읽었어. I read your mind. 그래서 READ는 스펠링은 철자는 똑같고요. read라고 하시면 읽다라는 뜻이에요. I read your mind. 그러면 항상 마음을 읽는 거죠. 이게 아니고 과거분사는 전부 다 읽었어, 읽었었어는 I read. 발음이 read로 바뀝니다. I read your mind. Hey, you read my mind. 너 네가 내 마음을 읽었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팔라고 그렇게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구어체 스타일입니다. 아, 문어체 스타일입니다. 약간 느낌은 공식적인 스타일이에요. 말할 때도 물론 쓰는데 공식적인, 포멀한 느낌이에요. 예, 문어체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아주 고집을 피운 거죠. 뭐라고요? 지금 팔라니까 I sell the stocks.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앞에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뒤가 sold라고 안 쓰이고 sell이라고 쓴 이유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해서 명령형처럼 예, 아무것도 시제도 일치 안 시키고 주어동사 일치도 시키지 않는 거죠. he가 와도 sell이에요. 그냥.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타이밍, 예, 어떤 시기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10년 후에 말해줄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어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스스로를. 그렇죠? 10 years from now. 이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from now 없이 그냥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됐죠?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짧은 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려줄게 10년 후에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이때 이는 10년 내로란 뜻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나면의 뜻이에요. 뭐 10년 내로 그러면 9년도 되고 7년도 되고 8년도 되고 되잖아요. 그때는 within을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10년 지나서의 느낌이면 in, 시간에서의 in은 경계선을 의미하더라. 마지막, 좋습니다. 자, 토요일은요.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본 거죠. 했더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interested working for our company? 그렇죠? Why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뒤에 in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 interested in working for our company.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라고 했더니 I know, I would be proud. 그렇게 자랑스러울 텐데의 느낌이 would고요. 그렇죠? To work here.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다 정리했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할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해야지. 이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딴 사람이 할 거야. 어떤 일이 그냥 해결되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if not me, 내가 아니라면 그렇죠. Who else will do it? 누가 하겠어요? If not now?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면 그렇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when.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멋진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의 결심을 다질 수 있고 가장 작은 거를 지금 자주 반복해서 한번 성취감을 맛보세요. 청소 하나 하고 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무슨 뭐 그렇죠? 예, 누구 엘리베이터에서 문 하나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 뿌듯함을 느끼시면 그게 커다란 예,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커다란 일도 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it's time to say goodbye.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ebs.co.kr 함께 와서 공유해 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그런 성격적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는 그런 성격적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엘비스 프레슬리의 문장인데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살펴볼게요. When things go bad, don't go with them.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things go bad, don't go with them. 자, 이 문장 과연 무슨 뜻이길래 제가 이 문장 속에 유머가 녹아들어가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o bad. Go bad.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go는 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bad는 나쁜이란 뜻의 형용사죠. 아,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go 다음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사로 이 bad를 해석해도 나쁘게 가다? 그게 무슨 뜻이지?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go 다음에도 형용사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go가 보어를 취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g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때는 이 go가 되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go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g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동사들, 예를 들어서 become이나 get과 비슷한 의미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이는 케이스를 봤다고 하면 그때 그 remain은 비동사로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약간 비교해서 오늘은 go 다음에 형용사가 쓰일 수 있는 케이스를 보고 있고 이 go는 become과 get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굉장히 짧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 sky went black. The sky went black.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go가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지. go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버리면요. The sky, 그 하늘은 went,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간 겁니까? black,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 곳으로 갔다. 하늘이 검은 곳으로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진짜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went는 그냥 became 정도의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늘이 된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검은색이 됐다는 거죠. 즉,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The sky went black. 그러면은 왜 became 안 쓰고 went를 썼나요? 처음부터 became 썼으면 내가 안 헷갈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became을 안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went를 썼을 때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 난 저거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쓰이는 게 종종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 또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많이 씁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 들어갑니다. 시작. The milk will go sour if you leave it out. The milk will go sour if you leave it out. 자, the milk will go sour라는 것은 우유가 되는 건데 시큼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상하는 걸. 지금 여기서 go sour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뭐 하면요? If you leave it out.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요. 라는 뜻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go를 become 또는 get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같은 뜻이나 포인트는 뭐다? go가 이렇게 쓰였을 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쓰일 수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When things go bad. 몇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 물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things가 물건들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things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things가 go bad 한다는 것은 become bad 된다는 것이고 결국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라고 그래서 요 when things go bad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Don't go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가지 말래요. 여기 나온 두 번째로 나온 go는 진짜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의 말장난인 거고 이런 것에서부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유머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상황이 그 이렇게 안 좋아질 때요. 그들하고 함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즉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그것에 너무 큰 영향 받지 마세요. 아, 라는 의미로서 이 문장 의역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go에
가다란 뜻도 그리고 되다란 뜻도 함께 적절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장. 이 문장만 외우면 고의 두 가지 뜻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관객들이 침묵했어요. 참고로 저는 이게 이제 관객들이 저 사람 뭐야? 난저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다 기대에 찬 느낌의 침묵을 생각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이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우리나라 말에는 그 때란 뜻이 없는데 이럴 때 when 쓰는 거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서 그녀가 걸은 거죠. 걸은 거죠. When she stepped. 어딜 그래서 걸어서 간 거예요? 무대 위로 걸어서 간 거니까 onto the stage. When she stepped onto the stage. 자, 그래 놓고 관객들이 관중들이 침묵했다라는 거. The crowd went silent. The crowd went silent.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she stepped onto the stage, the crowd went silent. Became silent라고 해도 같아요. 같은 뜻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끝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의역이 들어가서 영어 문장이 만들어져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는 거예요? Anything.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to go wrong.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go wrong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라고 봐도 좋을 만큼 많이 씁니다. 잘못되다라는 뜻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for our presentation까지 붙여주면 우리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anything to go wrong for our presentation.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go 다음에 형용사가 쓰여서 go가 뭐뭐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1: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했던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I tend to blah blah blah 동사예요. I tend to 뿐만 아니라 뭐 she tends to, he tends to, they tend to 다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린대요, 이게. 근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이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when I'm in this pose, well, a lot of people tend to tilt their hips. 이랬어요. 이 자세를 할 때, 특정 자세를 할 때,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세를 있을 때, 많은 경우 숨 쉬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런 표현은 I tend to forget to breathe here. 이러면 나는 숨 쉬는 걸 자꾸 까먹어요. 이런 뜻이니까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What are you giggling about?
2: I don't know. Nothing really.
1: What? I don't get it.
2: I tend to laugh at random things.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at are you giggling about? Giggling 이렇게 크크크크 하고 웃는 걸 말해요. Giggling 이렇게 키득거려. 그랬더니 I don't know. 나도 몰라. Nothing really.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rea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What? 뭐? I don't get it. 나 이해 안 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I tend to laugh at random things. 이럽니다. 오늘의 표현 나왔죠? I tend to. 난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떤 경향? Laugh at random things. 정말 엉뚱하고 조금 생뚱맞은 것에 웃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향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2: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3: Yep.
2: Sitting down at the dinner table?
3: Oh yes, she tends to fall asleep after dinner.
1: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1: 지금 쟤 정말 설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Is she seriously sleeping right now?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Yep. 이럽니다.
2: Sitting down? 앉아서? At the dinner table?
1: 밥상머리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밥상머리에서 이걸 dinner table 이렇게 씁니다. At the dinner table? 지금 식사한 자리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Oh, yes.
2: She tends to fall asleep after dinner.
1: 그녀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향? Fall asleep after dinner. 밥만 먹으면, 저녁만 먹으면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3: So, we got to do the opposite limbs balance, right? It was so good. Now,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called the camel pose, and I think you might like it. Yeah.
1: 오늘 우리 엎드려 균형 잡는 거 해봤는데요. 굉장히 강해진 허리 근육과 그리고 다리 근육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낙타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영어 표현 I tend to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I tend to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 이런 뜻이었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3: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네, 서먹함을 없애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없애는 것을 말하죠. 얼음을 깨는 건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day. You can talk about travel to break the ice.
0: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1: Yeah, right.
0: 좋아요.
1: That's a good topic, actually.
0: Yeah, that's a good idea because people generally love traveling and talking about the past trips they took.
1: And they always have places they want to go.
0: 맞아요. 여행을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갔던 곳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이야기를 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많이 찾을 수 있죠.
1: True that.
0: 네.
1: Perfect. And today the person who sent us their clip is actually Kayla, right?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Alright, Kayla 씨, 나와주세요.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이 great.

0: 처음으로 만나게 될 때든지 아니면
1: Or even at a new job and meeting you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0: 아니면 심지어 even at a new job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meeting you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동료들을 처음 만나게 될 때든지요라고 했는데요. coworker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어도 일단 coworker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같은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처음 만나는데 friends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classmates라고 해도
1: Classmates.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1: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0: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여기서는 그냥 what으로 끝났지만,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that situation is.
1: Is.
0: 뒷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뭐든지 상관없다 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1: She says, but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0: we all get a little uncomfortable. 우리 모두, all of us get a little more, a little uncomfortable.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 Let's look at the next.
0: Let's keep going.
1: Let's keep going.
2: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1: So, I know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0: I know, 여기서 so I know,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There are seminars about how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ike programs.
1: Yeah, like actual programs you can attend to learn to break the ice.
0: For example, there's a group of new coworkers that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and the company might hire someone to host a
1: Ice-breaking
0: ice-breaking
1: session.
0: session or program or game.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And she says, and usually they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0: 네,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involve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involve 하면 그냥 포함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This involves these activities 하면, 물론 번역을 여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그냥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는 게더 자연스럽더라고요. Usually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사람들이 아니고,
1: The
0: seminars
1: seminars.
0: involve lots of games and wordplay and something to kind of ease the tension. 긴장을 풀기 위한 거.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말장난 이런 것들이 많이 involve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세미나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1: The seminar has these things.
0: 네, has라고 해도 돼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ed,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1: But to be honest,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I know it sounds kind of cliché.
0: 그런데 그런 것 세미나도 있지만 그런데 하고 이어지면서 to be honest 솔직히 when I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뒤에 이제 뭐뭐뭐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죠. I know it sounds kind of
1: Cliché, cliché.
0: cliche 하면은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프랑스어에서 와서 clich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1: Cliché.
0: 거예요. 뭔가를 판에 이제 맞춰서 찍어내다. Stereotyping things.
1: Oh, I didn't know what I meant in French.
0: So basically to stereotype something.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틀에 박힌 말 있잖아요. 그거를 cliche라고 하는데
1: That's how we got the word cliché in English.
0: exactly.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인 거죠. 그냥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1: Then,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0: 네.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but, 그렇지만,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0: 쉬운 것, with a lot of people. 여기서 about하고 with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asiest thing to talk about?
1: With
0: lots of people. A lot of people. Mm-hmm.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건 is about traveling. Mm-hmm. 아니면 about 빼도 괜찮습니다. Is traveling.
1: Traveling.
0: 주제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about은 mm-hmm. 여기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1: All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1: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0: 그래서 if 앞에 even이 붙으면 뭐뭐라고 하더라도 mm-hmm. 만약 뭐뭐라고 하더라도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mm-hmm.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mm-hmm.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mm-hmm.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요. Mm-hmm. 보긴 봤어요, 여기저기서 지나가면서.
1: Yeah, you 그런데, could have seen them once or twice in your classroom.
0: In your classroom or at your workplace, yeah. but you don't really... Know the person.
1: You never really talked to them.
0: 네, 그래서 한 right.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고 이럴 때는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1: oh, yeah.
0: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고 인사는 했어요. But do you really know them?
1: You don't, right.
0: 아는 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Hmm.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처음 만난다고 하더라도
1: right.
0: 또는
1: She says,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0: 네. Or we're not exactly best friends. 우리가 best friends, 아주 친한, 최고의 친구들, 아주 친한 사이가 mm-hmm.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된 건데 mm-hmm. we're not best friends or 하고 have가 사실 연결이 잘 되진 않아요.
1: Yeah.
0: We don't가 필요하긴 합니다.
1: Yeah.
0: 네, 의미상 아, not가 거기서 그냥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Mm-hmm.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mm-hmm. 네.
1: Then she says,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0: I find that 뭐뭐 하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mm-hmm.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mm-hmm. 기꺼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Mm-hmm. Either A or B, mm-hmm. where they have traveled가 A이고요. 자신이 여행한 곳 right. 또는 places that they want to go. 아니면 go to까지 써도 괜찮고요. Mm-hmm.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갔다 온 곳,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That's true, because yeah. it's kind of a light topic, right? Nothing too deep.
0: Very much a good example
1: For
0: of
1: sure.
0: small talk and also a light topic.
1: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1: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0: 공통점.
1: Common ground. Common ground.
0: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점을 말해요.
1: Yeah. Things that they're both interested in, like maybe I want to travel to Italy. Oh, I want to travel to Italy too.
0: 네.
1: You found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1: Good for you.
0: 네, good for you. 잘된 일이죠. Ground가 원래 땅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겹쳐 있는 땅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어떻게 해석이 yeah.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통점인데 mm-hmm. so you're interested in fitness mm-hmm. I'm interested in fitness we
1: yeah.
0: have common ground that way
1: yeah we have common ground in the fitness area
0: 예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mm-hmm.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고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사람들과의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mm-hmm. that way 그렇게 하면 찾기가 쉽대요
1: for sure And lastly, she says,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0: If you guys are trying to break the ice라고 하는 것에 ever가 들어가서 ever는 이제 시간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한 번이라도 혹시라도
1: yeah.
0: 그런 의미를 넣어줍니다. 혹시라도
1: If it ever happens, we don't know,
0: 그렇죠.
1: but if it happens.
0: 네.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o not know what to 동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과거형으로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I didn't know what to say. I didn't know what to say. 발음 연습해 보죠.
1: Repeat after me. I didn't know what to say. I didn't know what to sa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뭘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말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They didn't know what to chang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most 어떤 사람들 말하면서 are willing to 이건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기꺼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물론이죠. 라고 한다는 거죠.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One more time. Most musicians are willing to take photos.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꺼이 의견을 줬습니다. 기꺼이 의견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건데요.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의견을 줬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의견을 주기 전에 they were willing, 그냥 기꺼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까지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할 거예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One last time. Most customers were willing to give feedback.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coming back. 네, let's continue reading Tiger's Tail. 네, 우리 고양이가 이제 도서관에서 잠이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right? The door is locked. 자, librarian, children, they're all gone. 다 갔어요. 문이 잠겼어요. 네, 여기 도서관에서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죠. All right. So, me to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to panic. To panic. 겁에 질리다. Oh no, oh no. This is panicking, okay? The second expression is plenty of. 많은. Okay, lots. And the third word is to pounce. 네, to pounce. 네, 덮치다. 이렇게. 네. All righ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go ahead and see what's going to happen. Okay, so Tiger is in the library. Let's see what happens. Chapter 3. Tiger turns a page. Tiger didn't panic. He'd been locked in before, so he wasn't frightened. He knew he would be all right. There were many tasty mice to be caught in the library. There was plenty of water to drink. There were soft spots to snooze in, and soon the librarian would be back to unlock the door. But she didn't come back.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Okay, 친구들. 네. 여기 그림 보면은 타이거이 그렇게 걱정이 없네요.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갇혀 있는데. 자, Tiger didn't panic. And this is our first word. To panic. 겁에 질리다. 그래서 panic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면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 this is panicking. Okay? 자, 아,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갇힌 적이 뭐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있어요. 네, 쥐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여기에서 물도 plenty of water to drink. And this is our second expression. 자, plenty는 많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plenty of water, a lot of water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곳도 많고, 아주 편한 곳도 많고, 네, 아주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 but she didn't come back.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는지 밑에 그림을 보세요.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네, 휴가 때문에 휴무, 네, 문을 닫았습니다. 네, 곧 보겠습니다. 네. 여행을 갔습니다. 네, 휴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갇혀 있겠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iger could keep himself busy for hours. He could climb and jump and play. But after a while, he got bored. There were no stars to stare at, no moon to sing to, no one to fight with, and no one to tell him stories. He stared at the books. Oh,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Tiger wondered. 네, 친구들, 이제 우리 타이거이 좀 심심해졌어요. 뭐 몇 시간 동안은 뭐 놀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올라타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달도 못 보고, 네, 달 보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별도 못 보고, 뭐 같이 좀 싸우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he said,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자, 이제 he wondered, 궁금한 게요. 이 책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 네, 이게 질문인 거예요. Oh, that's a good question. Let's continue reading. He tried lick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taste of a story. All that happened was that the corner of the book got wet. So that didn't work. Then he tried chew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flavor of a story. That didn't work either. Tiger stared and stared.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so that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But the book just lay still and quiet.
1: 아, 그래요.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타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0: 자, 여기에서 보면은 he licked a book to see. He tried licking a book. 네, 책을 핥았어요. 핥아가지고 아, 이 맛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자, he chewed a book. 이게 여기서 그림 보면 이렇게 냥냥냥 씹었어요. 그래서 맛을 볼까? 그것도 별, 네, 네, 효능이 없었고. 자,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이 이야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자, to pounc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덮치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통 뭔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럴 때 팍 이렇게 발로 이렇게 pounce 하거든요. 그게 바로 덮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책이 안 움직여요. All right. Let's continue. Tiger sighed deeply. As if by magic, a page turned over. Well, I remember that picture, thought Tiger. That's the big bad wolf, and he's saying,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 Tiger turned the page with a careful paw. He looked at the picture. Well, I remember that, he said to himself. That's where the house blew down. Tiger stared as only a cat can stare. He stared and stared and wondered and wondered. 네, 친구들, 이 마술처럼 책 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딱 그림을 보니까 어, 나 이 그림 알아. 그래서 오, big bad wolf. 자, 이 스토리는 친구들 three little pigs죠. 네, 늑대. 늑대가 막 huff and puff 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고양이가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여기에서 집을 막 he blows the house down. 네. 막 해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책을 보면서 아,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2: Okay, so we will finish the book today here. And the cat,
0: 네, 고양이가 도서관에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아,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네, 했는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2: All right. So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Bye.
3: I 이 분위기?
4: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Now that's a trick.
1: Nom, nom, nom, nom, nom, nom, nom.

Ha ha ha ha!

Thank you.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Why is the sky blue? By Debbie Velarde.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파란색이구나.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또 파란색이 아니죠. 노랗고 주황빛이 나고 붉은빛이 나죠. 왜 그런지 끝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끝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확 키워보면서요. Chapter 1. Atmosphere. Atmosphere이라고 하면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atmosphere에서 atmo, atmo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공기죠. 그 다음에 sphere이라는 것은 이런 구 형태, 공입니다. 공, 구. 이 아홉, 구. 여덟, 아홉, 열 할 때, 7, 8, 9 할 때 그 구가 아니고요. 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구라고.

0: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mosphere,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대기, 대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가 되겠죠. A thick layer, 얇은이 아니라 굵은. 굵은 layer이라고 하는 바로 층이 되겠죠. 굵은 층, 공기의 층이 surrounds the earth, surrounds earth,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이 공기는 지구의 atmosphere, 바로 대기 혹은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People cannot see it.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공기를 보면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하지만 이 atmosphere, 대기는 is filled with, 채워져 있습니다. 맞죠? 무엇을 가지고, with라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with, 뭔가를 가지고 그게 filled,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many tiny air particles, 많은 아주 작은 공기, particle,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많은 공기 알갱이들이 우리 대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그런데 the atmosphere, 이 대기는 can be seen. 대기가 보는 게 아니라 can be seen, 보여지는 것이죠. can be seen,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from space, 우주로부터 보입니다. 우주로부터 목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서 보면 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햇빛이라는 것이 pass through, 통해서 지나갑니다. The atmosphere, 그렇죠. 지구의 땅에 도달하려면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통과를 해야 되겠죠. It hits the air particles. 그러면 이 햇빛이 쫙 대기를 뚫고 딱 통해서 갈 때 it hits, 막 때리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대기 안에 있는 많은 공기 입자 알갱이들, air particles, 그런 공기 알갱이들을 톡톡톡톡 때리면서 이 햇빛이 쫙 들어가게 되겠죠. The light scatters.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이제 이 빛이 쫙 공기 입자를 톡톡톡 치면서 가면은 빛이 scatter 된다라는 scatters. scatter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다, 산란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듭니다.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makes the sky blue, makes the sky appear blue. 하늘이 파란색을 이게 만듭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알갱이가 있고 그런데 햇빛이 그 안으로 쭉 들어올 때 빛이 그 알갱이들을 때리게 되고 빛은 그 알갱이들, 공기 알갱이들 입자들 때문에 막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 우리 눈에는 그 빛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의미가 이 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0: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Sunlight. 햇빛이 되겠죠.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Sunlight. 이 햇빛이라는 것은 appears to be white. 흰색같이 보입니다.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But it contains all colors. 그러나 이게 흰색, 백색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햇빛은 contains. contain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이 이 햇빛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게 결국은 흰색빛. 우리 눈에는 무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백색광으로 나타난다가 되겠죠.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우리가 지난 책에서도 prism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에도 또 나오네요. The colors, 그 색들은 separate. Separate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 한 줄기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색이 있는데 그게 언제 분리가 되냐면 분리됩니다. 언제 분리가 된다고요? When

0: sunlight, 그 햇빛이 passes through a prism. 이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광, 빛을 나누는 그런 사물이 되겠죠. 빛을 나누는 그 prism을 통해서 이 빛이 지나갈 때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 그리고 이 색깔들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뭐에 따라서 분리가 되냐면, by their wavelength. 그들의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wavelength는 바로 파장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점의 요인이 되거나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수동태를 복습하기도 하고 제가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자주 사용하죠. I broke the window. 나는 창문을 깼다. 아, 제가 일부러 깬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쿡 닿여서 창문을 깼습니다.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깼다. 그러면 내가 창문을 깼다라는 이 문장은 I broke the window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장의 관점을 좀 바꿔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깼든 그거보다는 창문이 깨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window가 문장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window.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I broke the window 깼다인데 창문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문이 깬건 아니잖아요. 창문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벽에 달려 있었는데 깨졌다. 그럼 깨졌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was broken, BPP의 형태를 쓴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가 깼죠? By me. 제가 깼어요. 그래서 끝에 by me.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대상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바로 수동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두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깼고 창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대상이 없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기가 잔다. 아기가 잤다. 아기가 침대를 잤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기가 잤다. 근데 여기 대상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It rained heavily. 왔다. 아주 많이 왔다는 것이죠. 뭐가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상이 없습니다. 비가 왔다. 포인트는 그거죠.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든 적게 왔든 여기서는 heavily 많이 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상은 없는 거예요. 뭐뭐를 왔다.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한번 볼까요? My book was disappeared. My book disappeared.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이 사라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럼 사라졌다. 내 책이 뭐뭐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착각이냐면 내 책이 뭔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 책이 살아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거 아니야? 그래서 My book was disappeared. 이런 문장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책이 여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바른 문장.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없는 disappeared 하면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법 포인트를 기억해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을을이라는 대상이 왔을 때만 수동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태가 불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안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원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Layer, layer.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Atmosphere, atmosphere.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article, particle.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Scatter, scatter. The light scatters. Wavelength, wavelength.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책 시작 부분에서 Atmosphere 할때 Sphere이 들어간 것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Sphere이라는 것은 구를 의미합니다. 구라는 것은 이공 모양의 물체를, 이런 형상을 구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 모양,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체이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다 알아보셨죠? 이렇게, 네, 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구 모양을 하고 있죠. 구, 이런 공 모양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이죠. 그러면 스피어리, 이런 구를 의미하는데요. 스피어리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atmosphere 그리고 hemisphere 이라는 게 있습니다. atmo라고 하면 바로 기체, 공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sphere, 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바로 대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기죠. 혹은 대기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hemi는 바로 2분의 1,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구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가 있는데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은 남반구, 북쪽은 북 반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이 원을, 이 지구를 하나의 통째로, 이 전체의 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남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반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네.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것
1: 그러네요. 예,
0: 같아.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유 아르 워리잉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예스.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1: 좋아하는데.
2: she doesn't like me
1: Doesn't
2: back.
1: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2: I like
1: like
2: her,
1: her.
2: yeah.
1: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2: Huh?
1: Be 그 보이스 be.